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래서 위제의 부인의 아들 아사세 왕은 성문과 우바세, 그러니까 성문 제자들, 성문 제자들, 그 다음에 우바세는 남자 신도예요. 우파세라고 나와요. 우바세. 예, 제가 번역, 이거 한자 바꿀 때 저걸 못 누른 것 같아요. 묵은신. 신심의 깊이를 잴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신심 깊은 사람. 성문 제자들보다도 신심이 더 있어. 야, 내 제자보다 신심이 더 있는 신도야.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왜 1차 결집을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쿠시나가라에서 안 하고 열반하신 데서 해야 당위성이 있는데 안 하고 왕사성으로 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아사세 왕이 가장 신심 있는 신도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외호해서 잘 이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결집을 하려고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서로 정리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고 거기에는 탁발 나가서 될 일이냐 이 얘기예요. 누군가가 쉽게 말해서 먹고 거기에 행사 비용을 다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사세다라고 마하가섭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사성으로 나는 우리 팀은 가야 돼 라고 말을 하고 그게 왕사성의 칠엽굴입니다. 칠엽굴. 그래서 이 아사세 왕 굉장히 중요해요. 아사세 왕. 그래서 저게 무슨 인연인가 싶어. 부처님과 가장 어떻게 보면 친했던 왕은 이렇게 스토리들을 읽고 보면 읽고 있으면 진짜 빈비사랑하고 부처님은 가까운 분이에요. 굉장히 가까워. 그런데 아사세가 그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죽였잖아. 참 이게 그런 상황에서 그 아사세가 부처님한테 전향한 뒤로는 불교로 전향한 뒤에는 또 이게 또 1등까지 올라오는 거야. 신도 1등으로 지금 올라오는 거야. 그게 묵은신이라는 표현이거든. 묵은신. 믿음의 뿌리를 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올인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뭐 돈 꺼달라 그러면 야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한 300만 빌려줘. 그러면 왜 어디다 쓰게? 이렇게 해서라도 빌려주면 친한 사람이야. 근데 진짜 친한 사람은 알았어 불러봐가 있어요. 이해 되시지? 뭐 지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신뢰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세 왕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부자간에 어떻게 보면 성향은 비슷한가 봐. 근데 그 사이에서 이게 부처님도 굉장히 좀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껄쩍지근한 상황. 아니 그렇지 않겠어? 죽이지만 않았어도 제가 진짜 아버지를 죽이지만 않았어도 내 최고 신도인데 나랑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맞는 그런 어른이었는데 죽여 그 아들을 도대체 볼 때마다 그 아버지가 생각날 거고 그리고 빈비사라왕은 진짜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아사세왕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바달따가 뭐라면 당신 아버지는 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수할 거다. 그러니까 정치도 잘하고 사람이 성격이 좋은 거예요. 힘이 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좋게 좋게 잘 구슬러서 가는 이렇게 이런 걸 덕이 있다 하거든. 그래서 그 아사세 왕이 부처님 말년에 맨 마지막에 지금 7개월 전에 뭘 물어보느냐 이게 그 왕사성 사건이에요. 여기 쇠망하지 않는 7가지를 물어본다. 저게 진짜. 대신 우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냥 영축산에서 있었다고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영축산 기록이 나와요. 영축산. 중화암경이나 이런 데서는 영축산이었다고 장소가 명기돼 있어. 그래서 뭐 그랬다 치고 대신 우사를 보내. 아사세왕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시해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워낙 잘해놔서 그 당시 인도에서 최고 국가예요. 가장 강력한 국가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제꼈다.

했다라고 하는 게 그것에서 왜 나여야 되느냐, 왜 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느냐를 변증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이 필요해. 다른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당신 아버지가 엄청 잘하는데 왜 당신은 아버지를 죽였어? 라고 하면 이게 조금 위험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공을 하나 세워가지고 봐, 내가 하니까 아버지보다 잘하지를 하나는 보여줘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게 반정으로 들어왔으니까. 친위 쿠데타라도. 그래서 대신 우사를 보내서 뭘 물어보냐면 끝까지 아사세왕이 하고 싶었던 게 바이샬리 정복이에요. 겐지스강 이북에 있는 바이샬리가 어떻게 보면 코살라국은 파사이광이 죽으면서 약간 기울었던 것 같고 위아래로 있는 바이샬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강체이거든요. 바이샬리, 그 다음에 코살라, 마가다인데 마가다가 아사세가 생각보다 잘해요. 그러면서 마가다가 빈비사랑도 잘했고 쫙 치고 올라오는 거고 코살라는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파사이광에서 비유리로 넘어가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던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비유리 왕이 비극적으로 죽는 것까지 나오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이 바이샬리가 그러니까 세계 국가에서 마가다가 독주 체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이샬리를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러면 내 위상도 딱 쓰고 딱 괜찮은 것 같은데.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우리 쪽이 훨씬 세. 그런데 세상의 전쟁이라는 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대 전쟁이라는 게 진짜 심하거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을지문덕에 살수됐죠. 그거 진짜 무지하게 대단한 전쟁 상태예요. 113만 왔어. 113만. 수나라 113만 왔어. 113만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주변까지 계산하면 곱하기 2에서 3을 더 계산해요. 보급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마 한 300에서 400만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올인하고 딱 쳤는데 박살 이러는 바람에 수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걸 못 견디고 수나라가 넘어갔을 정도니까 수나라면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봐. 땅 사이즈를 비교해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갈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기폭제가 된게 살수대첩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이 아 내가 유리한데 저거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물어봐. 부처님한테. 부처님, 우리가 이길까요? 여러분은 어때? 이걸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까? 저걸 대답하면 저거는 종교인으로서 아니면 수행자로서의 전쟁이나 이런 정치나 이런 쪽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해주자니. 아까 무근신이라잖아. 무근신. 1등 신도. 1등 신도. 그 딜레마 속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가?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지금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소중한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파할까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한국 불교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전환점으로 마련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이렇게 ARS 한번 눌러주시면 방송 새로운 방송 포교 그다음에 뉴 미디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사와 관련된 칠불세법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

1편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안한 있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안한입니다. 안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안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 TV야말로 이 안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Thank you.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에 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한 스님. 범어사 주지를

0: 여기 마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6: 고객님 대환 대출 대상자세요.
7: 정말요?
6: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8: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7: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9: 안돼!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7: 설치했어요.
10: 당했다!
11: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2: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7: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감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3: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성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 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4: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 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 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 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 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어리석은 이가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하여 지리산이라 했던가. 진리의 산이자 신선이 내려와 살았다는 전설 속 삼신산 중 하나인 지리산은 이로부터 자연을 벗삼아 삶의 답을 찾아가는 구도자들의 수행처였다. 계절에 따라 색을 바꿀지라도 뿌리는 변함없는 가을의 나무처럼 천년의 세월에 깎이고 다듬어졌어도 변함없는 진리를 품고 있는 암자. 가을의 농부처럼 부지런하고 가을의 논밭처럼 마음이 풍성한 수행자들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곳, 백장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다면 지치고 힘든 무삼들에게는 백장암이 있다.

어찌 허공을 쪼아 부처의 모습을 만들 수 있으랴? 어찌 허공의 색을 말할 수 있으랴? 그저 물처럼 흐를 뿐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암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천년의 암자 백장암엔 깨달음의 길이 있다. 아침을 여는 해처럼 동이신라 사찰로 처음으로 산문을 연 구산선문 최초의 가람 실상사.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부러지지 않는 지혜를 화두로 삼은 곳. 백장암은 실상사의 참선 도량으로 신라 흥덕왕 3년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차례 화재와 자연재해로 옛 모습은 잃었지만 마음 닦는 도량으로서 그 뿌리는 천년 세월 그대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평생 손에서 호미를 놓지 않았던 중국의 선승 백장 스님의 법명을 딴 암자의 이름처럼 어떤 수행자라도 놀고 먹지 말라는 준엄한 뜻이 담겨져 있는 암자. 나태함도 어리석음도 털어내고 목숨 바쳐 깨달음 구했던 고승들의 정신이 백장암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임진왜란 때 실상사가 소실되자 실상사의 스님들이 백장암에서 수행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암자였으나 1901년 네 번째로 닥친 화재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고 이후 중건된 대웅전

과 요서체 산신강만이 남아있다. 크기는 아담해도 산신각은 지금의 대웅전이 복원된 2011년까지 백장암의 주불전이자 관음전이었다. 때문에 주전각과 따로 떨어져 있는 대부분의 산신각과는 다르게 대웅전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 불전에는 산신탱을 비롯해 독성탱이 나란히 모셔져 있다. 산신각은 한국 불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불교가 한국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뿌리내리고 있던 민간신앙인 산신, 독성, 칠성신앙을 수용한 것이다.

크고 작은 100여 개의 봉우리가 지리산이라는 한 이름 아래 거대한 산을 이루었다. 바다는 도랑과 개천을 가리지 않아 깊어지며 산은 흙과 돌을 가리지 않아 높아진다 했다. 이렇듯 백장암은 바다처럼 산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흘려보낸다. 백장암에서는 삶과 수행이 결코 다르지 않다. 좌선 위주의 수행이 아닌 생활 속의 수행. 매 순간 스승으로 삼고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 그래서 백장암의 수행자들은 여섯 가지 정규를 실천하며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몸으로, 마음으로, 계율로 수행자들이 서로 공경하며 화합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는 여섯 가지 도리. 육화당이 곧 백장암의 청규인 것이다. 이는 초기 불교부터 대승까지 이어오는 승가의 화합 원리이자 불법이 쇠퇴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바른 견해를 세우고 대중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범담탕마를 통해 치열한 토론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백장암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백장선원. 앞서 구도의 길을 걸어간 수행자들이 부단히 걷고 또 걸었던 길. 수많은 수행자들이 대원을 세우고 마음을 닦았던 길. 그 길에 백장선원이 있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사심을 내려놓고 공심으로 살겠다는 약속이며 불법을 세세생생 전승하겠다는 거룩한 다짐이다. 빈 좌봉만이 자리한 선원 내부엔 백장암의 서리빨 같은 청규처럼 타성과 관습에 물들지 않고 늘 깨어있으며 금강석 같은 굳은 서원으로 부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수행자들의 비장함이 서려있다. 백장선사는 평상심이 도이며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다. 굽은 것은 굽은 대로 대들보가 되고 굳은 것은 굳은 대로 기둥이 되어 백장선원이 되었듯이 수행자들은 이곳에서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대원을 이룰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하면 마땅히 그 마음을 허공과 같이 맑게 하여

상상과 모든 집착을 멀리 여의고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걸림이 없게 하라 했다. 이로부터 사찰에 상주하는 스님들을 산처럼 자리를 지킨다는 뜻으로 청산이라 하였고, 한철 참선을 위해 찾아온 스님들은 구름처럼 머물지 않는다 하여 백운이라 하였다. 청산도 백운도 아니지만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어디에나 있고 그들의 간절함이 백장암 곳곳에 켜켜이 쌓여 있다. 나를 받들길, 나를 따르길,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여미는 것.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무수히 일어나는 번뇌에 흔들리는 나를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자 백장암의 말없는 설법이다.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걷고 또 걸어 불단 앞에 머리를 숙였던 이들은 어떤 위안과 가르침을 얻고 돌아갔을까? 하나 확실한 것은 한 번의 기도에 깨달음은 얻지 못하겠지만 간절한 기도를 말없이 들어주는 이가 있기에 마음의 짐을 비우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한결 더 가볍지 않았을까? 흐르는 물을 되돌릴 수 없듯 인생사 또한 흘려보내는 지혜를 배운다. 부처님 앞에 무릎 꿇은 납자처럼 천년을 변함없이 기도하는 백장암 3층 석탑. 통일신라시대의 걸작으로 꼽히는 석탑은 푸른 빛을 띠며 일정한 높이와 너비로 쌓여 있고 몸체엔 보살, 선녀, 천왕 등 다양한 인물상을 화려하고도 자유분방하게 새겨놓았다. 특히 탑신 1층 강면에는 사천왕으로 불리는 불법의 수호신과 권속이 새겨져 있는데, 남쪽엔 문비 장식의 증장 천왕과 그 권속인 꿈반다가, 동쪽면에는 중생을 두루 보살피며 국토를 지키는 지국 천왕과 권속인 간다빠가 새겨져 있다. 서쪽면엔 수미산 중턱에서 눈을 부릅뜨고 그 위엄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광목 천왕이 권속인 나가와 함께 대웅전 벽화와 같은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북쪽면에는 부처의 설법을 빠짐없이 다 듣는다는 담은 천왕이 권속인 아카가 깃발을 휘날리고 있는 모습이다.

2층 탑신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상이, 3층에는 앉아있는 천인상이 새겨져 있을 뿐 아니라 불국토를 향하는 배에 탔을 때 떨어지지 말라 난간까지 세밀하게 조각해 오랜 세월 불법뿐 아니라 중생들의 마음까지 지켜왔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는 백장암 3층 석탑. 시간이란 모진 풍상에 조각은 옅어졌어도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은 탑의 하늘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세월이란 이름 앞에 전쟁도 화재도 감히 무너뜨리지 못한 굳건한 석탑은 인간의 눈먼 탐욕에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을 것으로 짐작한 도굴꾼들이 1980년 석탑을 무너뜨린 것이다. 석탑은 다시 제 모습을 찾았지만 그

석탑과 나란히 서 있는 석등 또한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우수한 작품이다. 연꽃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진 받침돌과 중앙에 팔각형 기둥. 섬세하면서도 간결한 석등은 천년의 세월, 묵묵히 깨침의 빛을 전했을 터.

피안으로 가는 길. 석탑이 그 길에 이정표가 되어주었듯 석등의 빛은 중생을 깨우치고 진리를 밝혀주었다. 이를 증명하듯 옛 스님들의 부도가 그 곁에서 수행자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게 한다.

백장암의 부도는 각각 그 형태도 자재도 다양하다. 종 모양의 석종형 부도부터 여러 가지 자재가 혼합된 것도 볼 수 있다. 부도에는 앞서 걸어간 스님들의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자체로 선지식의 설법인 것이다. 깨달음, 그 하나를 얻고자 목숨 바쳐 정진했던 선지식이 있었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봄날씨와 같아서 모든 착한 법에 싹을 자라게 하고 연못에 비치는 해와 같아서 모든 착한 마음에 연꽃을 피운다. 화엄경에서는 이리 말했던가. 끝이 보이지 않는 수행의 길 위에서 우리는 선지식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

백장암에는 유독 대나무가 많다. 대나무 그림자 섬도를 쓸어도 먼지를 일으키지 않듯 새 속에 몸담고 살아간다 한들 본래의 마음엔 어지럼이 없다. 돌담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머물러 있으며 고요하고 청정한 참나가 내 안에 있음을, 그것이 참선수행의 시작임을 말하는 듯하다. 우리는 매일 묻는다. 나는 무엇인가? 내 존재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를 안다는 것, 나를 찾아가는 수행. 이 하나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부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온 우주를 품었으리라. 불법은 비처럼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내리는데 받는 이는 자신의 그릇에 따라 받는다. 수행의 깊이가 깊을수록 마음의 크기가 클수록 그 가피가 큰 것은 불변의 진리일 것이다. 그러니 성내고 분별할 시간에 쇠녹처럼 마음을 좀먹는 탐진치 삼독을 비워내고 마음 한자리 부처님의 지혜를 채울 일이다.

떨어져도 자세히 볼 수 없다. 암자는 그저 형상일 뿐 암자의 문은 푸른 산을 향해 열려 있다. 그러니 수행자는 법당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닌 온 우주를 품은 이들인 것이다. 욕망으로 얼룩진 속세는 불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무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생은 법등으로 어둠을 밝힌다. 깨달음으로 가는 이정표이자 마음을 밝히는 법등이 되어주는 곳 백장암. 그 빛이 비추는 길 끝엔 우리가 그토록 줬던 정토가 있을 것이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지금 어미 북극 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 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빗겨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1: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법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복행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 안정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마음과 선명상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총 11번 언급하고 비전으로 선명상을 3번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 취임법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전성환 경청소통수석은 불교계의 문화유산 보존과 K-불교문화 세계화 노력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대독했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 종단 안팎의 축가와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화합과 소통부터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까지 새로운 도약을 향한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새로운 4년이 시작되면서 불교계 안팎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취임법회 현장에서 진우 스님 새 임기에 거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법회가 어제 서울 조계사에서 4부 대중의 뜨거운 환희와 찬탄 속에 봉행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고통받는 이웃과의 동행을 선언하며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우렁찬 범종과 법고 소리가 서울 조계사 도량을 가득 메우자 경내에 자리한 사부대중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립니다. 동자동녀를 선두로 종단 지도자와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대변하는 약자들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웅전 삼존불전의 향을 올리고 지극한 삼배로 새 임기에 막중한 원력을 고한 진우 스님이 특설 무대에 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원로의장 불영 자광대종사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의 법어를 대독하며 단단한 화합을 바탕으로 정법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준엄하게 당부했습니다.
2: 종단을 구성하고 있는 용과 코끼리 같은 수승한 원력과 역량을 갖춘 대중들이 모두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중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리라.
1: 화려한 취임 축하에 앞서 진우 스님이 가장 먼저 내민 것은 자비의 손길이었습니다. 취임 선언에 앞서 최근 큰 수혜로 신음하는 네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기금 10만 달러를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 나눔 기금을 전달하며 종단의 대사회적 책무를 행동으로 먼저 실천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와 KTX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 투쟁에 앞장선 김승하 전 승무지부장이 전달한 축하 꽃다발은 가장 낮은 곳에서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새 집행부의 약속을 더욱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연단에 서서 사부대중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여 합장례를 올린 진우 스님은 결연한 목소리로 제38대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2: 지난 4년이 종단의 안정과 새로운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1: 이어 자비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수행자가 존경받는 청정승가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불교가 세상의 아픔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 세상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불교, 국민의 마음을 평화

0: 편하게 하는 불교, 어려운 이웃의 손을 먼저 잡는 불교, 그리고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문명의 길을 제시하는 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1: 민족의 정신문화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향해 문을 활짝 연 조계종 제38대 총무원 집행부는 사부대 중의 찬탄과 기대 속에 종단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핵심 화두는 무엇일까요? 원고지 기준 17장, 총 1974자의 취임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마음을 11번 언급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취임사를 양유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3: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마음과 선명상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총 11번 언급하고 마음 평안을 이끌 비전으로 선명상을 3번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선명상 대중화를 한국 불교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새 100년을 이끌 화두로 내세운 겁니다.
0: 이제 물질 문명의 발전만큼이나 정신 문명의 발전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듯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2600년 동안 바로 그 길을 밝혀왔습니다.
3: 진우 스님은 과학과 물질 문명, 인공지능 AI가 고도로 발전한 현대사회 속에서 물질 풍요는 잃었지만 불안과 외로움, 진영, 세대 간 대립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몸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하듯 마음의 건강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며 2600년 불교 역사에 기반한 선명상을 국민 마음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비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선명상이 특정 종교에 머물지 않고 학교, 일터, 가정, 군대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 마음의 평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지 표명인 걸로 풀이됩니다.
0: 선명상은 특정 종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와 일터에서, 가정과 군대에서 종교와 세대를 넘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와 이웃 종교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제안합니다.
3: 종단 운영의 두 축은 화합과 개혁이었습니다. 종단 운영 3대 원칙으로 공의로 묻고 공감으로 하나 되며 공심으로 실천하겠다는 핵심 기치를 말했습니다. 공의와 공감, 공심으로 종도들의 뜻을 모으되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천년 넘게 전승돼 온 사찰림과 전통사찰, 불교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선명상을 비롯한 한국 불교의 정신 문화를 세계화해 인류의 삶 속으로 확장하겠다는 포부도 덧붙였습니다.
0: 국가와 사회도 그 보존과 전승의 책임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종단은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사찰림과 수행문화를 더욱 철저히 보존하고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선명상을 비롯한 한국 불교의 정신문화가 세계인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3: 진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3분 안에 머무르는 불교에서 벗어나 세간의 아픔으로 직접 들어가는 불교의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정에서 도약으로 나아가는 이번 취임 선언은 향후 조계종단이 한국 사회의 정신적 귀감이 되고 세계 정신 문명을 선도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양주근입니다.
2: 진우 스님 취임 법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불교의 명상 전통과 자비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가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교계가 추진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K-불교 문화의 세계화 노력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4: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법회에서 정치권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축사의 핵심은 날로 깊어지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양상 속에서 불교가 지닌 정신적 가치와 역할에 맞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교계와 손을 잡고 전통 문화유산 보존과 K-불교 문화 세계화에 힘을 쏟는 한편 모든 국민이 마음 평안을 되찾는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불교는 종교를 넘어 민족의 고난을 함께 짊어진 버팀목이자 갈등을 녹이는 온기였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0: 사회적 양극화를 비롯해 갈등과 불안이 빗발치는 시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위해 정부도 불교계와 보폭을 맞춰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의 전통과 자비의 가르침이 사회적 불통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의 명상 전통과 아픔에 서로 공감하는 자비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고 우리 사회가 불통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0: 이 대통령은 소외된 이웃을 더 따뜻하게 보듬고 문화유산 보존과 K-불교문화 세계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정부 역시 소외된 이웃을 더 따뜻하게 보듬고 모두가 화합하여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교계가 추진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K-불교문화의 세계화 노력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0: 이웃 종교 지도자들 역시 진우 스님의 연임을 축하하면서 사회적 아픔을 해소하고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길에 종교 간 연대와 실천에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대표회장 천도교 박인준 교령은 생명을 존중하고 만유와 함께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지향하는 바가 같다며 종교 간 화합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오늘의 지인법회가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과 우리 사회의 평안과 화합을 함께 열어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0: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금강경 속 가르침,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내세워 집착 없는 마음과 실천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임에 공감했습니다. 이어 진우 스님이 강조해온 마음의 평안이 곧 시대적 과제라고 화답하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곳에서 함께 연대의 손을 잡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불교는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왔습니다. 진우 스님께서 세상의 평안을 함께 여는 미래 불교를 말씀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강조해 오신 것도 이러한 시대의 어려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정부의 정책적 연대 의지와 이웃 종교의 따뜻한 축하 속에서 첫 걸음을 내디딘 조계종 제38대 집행부. 정치권과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과 불통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의 아픔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비의 광명이 우리 사회를 온전한 화합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주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3: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는 종단 안팎의 축하와 당부도 이어졌는데요. 종단의 화합과 소통부터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까지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어서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는 승가와 재가를 대표하는 단체장을 비롯해 이웃종단 지도자가 참석해 새로운 임기의 출발을 축하하고 한국불교 발전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의장 주경 스님은 지난 임기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종단을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할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며 무엇보다 종단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종단 구성원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한국 불교가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5: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지난 임기 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원력을 바탕으로 종단 남파크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종단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힘차게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4: 이웃종단인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급격한 시대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진우 스님이 주창해온 K-선명상은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진우 스님이 보여준 담대하면서도 세심한 리더십은 불교계 내부 화합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며 지난 임기를 바탕으로 사회 곳곳에 자비와 상생의 씨앗을 심어주길 당부했습니다.
5: 시대를 잇는 안목과 해안을 지닌 진우 스님께서 조계종단과 한국 불교계를 국민에게 신뢰받고

0: 희망을 안겨주는 등불과 같은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 조계종 전국 제가불자를 아우르는 중앙신도회는 승가와 제가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하는 종단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통적인 수행과 신행의 영역을 넘어 국민의 삶 속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 성과를 바탕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지평이 더욱 넓어지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2: 제38대 집행부와 함께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이 종단과 사회 곳곳에서 원만하게 펼쳐지고 신도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신도에도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1: 취임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발언문을 낭독하며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국민의 마음 안보와 평안에 힘쓰고 공의와 공심, 공감의 정신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정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3: 38대 총무원의 원력이 공의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끌며 공심으로 불교 중흥의 원동력이 되며 공감으로 세상과 함께하는 정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앞선 제37대 집행부에서 보여준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포교 혁신의 토대 위에 종단의 화합을 기반으로 불교 중흥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4: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새로운 4년이 시작되면서 불교계 안팎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임 법회 현장에서 진우 스님의 새 임기에 거는 목소리를 이지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5: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새로운 4년을 축하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과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임기 종단 안정과 불교 대중화를 이끌어온 진우 스님에게 불교계 안팎에선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달란 기대가 모였습니다.
6: 한국 불교를 위해서 조계종 총무원장이 재임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 한국 불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5: 미래 불교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포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란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7: 모든 동국인 식구들 그리고 35만의 동문이 함께 원장 스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종단을 위한 특히 교육 포교에 많은 관심을 그렇게 함께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 종단 안에선 지난 4년 동안 각 포교 현장에서 이어온 지원과 관심을 한층 더 확대해달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이 직접 군부대를 찾는 등 군포교에 힘써온 만큼 군장병 전법 행보를 넓혀달라는 요청입니다.
8: 그때 총무원장 스님들 중에 가장 많이 우리 군부대를 방문해 주셨고 행사도 주관해 주시고 또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 재임 기간 동안에도 그 역할을 더 확대해서 저희 군종 교구에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5: 불교계가 포교와 교육 등 내부의 내실을 강조했다면 정치권은 불교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보듬고 마음을 잇는 역할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진우 스님이 지난 임기부터 선명상을 통한 마음 돌봄을 강조해온 가운데 진영과 세대를 넘어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정치권과 불교계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9: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건강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10: 진우 스님께서 역동적인 불교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역동적인 불교가 만들어져서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를 비추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불작 국회의원들은 진우 스님의 연임에 기대를 전하며 여야가 화합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1: 총무원장 스님께 또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가 화합을 이뤄서 잘 대한민국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 내외 나라도 어렵고 국민들의 마음도 어지러운 지금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평화를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4년의 임기가 되실 것을 기원하고 함께 힘을 다하겠습니다.
5: 국제 불교 박람회, 불교 굿즈 등 다양한 불교 문화가 젊

0: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불교는 청년들에게 친근하고 매력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스님께서 네, 또 연임하시면서 우리 한국 불교의 발전에 큰 권력을 세우셨고 좋은 권력 받으신 만큼 우리 대한불교가 크게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0: 높아진 관심을 일시적인 유행에 머물게 하지 않고 대학생과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바람입니다.
2: 대학생들에게 젊은 불교 또 힙한 불교가 계속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불교에 대한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좀 내실을 다져가는 중요한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0: 국내에서 넓어진 불교의 외연을 세계로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속에 관화선을 바탕으로 한 선명상 등 한국 불교의 수행 문화도 널리 알려 국제 포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달란 요청입니다.
3: 총무원장 스님이 말씀하셨던 관화선, 그 선불교의 국제화, 대중화에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국 선불교가 국제적으로 많이 전파가 되고 전파된 선불교를 통해서 세계 국민들이 평을 얻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0: 한국 불교의 화합에서 군과 교육 현장의 전법, 사회의 마음을 보듬고 청년 세계로 뻗어가는 포교까지 취임 법회에 모인 다양한 목소리는 진우 스님의 새로운 4년이 지난 성과를 디딤돌 삼아 한국 불교의 지평을 한층 넓혀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4: 법보종찰 해인사가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국민을 위해 구호 성금 7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액에 기탁했습니다.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 고향 네팔의 아픔에 공감한 해인사 대중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번 보시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자비액을 이어가 주길 당부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해인사 본 말사 대중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이 네팔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19교구본사 화엄사도 네팔 국민을 위한 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액에 기탁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우석 스님은 네팔 현지인은 물론 외국인의 희생이 많았다며 성금이 중생 구제 차원에서 차별 없이 사용되길 서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액수를 떠나 기금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며 취임 법회를 기점으로 10만 달러를 전달하고 2차와 3차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이 도립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는 기념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은 지난달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더함과 나눔을 주제로 도립원 개원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함께 걸음 대표 이사이자 양산 용주사 주지 성남 스님과 정영도 김해시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개원 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무대에는 시설 가족들을 비롯해 하모니 합창단, BTN 불교TV 중창단, 희망 이룸 오케스트라, 자명 스님 등이 올라 개원 20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성남 스님은 더함과 나눔은 차별 없이 함께하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장애와 비장애의 구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작은 소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보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856-9559.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3: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진원 악의어밀신 중 주견무진신 변제삼모전 일일모

인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리자 능각기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홍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강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미타마정수기 도노무생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불봉제 관제구설 3제 8란 404병 일시소멸 일일료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이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어둠 속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4: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0: 있습니다.
1: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염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4: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6: 조선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5: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0: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합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염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1: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여명천사, 여명808, 이오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3: 여명808 정말 좋아요.
2: 상쾌한 아침 참 좋은
3: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4: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산신정주림신주야 신정주가신 주하

백마 삼마이안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 회목관찰융생신 보구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미진중 차법해운집내 상수비로자 나불 흐련화장세계 조화 장엄대법륜 시방허공제세계 역구역시 상설법

지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아 보살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벼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네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 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BTN 붓다웨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가정에 발언이 이뤄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수능기.

는 역시 염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지극히 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밀수능시험 백일동장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소서. 아무 마하 반야 바라밀

0: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일심 청정의 관음 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 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5: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구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1: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되도록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상처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살아갑니다. 가까워지고 싶어서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사랑을 원하면서도 두려워하고 행복을 원하면서도 불안해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육계라고 부릅니다. 욕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집착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육계는 아름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괴로움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미움보다 사랑을 원하고 외로움보다 따뜻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욕계에서의 자비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연민이 아니라 같이 아파해주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묻기보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마음입니다. 사실 가장 먼저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실수하는 나, 흔들리는 나, 집착하는 나, 상처받는 나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을 경계하셨지만 탐욕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냄을 경계하셨지만 성냄에 사로잡힌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괴로움을

먼저 보셨기 때문입니다. 욕계에서의 자비는 완전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고 너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거친 말 뒤에는 상처가 숨어 있고 누군가의 집착 뒤에는 버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분노 뒤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덜 미워하게 되고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0: 울산 배경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 산책.
1: 방문 서운함, 통도사 서운함을 방문하다. 영축 보궁 방신광, 영축산 정멸 보궁에 신령한 광명 비치고, 서운 쌍지 영천운, 서운함 두 개의 연못에는 하늘 구름이 비치네. 수중 걸작 암각화, 물속에는 성파 종정 큰 스님 그린 암각화가 걸작이고, 산야 노하 심추운, 산과 들의 갈대 곳으로 가을의 운치가 깊어가네.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4: 다도체험, 사찰음식문화체험을 비롯해
3: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4: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위령 의식인 영산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국 불교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스님들께서 이곳 순국선열 추념탑을 출발해서 서대문 형무소의 역사적 현장을 돌며 역사를 둘러보는 안행을 봉행하시겠습니다. 역사를 둘러보는 안행은 억울한 옥살이와 모진 고문, 사형 집행으로 목숨을 잃고 서대문 형무소를 떠나지 못하는 여러 순국선열과 애국기사들의 넋을 위령제 장소로 모셔오는 의식입니다.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을 떠난 분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이 모두 함께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 등락 경지에 이르게 하는 영산제가 봉행됐습니다. 이어서 살풀이가 봉행되겠습니다. 살풀이는 한과 슬픔을 추후로 풀어내어서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평안을 기원하는 전통 춤입니다. 임명희 전 선생님께서 살풀이를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넉전춤의 순서입니다. 국가무형유산 넉전춤 혜인스님 이수자께서 넉전춤을 봉행해 주시겠습니다.

0: 이어서 개회 선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이신 묘련 스님께서 개회 선언 전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1: 개회 선언.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상제를 위한 제6회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개회합니다.

네, 한국불교조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부회장이신 무여련 스님께서 개회 선언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승 3부에 귀의하는 3기 의례 의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부 대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는 봉원사, 백년사, 용궁사 연합합창단의 음성 공양과 함께 하겠습니다.

0: 불교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 회장 현중스님께서 봉헌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봉헌사,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청명한 구름을 타고 순국선열 애국열사님들께서 이 자리에 활기차게

0: 이래 때부터 뜻깊은 마음으로 격려해 주신 운경 종정예하 큰 스님께 존경의 삼배를 올립니다. 뜻하지 않는 일에 발벗고 뛰어주시며 이끌어주시던 서대문 사암연합회 회장 동호 큰 스님,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현성 큰 스님 고맙습니다. 이 나라 땅을 디디고 다니면서 언제나 미안함이 많았던 시간들을 되돌려 오늘 서대문 공원 순국선열 추념탑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공원 행사가 제6회를 맞이하게 되기까지 자리를 빛내주시는 태고종 행정수장 상진 총무원장 큰스님을 비롯하여 종단의 원로 대독 큰스님들과 전국에서 동참해주신 전국 비구니의 임원들과 회원 스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민족 영산문화재는 비구니 수행자들의 작은 추모의 마음이 영령들의 엉키어진 영혼들을 찾아 위로하며 생전에 못다 이룬 억울한 마음을 잠시라도 위로하려는 법석입니다. 오로지 조국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져갔을 애국 영령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흥이 많았던 국민성을 되살리며 님들의 숨결을 기억하려 합니다. 영령들이시여 깊은 추모의 정성을 올립니다. 흠령하여 주시옵소서. 소승은 세세생생 비구니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추모 위령제가 이어가기를 바라옵니다. 금일 행사의 자리를 빛내주신 육부 대중께 부처님 가피하심이 넘쳐 행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불기 1570년 9월 19일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비구니의 회장 현중합장.
1: 네,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 영령을 위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추도사의 순서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께서 추도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2: 여러분,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해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어두웠던 시절 나라와 결례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삶을 던져셨던 순국선열과 호공영령 그리고 광제징용 희생자 영가전에 엄숙히 모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절망의 나락에서도 조국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은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은 선열들의 뜨거운 숨결 위에 세워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영전의 깊은 추모의 말씀을 마음을 올립니다. 우리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호국안민의 서원으로 민족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는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국운이 기울었던 시절 자신을 던져 결여의 어둠을 밝혀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년들의 숭고한 희생은 바로 이 땅을 지켜온 호국불교의 정신과 뜻을 같이 합니다. 오늘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특설무대에서 봉행되는 제6회 한민족 영산문화제 또한 지난날의 아픔을 아물게 하고 민족정기를 지켜온 천년 호국불교의 역사를 이어가는 참으로 뜻깊은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형무소 곳곳을 돌며 추모의 뜻을 더욱 새기는 안행과 조국강복 화신들의 넋을 위로하는 영산제 설행 그리고 시민이 한마음으로 어울리는 시민 참여 문화 공연은 추모 열기를 넘어 애국의 정신으로 국민이 통합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노심초사 예를 써주신 전국 비구니 회장 현중 스님과 비구니 비구니 해 임은

0: 여러분들께 깊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문화재 개최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서대문구청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뜻깊은 행사가 추모의 정신뿐만 아니라 시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국민통합의 장으로 더욱 빛나 선열의 정신을 기억하고 민족 정신과 애국심을 교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추모문화제가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순국선열 호국영령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영령이 극락왕생하기 시기를 발언하며 이 자리에 부처님의 가피가 두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1: 네, 삼진스님께서 소중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조국의 끝에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거룩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산제 보존회 회장이고 봉원사 주지이신 현성스님께서 추모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 순고한 희생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기리며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한국불교 태호종 종정예하 총무원장 스님과 종단의 용상 대덕 큰 스님들을 모시고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해로 제6회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준비하신 전국 비구니회 회장 현중 스님과 비구니회 임원 회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조국의 광복의 재단에 생명을 바치신 애국 영령들이 애국심 없이는 불가능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순국 선열 애국 열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순국 선열 영전 앞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디 이고 등락하시어 발전하는 우리 조국 또 우리 민족을 영원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불기 2570년 9월 19일 영산제 보전회 회장 현성 합장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현성 스님의 말씀처럼 순국 선열과 애국 열사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추모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대문 불교 사암연합회 회장이고 백년사 주지이신 동허 스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은 조국을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평화로운 내일을 함께 기원하는 영산문화축제입니다. 오늘 서대문 독립공원 추모탑에서 엄마 목에 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위해 순고한 목숨을 바치신 애국자들께 영전의 깊은 추모의 말씀을 올리며 지극한 정석으로 명복을 빕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숱한 무명 용사들과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오직 조국을 위해 그리고 조국이란 이름 아래 숨져간 수많은 애국 영령들이 계속 우리는 항상 깨달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추모문화제를 통한 순국선열과 애국기사 강제징용 희생자 영령들이 부처님의 자비의 감흥 속에서 모든 번뇌를 털어내고 극락왕생하시기를 바란드리며 이지하려 하신

0: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해주신 분인데요. 박운기 서대문구청장님께서 추모사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네, 서대문구청장 박운기입니다. 아, 우리 태고종 전국비구니회에서 이렇게 영산문화제를 우리 서대문의 독립공원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요. 우리 순국선열과 애국열사들의 혼이 깃든 이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주셔서 진심으로 서대문구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대문에는 태고종 우리 백년사 봉원사 아주 큰 사찰이 있고 또 저 역시도 그 두 사찰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고 뭔가 특히 영산제는 봉원사의 문화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와 함께 어쨌든 추진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께서 보내주신 추모 영상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3: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담양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 국회의원 이계호입니다. 오늘 제6회 한민족 영산문화재 봉행을 맞이해서 영령들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을 드립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던 순국선열 그리고 애국열사 또 머나먼 타국 땅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또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 뜻깊은 추모장을 만들어주신 한국 불교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회장 현중 큰스님과 또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공원 또 서대문형무소는 우리 한민족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제를 올려서 넋을 기리는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나라를 지켜낸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참으로 참된 또 뜻깊은 불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하고 산화하신 무명 선열들 그리고 이국 땅에서 외롭게 눈을 감아야 했던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그 비통한 한이 오늘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위로받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영산제의 장엄한 울림이 억울한 영혼들의 극락 왕생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 열리는 안행의식 그리고 시민참여 음악회가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선열의 소중함을 다시 깊이 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네, 넋을 위로하고 마지막 음악으로 회향되는 그 순간까지 저희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서대문구 갑 국회의원께서 추모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4: 불자위원회 정각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대문 갑 바로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국회의원 김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 서대문 독립공원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모진 고초를 겪던 곳입니다. 그 이후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의 아픔이 서려 있는 옛 서울구치소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숭고한 역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름 석자조차 남기지 못한 채 순국하신 무명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치 않은 타국의 땅으로 끌려가 차디찬 넋이 되신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슬픔과 한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0: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한층 두터워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아픈 역사가 왜곡되지 않고 후대에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 보존에도 늘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불자로서 태고종을 가장 좋아하는 불자로서 우리 태고종 발전에도 앞장서겠습니다.
1: 이어서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대표회장이신 장향희 목사님께서 추모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2: 오늘 우리는 제6회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맞아서 이강산에 자유와 평화를 남기고 가신 순국선열과 애국열사 그리고 낯선 땅에서 쓰러져간 강제징용 희생자들을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라 잃은 칠흑 같은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자 온몸을 던지셨던 분들 뜻하지 않게 낯선 이국의 땅으로 끌려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간 무수한 넋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오직 인간의 존엄과 생명의 소중함을 기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믿음의 길은 저마다 다르지만 사랑과 정의 그리고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오랜 희망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하나된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그분들께 올릴 수 있는 가장 깊고 진실한 정말 추모의 기도이고 다가올 미래를 향한 가장 굳은 약속이 될 것입니다.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대표장으로 자격으로 저를 계속 불러주신 줄 압니다. 아무쪼록 큰 이 행사가 정말 더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영광 돌리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다음으로 태고종연합합창단이 존경하는 운경 종정예하 큰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하시고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경 종정 예약 큰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국권해방과 자주 독립을 위해 몸을 버려 헌신 숭고하신 애국열사

사람들과 숱한 고문과 핍박으로 목숨을 버리신 애국지사와 강제징용 희생자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과 충리 장별들과 위국정령들,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간 많은 영가들과 이 도량 안팎에서 머무는 주인 없는 모든 영가들이시여, 이곳 서대문 독립공원 순국선열 추모탑 앞에 선열들을 위해 제6회 한민족 민족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과 전국 빈지군의회에서 이 제를 설판하고 영가들을 불러 청령하오니 지심으로 잘 들으시고 지극한 마음으로 잘 받으소서. 위구.

전신 복근하신 천열지연 충중배오며 대한민국 만세.

위에 잃는 계승을 우리말로 하면 나라를 위한 원력이 입지한 그 뜻이 오늘까지 이어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 바쳐 국권을 회복하신 선열의 은혜에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어 대한민국 만세토록 번창할 것을 발언합니다. 위국 선열들의 고귀하신 희생과 자주 독립의 의지가 성취되어 자유대한민국이 오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일본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일본 기술에 앞서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일본 기술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도 수출도 일본보다 앞서 세계 3대 수출국이 되어 있고 금년에는 1조 불을 수출하는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한다면

0: 현 젊은 세대가 선열들의 구국정신을 이어가고 국가는 호국안민의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은 선녀들의 위국정신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선열들의 뜻을 이어 오늘에 자만하지 말고 유비무환으로 대한민국이 만세에 융창하게 할 것입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모두 중생의 고통을 여의는 극락세계에 환희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어서 저희 추모시를 청해 듣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국 선녀들을 향한 추모의 마음을 듬뿍 담은 추모시를 김동아 국회의원님께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2: 추모시 숨결 속에 피어 오르리 시 현중스님 낭송 김동아. 탄압 속에서 굽히지 않았던 숭고한 10년 속 애국 희생 소중한 인연 대한민국 피 끓었던 젊음을 기억합니다. 의병에서 독립운동가 꺼지지 않는 등불로 숨죽이듯 피어올라 염원 속에 국권이 다져졌네. 76년 지나 760년 세월이 흘러도 님들의 숨결로 나라는 성장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영령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듯 화창한 오늘 님들의 숨결이 머물던 이곳 하늘은 청명하게 화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앞서 의원님께서 본인을 불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진심을 담은 힘찬 음성으로 추모시를 낭송해 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조가의 순서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저희가 음성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연합합창단에서 준비한 곡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다해서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년사, 봉원사, 용궁사 연합합창단의 하모니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국불교태고종, 한국불교태고종 전국비구니회가 주최, 주관하는 제6회 순국서절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 4부 추모문화공연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회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 제4부 추모문화공연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지막 무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6회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 아름다운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주실 분입니다. 불자 가수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호소력이 짙은 목소리의 주인공 박정식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 1580-856-9599.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9.

0: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1: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2: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3: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4: 우리 민족의 포복 순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8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6: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7: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5: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2: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0: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1: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 제22회 경기북부음악예술제가 10월 24일 토요일 북한강 물길 위에 피어난 가평의 보석 자라섬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전하는 경기북부 불교연합 합창단. 불자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웅장한 합창이 아름다운 거품으로 물들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성리, 현역가왕의 빛나는 목소리 전유진, 맑고 깊은 울림의 소프라노 최미영, 진심을 노래하는 가수 현진우의 특별한 무대, 상월 비보이단 E8 크루의 열정적인 공연과 스님과 함께 신명나게 즐기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댄스단도 함께합니다. 노래로 전하는 자비, 하모니로 하나 되는 우리.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자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불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 가을 자라섬에서 함께하세요.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 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에 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0: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푸도 탄묘를 왕생 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1: 고3인 아이기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반갑습니다. 정량사 건강학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오늘도 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선택, 로스. 삶은 선택으로 가득하다. 올바른 것 하나를 확실히 선택해야 한다.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 들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다.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들의 관점을 마음에 새겨두지 마라. 그처럼 완벽한 사람은 책 속에나 존재한다. 오직 한 목소리, 너만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너를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것은 너와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다. 너의 모습은 너 자신의 것이다. 누군가는 항상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닐 것이다. 거울을 보라. 거울 속 그 사람이 너를 보고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느냐, 그런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앞길이 결정이 되고 되죠. 그런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를 못하죠.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내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그 감정을 따라가기 전에 이 감정이 옳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는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그걸 따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라도 자기 숫자를 재거나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 주문 있잖아요. 진언 같은 거를 잠시 애우거나 하게 되면서 내가 이 순간 화를 내야 되는지 짜증을 내야 되는지 고함을 쳐야 되는지 아니면 미소를 지어야 되는지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나의 좋은 모습, 아름다운 훌륭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의 못난 모습, 보여주지 않을 모습을 보고 나서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나는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어. 그러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직 한 목소리 하잖아요. 너는 이것만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이것은 너와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뭘 보라? 거울을 보라. 거울 속그 사람이 너를 보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하러 가셨을 때 거울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대는 오늘 이런 모습에 나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루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일어날 수가 있을 때,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도록 노력을 하자. 힘쓰자 하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일러놓고 하루 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아무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생활할 때 차이점은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대화를 해놓으면은 그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잠시라도 아침에 너 어떤 대화를 했었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볼 수 있는 비추어 볼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상대에게 나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언제나 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을 갖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내 가슴속 깊이 새길 때 아침에 꼭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 대화를 하십시오. 오늘 나는 이런 모습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겠다. 이럴 때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훌륭한 불자님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11페이지 보시면은 제2번, 알려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하는 문장입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무심도인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합니다. 그것은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심할 때는 없을 무 마음심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 하게 되면은 진짜로 마음이 없는가 하는 데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밑에 보면 무심한 사람이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없다는 것, 진짜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었다? 분별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저거는 나무, 이것은 기와, 이것은 목탁, 이건 늘, 이 사람은 이 상대 이름을 있으면 상대 이름이 이 사람은 이런 이름이고 저 사람 늘 분별하고 차별한 나보다 지위가 낮으면은 아 나는 저 사람의 상사야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낮아 이렇게 차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분별과 차별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다 상대의 좋은 점,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 아, 우리는 얘는 남자애, 얘는 여자애 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나누기 전에 그 자녀는 우리의 자식이고 자녀입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요. 그리고 크나 큰 애다, 작은 애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해가지고, 아, 얘는 남자애, 얘는 여자애, 얘는 큰 애, 얘는 작은 애 해가지고, 손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큰 애한테는 정성이 더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애가 애교가 많다면, 작은 애에게 정이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뭘 느낀다? 자녀들은,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큰 애를 좋아해. 작은 애는, 아, 우리 부모님은 형보다는, 오빠보다는 나를 더 좋아해. 이런 차별. 그러다 보니까 큰 애는 또 되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실망을 느끼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죠. 아끼죠. 그런데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본인들이 볼 때, 자녀들의 눈으로 볼 때, 뭔가 큰 애한테는 잘해주는 것 같고, 나한테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보여.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도록 누가 만들었다? 내 부모님이 그런 환경, 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부터도 어린 시절을 겪었잖아요. 겪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적에는 뭐 해야 된다. 형이 입던 옷은 동생이 입어야 되고 여성의 여자 같으면은 언니가 입던 옷을 동생이 물려받아야 돼.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뭐냐 저 같은 경우는 형님 있었기 때문에 형은 새 옷이지만 명절이 되면 새 옷이지만 저는 늘형 입었던 거 입으면서 언제 나는 새 옷을 입어보냐 이런 차별받는 느낌이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무심하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분별하지 않는 마. 모든 사람은 인격체는 동등하다는 사실. 인간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의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 다 동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임을 느끼면 상대도 귀한 존재임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 없고 권한이 세지고 이러다 보면은 어른 노릇 하고 싶고, 또, 내가 이런 권한이, 권세가 있는데 큰 소리 한번 쳐야지. 이러한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를 조금 아래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 진실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뭐 상대를 갖다가는 나이가 어리다, 뭐가 어쨌다, 저쩌다 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는 좀 아래로 보는 그러한 마음이 없죠. 그런 마음을 버릴 때 진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무심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상대를 갖다 무심하다 해서 상대를 갖다가는 하대하는 게 아니고
상대 상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대접해 줄때 상대가 나의 따뜻한 마음, 좋은 마음. 아, 나는 지금 상대는 어린 사람이라면 어른이 나를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들과 전에 나 아랫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아, 동등한 인격체로 대접해 주는구나 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죠. 하루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비구들이여, 여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닦지 못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즐거움을 느끼고 고통을 당해서는 괴로움을 느끼며 아름답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은 것을 보고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마음을 갖는다. 나의 가르침대로 닦은 사람들도 역시 대상에 따라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도대체 닦지 않은 사람과 닦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께 질문을 했죠. 제자들은 아무 대답을 못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비구들이여, 보통 사람들은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은 비탄에 빠져 근심하고 원망하며 울부짖고 점점 혼미해지게 이른다. 그것은 마치 화살을 맞고 나서 그 위에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이미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닦은 사람은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만은 그 위에 헛되이 비탄에 빠져 근심하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혼미해지지는 않는다. 그것을 나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 모든 분별심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나에 잘하는 사람들, 아, 반갑습니다. 근데 평소에 나한테 안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왜 또 이 자리에 왔지? 하고 이렇게 분별심 느끼잖아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아, 저 사람, 내 반갑지 않은 사람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이야. 또 나를 갖다는 괴롭히지 않느냐. 나의 기분을 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아, 좋은 사람이 오면, 아, 반갑습니다. 해도, 나한테 평소에 좋지 않은 사람도 이 자리에 참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럼, 아, 오늘 이 순간은 나의 저 상대해야 되는 나쁜 감정은 숨기고, 아, 반갑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왜 이 자리에 왔지? 저 사람하고 또 이런 또 다 대화를 하는 순간이나 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또 보지 하면서 여러 가지 쓸모없는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갖다가는 에 대한 감정을 갖다가는 더 쌓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그러니까 어떤 만나는 게 아니고 뭐냐, 두 번째 일어나는 생각. 첫 번째 일어나는, 아, 와, 저분이 이 자리에 참석할 이유가 있는 게 오셨구나 해놓고 나서 뭐에다 저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이야, 내 기분을 갖다 상하게 하지? 하는 생각 일으키지 않는 것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늘 두 번째 감정에 많이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야 될 시간이 즐겁지 못한 시간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만들어낸다? 내 마음 속에 분별심이 즐거워야 될 시간, 또 기쁘게 맞이해야 될 시간을 누군가 때문에 자기 기분을 갖다 스스로가 망치고 있으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 순간을, 기뻐야 될 순간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하고 모든 탓을 누구한테나 상대에게 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기분을 망쳐놓고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한다?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늘 누구를 만나든지 기분 나빠야 될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움직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도인이라 하여 마음이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또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도인이고 보통 사람이고 근본 마음 바탕은 같은 것이고 마음이란 일을 당하고 상대를 만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인은 거기에 빠져 이리저리 여러 가지 생각을 계속하거나 멋대로 흐트러지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이 불 때는 으레 흔들리지만은 바람이 자고 나면 더 이상 흘리지 않는 것과 같고 거울 앞에 물건이 놓이면은 그 상을 나타내지만 물건이 사라지면은 상도 이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인의 마음이 분별 따라 흐트러지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허망한 줄을 아는 까닭입니다. 도인은 허망 위에 다시 허망한 분별을 더하지 않습니다. 일체를 오로지 허망하고 무상한 것으로 알아서 분별을 계속하지 않는 도인의 이 지혜로운 마음을 일심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지혜로 기결할 뿐 다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심을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선 공부를 하는 이라면 무슨 분별이 나타나더라도 거기 되고 무, 이먹고 이렇게 이와 같은 화두를 들어 화두 일심이 될 것이고 염불하여 바치는 이라면 매사에 나무아미타불 간세모살하여 염불일심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독경을 하거나 사경을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심이 된다는 것은 상대적인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상대가 없다면 사실 일심이라거나 그 무엇이라고도 이름 붙일 수 없으니 이것을 다시 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심은 곧 일심이요 일심은 곧 무심입니다. 그러나 결국 일심에도 무심하고 무심에도 무심하고 어떤 것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무심할 때 참으로 무심한 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을 갖다 일으키지 않으면은 무심이 되는데 그래서 무심 도인의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선사의 길입니까? 선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길은 간단합니다.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잡니다. 이것이 나의 길입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죠.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쉬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밥 먹고 잠자는데 어떤 길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묵주선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밥을 먹을 때 먹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잠을 잘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나는 먹을 때 먹기만 하고 잘때 자기만 합니다. 하나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공양을 하잖아요. 우리 공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양할 때도 내 입에서 작용을 하고 음식을 씻고 있지만은 머릿속은 엉뚱한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 들어있는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고 생각이 팔려있다. 또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에 대해 눈을 맞춰가지고 상대의 표정이나 이런 변화를 느끼고 아, 이 말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기분이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의 기분이 어떤가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대화를 갖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에 성의가 없다. 내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질 않는다.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상대와 대화를 할 때 특히 비우고 상대 이야기를 갖다는 눈을 초롱초롱 해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대의 기분을, 상대가 지금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공양을 할 때도 음식 맛을 모르고 상대와 대화할 때도 상대 이야기를 갖다 귀등으로 듣다 보니까 상대가 원하는 해답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은 묵주 선생이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수행의 방편 하나를 일러주십시오. 묵주 선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방편을 일러준다 해도 당신은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마음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수행을 한단 말입니까? 불자님은 손으로 염주를 돌리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경전을 읽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경전을 옮겨 적으면서도 생각은 주유천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행위 하나하나가 훌륭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흐름에 나를 묶여보세요. 마치 강물이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생각하지 않듯이 말이에요. 우리 불자님들도 강물과 같이 흐름에 자신을 일단 맡겨보십시오. 그게 내 어딥니까? 지금 순간순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을 할 때 실수가 있느냐 잘못이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뭐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순간순간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뭐든지 실수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갖다 운전할 때 내 머릿속에 엉뚱한 순간 생각을 하다 보다 보니까 앞차에 추돌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가속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에서 모든 실수는 어디서 일어난다? 바로 내가 현재 이 순간에 몰입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 때 어디에 바깥 현상이, 바깥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냐고 내가 순간순간 대처해야 될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무심의 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절에 가서 도인을 찾으실 게 아니고 내가 순간순간 실수하지 아니하고 잘못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그 상황에 맞는 대처를 잘 해나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무심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런 훌륭한 분에게 순간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뭘 해야 된다? 공양 올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은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진여 그대로인 몸이 안으로는 목석 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허공 같아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으며 주관과 객관도 없고 일정한 방위와 처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내면을 살펴가지고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 되어야 돼 확신을 하는 사람은 못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어떤 인격체가 되어야 되고 어떤 인품을 갖춰야 된다는 모토가 없어요.

주체성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나는 부모로서, 아니면 누구 아빠로서, 누구 엄마로서, 아니면 회사에 가면 나에게 직책에 맞아서 막 어떤 직책이 주어지잖아요.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직책에 맞는 모습을 연출해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연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목석과 같다면 그냥 나무가 뭐 목석과 나무나 돌같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 없는 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역할을 갖다는 착실히 하냐고 할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감정이 있을 수 있냐고 그 상황에 맞는 처신을 할수 있을 때 그럴 때 뭡니까?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혹은 어디에도 막히나 걸림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관과 객관이 없다니 주라는 것은 여기서 능이라 해놨죠. 능이라는 것은 능이라 해놨습니다. 능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이 능입니다. 객이라는 것은 손님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아니고 당신이 되는 것이.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이 될 때도 있고 손님이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내 집에 들어가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나 타인의 집에 갈 때는 이웃에 갈 때는 손님이 되고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어디 됩니까? 나보다 상사한테 만나러 갈 때는 손님이 되고 밑에 이제 하급 직원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이 나는 주인이 되고 하급 직원은 손님이 되고 이렇죠. 그 사실을 갖다가 알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상사도 될수 있고 손님도 될수 있고 직원도 될수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 역할을 순간순간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역할을 갖다가 잘 해나갈 수 있을 때 뭐냐?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야 된다. 자기의 주관이라고 했다면 자기의 신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가 있죠. 그런데 자기 신념을 갖다 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념을 이때 그 상황에 맞게 처신할 줄 알아야 된다. 너무나 자기 주관을 내세우다 보면은 애적에 우리 역사에서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기왕 가는 사람분들. 상소를 올렸을 때 임금님이 바라지 않는 것을 올렸을 때 임금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내말안 듣네 해가지고 어떻게 되니 기양 보내고 그랬잖아요. 특히 정약용 같은 다산정약용 같은 사람 그리고 제주도에 제안도그리는 같은 분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상사가 될수록 자리가 올라갈수록 내 이야기를 상대가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의 그렇게 기양 갈 정도로 될 정도면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았겠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율을 늘죠, 비율을. 그렇기 때문에, 천일야화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천일야화 같은 것도, 그 여성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천일 동안 말을 만드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체적으로 살아갈 거와 주체적이지 않아야 될 때를 상황을 판단을 잘해서 상대로 하여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내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내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념을 굽혔다가 시기가 되고 또내 이야기를 해서 들어줄

수 있는 부모님 상황이 됐을 때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우리 불자님들이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늘 우리 남편이 우리 사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내 이야기 안 듣는 하기보다는 그들이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분위기가 됐을 때 대화를 하는 그런 위대한 불자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5: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 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 만족 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소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 훈장 수은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6: 여명 808 정말 좋아요.
5: 상쾌한 아침 참 좋은
6: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7: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8: 정말요?
7: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9: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8: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10: 안돼!
11: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8: 설치했어요.
12: 당했다!
13: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8: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12: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14: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고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0: 피어나는 모든 꽃은 언젠가 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생화와 달리 지지 않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종이꽃 지화인데요. 이런 특별한 꽃을 40년 넘게 만들어왔다는 오늘의 주인공, 경기도 무형유산 63호 지화장 석용 스님입니다. 지금까지 스님이 만든 지화만 해도 10만 송이가 넘는데요. 스님이 이토록 많은 꽃을 만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 가장 아름다운 꽃을 정성껏 만들어 부처님께 올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꽃 한 송이에 담아내는 석용 스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울산 정족산 자락에 위치한 용암사. 석용 스님이 주지로 있는 도량인데요.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도량 한편이 소란스럽습니다. 창고 안에서 무언가 분주하게 준비하는데요.
1: 스님, 뭐, 또 뭐 하시려고요?
2: 아이고, 좀 풀 좀 뵐까 하고요.
0: 도량 앞마당에 무성하게 자란 풀을 베어낼 예정이랍니다. 작업에 앞서 보호면을 눌러쓰고 어깨에 예초기를 둘러맨 석용 스님. 이 순간만큼은 지화장도 주지도 않은 영락없는 일꾼의 모습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예초 작업. 능숙하게 예초기를 움직이며 도량 구석구석을 정리해 나가는데요. 한여름 뙤약볕에 승복은 땀으로 젖었지만 쉬어갈 기색조차 없는 석용 스님. 평소라면 조금 미뤄도 될 일이지만 오늘만큼은 서둘러 마쳐야 할 이유가 있답니다.
3: 내일이 백중날이라 오늘 이제 예초기 작업을 하고 있어요. 풀이 너무 지저분해서 손님들 맞이 오는데 지저분하고 그래서 도량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0: 불교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백중. 해마다 음력 7월 보름이면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과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살아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날인데요. 백중을 하루 앞두고 도량 앞마당을 깔끔하게 정리한 스님. 이제 한숨 돌릴 법도 한데 법당을 분주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4: 이제 부처님의 청주 모신 비로자물 원만 보신 오선압을 1100억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예, 지금 도량 장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가 적힌 번을 걸고 지화와 장식물로 법회가 열릴 도량을 꾸미는 일. 이것을 장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장엄과 스님이 인연을 맺게 된 건 한 분의 스승 덕분이었다는데요.
4: 영산제 50호의 정지왕 스님이 이제 장엄 보호자 스님이었었는데 그 스님한테 87년도에 오셔가지고 장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배우게 돼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고 90년도에 들어서가지고 제가 장엄을 더 맡아서 이제 93년도에 장엄을 설치하게 되고 그 계기로 인해서 계속 이제 끝없이 장엄을 하게 됐죠.
0: 스님에게 장엄을 가르쳐준 이는 바로 지광 스님. 평생 도량을 장엄하는 일에 힘썼고 국가 무형유산 제50호 영산제의 도량 장엄 보유자로 지정됐는데요. 그 곁에서 장엄의 기술과 정신을 하나씩 보고 배운 석용 스님은 전국의 크고 작은 법회를 오가며 장엄을 이어온 지도 어느덧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5: 더 놔주고 놓고 또 놓고.

0: 땡겨. 땡기고. 놓고, 놓고. 땡기고, 놓고. 나서 놔주고. 놔주고, 놔주고. 땡겨.
1: 스님은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장엄물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데요. 장엄에 이토록 정성을 들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답니다.
2: 행사 때 하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 행사가 있나 할 정도이기 때문에 도량 장엄을 멋있게 또 부처의 명을 걸고 장엄하게 해놓으면은 그 도량에 모든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부처님이 다 옹호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춰지기 때문에 이 도량을 엄숙하게 만들어주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경배를 하면서 또한 마음가짐을 또 가라앉히면서 연괄천도 한다든가 아니면 나의 기도를 제대로 한다든가 할 때 그런 도량 장엄들이 엄청나게 보호할 수 있고 부처님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중생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백중을 하루 앞두고 용암사 법당 장엄이 시작됐습니다. 법당 곳곳에 놓이는 것은 스님이 직접 만든 지화인데요. 부처님께 올리는 꽃인 만큼 한 송이도 허투루 꽂지 않습니다. 조금 어긋나면 다시 옮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꽂고 법당과 꽃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를 찾을 때까지 몇 번이고 손을 봅니다.
3: 이 가운데 놓는 걸 만들어 놨었는데 조금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틀어놨습니다.
1: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는 석영스님. 내일 이곳을 찾을 이들이 그리운 사람을 마음 편히 떠올리고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길 바라납니다.

0: 다음 날 백중을 맞은 용암사. 이른 아침부터 도량 곳곳이 분주한데요. 일찌감치 법당에 자리를 잡은 석영스님. 그 주변에는 제철 과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1: 오늘 백중 행사를 위해서 부처님 과일 공양 올리려고 예고 있습니다.
0: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물인 만큼 과일 고르는 것은 물론 쌓는 과정에도 정성을 다하는데요. 모양과 크기를 맞춰 하나씩 자리 잡고 흐트러지지 않게 층층이 쌓는 일. 혼자서는 쉽지 않기에 오늘은 든든한 도반들이 함께합니다.
2: 스님 소개 좀 해주시.
1: 네, 여기 우리 또 스님은 지금 여기 용암사에 많이 도와주시고 하시는 고담 스님. 이쪽에 우리 저 빨간 눈 스님은 네팔 스님이신데 왕다라마 스님이십니다.
3: 여기 그 큰 스님하고 이제 열반하셨지만 30년 동안 인연 돼가지고
4: 이 예. 세계는 하나라고 부처님의 인연법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0: 서로 손발을 맞춰 차곡차곡 공양물을 쌓는데요.
3: 테이프 주세요.
0: 그런데 그때 도반 스님이 갑자기 테이프를 찾습니다. 층층이 쌓은 과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단씩 돌려가며 단단히 고정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이 테이프를 감는 일에도 석영 스님만의 요령이 있답니다.
5: 똑바로
1: 똑바로 안 돼요. 이거 저 밑에 할 적에 이거 저 테이프를 돌릴 적에 그냥 돌리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돌릴 적에 이렇게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마지막 거를 한번 돌려가지고 반대로 돌리면서 이게 이제 팽팽해져가지고
3: 맞아요.
1: 단단히 단단하지. 처음에 이제 그 저 80년대 초에 이제 그 생사 때 갔더니 과일 안 개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과일을 뭐 아침에 뭐 빨리 이게 요지를 찔러가지고 이제 보통 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행사 다가오고 그래가지고 테이프 가지고 이렇게 발랐던 것이 그때가 아마 80년대 초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행사에 테이프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
3: 밑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0: 급한 상황에서 찾아낸 방법이 40년 가까이 이어온 장엄의 노하우가 됐습니다.
1: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은
0: 여기다 오랜 인연을 이어온 도반들과 손을 맞춰 준비한 과일 공약물. 이번에는 부처님께 올릴 수박을 준비하는데요.
2: 선생님, 수박으로 뭐 해주시려고요?
3: 수박으로요? 아유, 부처님께 꽃을 올려드리지 않겠어요? 내가 만드는 건 만다라와요, 만다라. 만자 해가지고 만자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절만자. 멋진 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먼저 초록 껍질을 얇게 도려내고 컴퍼스로 중심을 잡으면 준비는 끝. 한지로 지화를 피워낸 것처럼 칼끝으로 수박 위에 꽃잎을 새겨나가는데요. 밑그림도 도안도 없습니다. 글이라는 꽃은 이미 스님의 손이 전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꽃 중의 왕은 모란꽃이기 때문에 부처님께는 이제 최고 귀한 꽃을 공양 올리는 것. 그냥 수박을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꽃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더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또 보기 좋고 또 꽃을 보니까 즐겁고.
0: 과일 하나도 그대로 올리지 않고 한 번 더 정성스러운 손길을 보태 아름다운 공약물로 만드는 석용스님. 부처님께는 공경을 다하고 사찰을 찾는 이들에게는 보는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세상에 하나뿐인 꽃 한 송이. 수박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3: 아이고 그냥 정성들이 올려가지고
2: 올리네.
3: 그 공약물을 갖다가 다시 이제 하다 내려가지고 영가님들이 잘 먹고 극락세계 왕상하게 기원하고 추원하고 또 행복하길 또 바랄 뿐이죠.
0: 정성껏 새긴 수박도 다른 과일과 함께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풀을 베고 번을 걸고 지화와 과일을 공양 올리기까지 준비만 하루 넘게 걸렸지만 이곳을 찾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스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 백중법회가 열릴 시간이 가까워지자 신도들이 하나둘 찾아오는데요. 신도들의 두 손에 들린 건 저마다 준비해온 공약물들. 정성껏 마련해온 떡과 음식을 부처님 전에 올리는데요. 그리고 부처님 앞에 몸을 낮춰 공손히 예를 갖추며 절을 올립니다.
4: 일단은 오면 마음 편해요. 다른 집에서 혼자 그냥 있을 때보다 불안한 마음도 없어지고 편해요. 편했습니다.
5: 1년에 한 번씩 제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 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아 1년에 한 번씩 참도제를 꼭 한 번씩 이제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먹고 지금도 한 2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0: 부처님 전에 향을 피워올리고 두 손을 모으는 신도들.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곧 시작될 백중법회를 기다리는데요. 그러다 눈길이 머문 곳은 부처님 전에 놓인 지화. 생화처럼 곱게 피어난 꽃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서야 한지로 만든 꽃인 걸 알아차는데요. 그 정성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절을 올립니다.
6: 연꽃도 금방만 피어나는 거 같고 일일이 한지를 염색을 들여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꽂아주셔가지고 오늘 영가님들도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3: 삼보 부처님과 지자 보살님께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0: 마침내 시작된 백중법회. 공손하게 예를 갖추고 힘차게 법고를 울리는데요.

0: 뜬구름처럼 왔다가 흩어지는 것이 삶이라지만 함께했던 기억과 그리움은 남은 이들의 마음에 오래 머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그리운 얼굴을 마음에 품고 있을 텐데요. 곁에 있을 때 다 하지 못한 말,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던 마음을 기도에 담아 전합니다.
1: 마음이 경건해지고 마음이 좀 편해지죠. 네, 주사님께 그래도 뭔가를 조금 해드렸다는 그런 마음이 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2: 그러니까 진짜 내가 진짜 좋은 데 가서 잘 지내고 내년에 와서 다시 만나자고. 내년 또 만나겠지.
0: 그렇게 올해의 백중도 저물어 갑니다. 다시 찾은 경기도 이천의 작업실. 그런데 오늘은 작업실이 여느 때보다 북적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스님과 인연을 이어온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모두 지화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3: 지금 꽃을 지금 몇 년째 배우고 있고 이제 앞에 두 분은 지금 곧 지금 배우는 중이고 계속 꽃을 사랑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 아주 착실한 제자들입니다.
0: 스님은 뜻을 함께하는 제자들과 한국 전통 지화 보존 연구회를 이끌고 있는데요. 사라져가는 전통 지화를 되살리고 제자들과 제작 기술을 나누며 지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 스님 어떠세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이렇게 꽃이 예쁘게 만들어졌나요? 한번 봐주세요.
5: 응, 잘 만들었어요.
4: 천천히 잘 봐주세요.
5: 잘 만드셨어요. 옆으로 좀 땡기, 살짝 이렇게 땡기면 되지. 얘가 확 땡기면 뜨 찢어지기 때문에 안에 부분만 펴져서.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진 거냐면 전체적으로 다 펴졌다고.
4: 아, 네.
5: 그럼 전체적으로 하면서 땡기면서 나중에 이제 맞춘 부분이 좀 되겠죠.
0: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기술 하나도 정확히 익혀야 한다는데요. 스님은 제자들이 만든 꽃을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 고쳐주며 제대로 익힐 때까지 몇 번이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6: 옛 꽃을 복원하고 그걸 또 후대에 전승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이 막중하시다는 그 말에 불교인으로서 수행자로서 아 이건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꽃을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스님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지화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화에 담긴 불교 의미와 우리 전통 가치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오랜 세월 지화와 함께해온 석영 스님. 스님에게 한지로 꽃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어느덧 삶의 일부이자 가장 큰 기쁨이 되었는데요.
7: 지화는 불하여 이제 심하다를 이제 지화는 부처님의 꽃이고 마음으로 피운 꽃이다라고 이렇게 또 옛날에 심우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0: 참으로 서경수 스님은 행복하군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꽃이 피우지 않으면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됩니다.
1: 한지를 만지고 꽃을 피우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서경수님. 그 꽃에는 부처님을 향한 정성과 전통을 지켜내려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데요. 오늘도 스님은 그 마음을 담아 묵묵히 한 송이의 꽃을 피워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지금 어미 북극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패치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1: 여명 청사, 여명 808, 이어캔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수훈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2: 여명 808 정말 좋아요.
1: 상쾌한 아침 참 좋은
2: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0: 오늘은 사찰 음식 장인 해범스님을 만나러 사찰이 아닌 대학로로 나왔습니다.
1: 사찰시 카레를 만들어서 판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카레로 인해서 이 더운 여름에 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맞아요, 맞아요.
1: 이렇게 해서 따 보세요.
0: 잘라 보겠습니다. 네.

0: 따뜻한 절밥 한 끼에 담긴 정성처럼 오늘 전하는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밝힙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희 음식은 네.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지 갖고 음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하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지 구이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는 뭐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네. 간장하고 조청, 들기름 이렇게만 사용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를 들기름에 얼마나 잘 맛있게 구워내는가 이제 네.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가지는 그냥 이렇게 통통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좀 두툼하게,
0: 네, 두툼하게.
1: 조림이다 보니까.
0: 네.
1: 한번 돌려서.
0: 자, 여기는 소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간을?
1: 여기요?
0: 네.
1: 소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0: 네, 맞아요. 아, 간장의 네. 조림이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여기에는 간을 하지 않고 그냥 들기름으로만 잘 구워주면 됩니다. 가지 요리가 일본에서는 튀김으로 굉장히
1: 맞아요.
0: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가지 요리가 굉장히 이렇게 상품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고급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를 갖다가 튀김을 잘하는 법을 한번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1: 아, 튀김이요?
0: 네.
1: 일식하는 정호영 셰프라고 아십니까?
0: 네, 네? 가끔.
1: 약간 통통한
0: 네, 네.
1: 중학교 동창인데 일식을 하다 보니까 튀김을 굉장히 잘해요. 그 정호영 셰프님이
2: 네.
1: 튀김의 달인이에요. 튀김게 아니라 손가락에 막 들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2: 아, 그때는 좀 그 추울 때만.
1: 아, 추울 때만. 네.
2: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1: 그 친구한테
0: 네.
1: 튀김 요리를 제가 배웠습니다.
0: 아, 그런 잘하시겠네요.
1: 네, 가지로 튀김 요리를 하면은 겉에만 바삭하게 익히게 되면 속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0: 네,
1: 가지가.
0: 맞아요.
1: 그래서 가지가 튀김 요리로 되게 잘 어울려요. 스님은 이 사찰 음식 하시면서
0: 네.
1: 재료를 고르실 때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세요? 뭐 제철이라든지 뭐 음식과 재료들 간의 조화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뭐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쪽에 좀 방점을 두고 계세요?
0: 그 이제 사찰 음식의 기본이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게 기본으로

0: 되어 있잖아요.
1: 네네.
0: 태우셨다. 태우셨어요.
2: 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아, 좀 탔네.
0: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찰 음식을 만드는 좀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1: 네네.
0: 이런 색감 뭐 이런 조화 이런 것도 좀 보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자, 이제 이렇게 잘 구운 다음에 저희가 간장하고 조청하고 좀 이렇게 자글자글 끓일 거예요.
1: 아...
0: 간장을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다시 회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조청을 끓이다가 간장을 이렇게 넣으셔서 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지금 보니까 네. 조청을 다 넣으면 많을 것 같아요.
0: 네. 충분히 끓여주셨으면 불을 끄시고 가지를 한 번 덮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다 넣을까요?
0: 네, 넣어주세요.
1: 선생님, 아까부터 이제 거의 제가... 제가 다
0: 아, 많이 배우고 가시니까 아, 좋잖아요. 그렇죠? 네.
1: 선생님.
0: 이 음식은 그 몸에 배어야지만
1: 맞아요.
0: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1: 지금 뭐 이 정도 졸여졌습니다.
0: 네. 좋아요.
1: 네.
0: 네, 그럼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구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가지를 들기름에 노릇하게 구워 고소한 풍미를 가둔 뒤 조청과 간장만으로 조림 과정을 거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가지 하나만으로도 깊고 진한 기분 좋은 풍미의 사찰 음식을 완성하는 지혜를 경험했다.
1: 다음 요리는 뭔가요?
2: 네, 이번 요리는 그 입맛을 돋구는 전체 요리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지와 채소를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가지 채소 말이입니다.
1: 아, 가지 채소 말이.
2: 네. 입맛을 돋구는 음식이다 보니까 네. 기름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1: 아,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2: 네. 또 채소만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콩으로 만든 콩햄이라는 것을 오늘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셰프님께서 이것도 기름 넣지 않고 프라이팬에 볶아주시면 제가 가지를 네. 이제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어떻게 자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1: 자리를 잡고
2: 네,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1: 아, 움직이지 않게
2: 네,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요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조금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일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밀어서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음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는 가지를 올려서 가지는 수분만 네네. 날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아질 정도만 이렇게 불을 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냥 가지로 하면은 끊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2: 네, 그렇죠. 그리고 잘 말리지도 않아요.
1: 네, 맞아요.
2: 자, 그러면 셰프님 하시는 동안 제가 네. 이 그 파프리카를 좀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에다가 유부는 원래 잘 사용하지 않는데 네. 채소의 맛을 조금 느끼시라고 이런 조림 유부를 사용해요. 네. 가지를 이렇게 위에 올리시고 갖가지 채소를
1: 올리고
2: 네,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시고 무수는 넣으시면 좀 쓰니까 네. 3개에서 한 5개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콩해물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0: 그 유부를 끝에 넣으신
1: 이제
0: 깐
1: 이렇게
0: 이유가
1: 하면 이렇게 유부 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조화롭죠. 그래서
0: 와.
1: 이렇게 유부말이가 되었습니다.
0: 너무 이쁩니다.
1: 네.
0: 저도 한번
1: 네.
0: 말아보겠습니다.
1: 이제 셰프님도 한번 말아보시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새우 넣고, 무슨 올리고, 콩햄 넣고, 그럼 다 넣나요?
1: 네.
0: 네. 그래서
1: 한번 말아보시면 됩니다.
0: 찢어지지 않게 약간 타이트하게.
1: 근데 말면서 드시고 싶으면 찢으셔도 돼요.
0: 아, 네.
1: 네.
0: 아, 유부가 이 맛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은
1: 맞아요.
0: 기분입니다.
1: 네.
0: 스님, 이거 말았습니다.
1: 네. 이렇게 예쁘게 놔주시면 돼. 잘하셨습니다.

0: 기름을 두르지 않고 담백하게 구워낸 가지에 유부와 파프리카, 콩고기와 무순을 함께 말아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기름기 없는 가지 본연의 깔끔함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다채로운 재료들의 색감 조화가 돋보였다.
1: 마지막 요리 네. 설명해 주시죠.
2: 저희 오늘 그 방안잎 고추 장떡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방안잎 한번 이렇게 와.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1: 이게 방안잎이구나. 네. 와.
2: 네.
1: 향이 참 너무 좋죠. 강하면서도 향기롭네요.
2: 네. 와. 그래서 이제 절집에서 이렇게 향채 나는 거, 뭐 방아, 제비, 산초 이런 것들을 먹는 이유는 절집 생활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네. 특히 여름에는 세균들도 많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신료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여름에 이렇게 부쳐 먹기도 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름에 많이 나는 이 풋고추하고 네, 그다음에 방안잎하고 같이 해서 장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네. 자, 그러면 네? 풋고추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씨까지 그냥 사용할 거예요.
1: 씨까지?
2: 네. 씨가 건강하면 씨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1: 이렇게 뒷날로.
2: 뒷날로. 방아잎을 좋아하실 경우에는 네.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그냥 향만 좀 내고 싶으면 내셔도 돼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조금.
1: 한 장. 버섯이 들어가니까 이 방아잎, 고추, 그 다음에 이 선명한, 굉장히 선명한 재료의 네. 역할을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2: 장떡에 중요한 건 그 고추장하고 된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사용할 된장은 고로쇠라는 그 고로쇠 나무의 수액 네. 있죠? 네. 첨가해서 만든 된장이에요. 그래서 그 된장하고 고추장 또한 뭐 집에서 담근 고추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추장하고 된장을 풀어 볼까요?
1: 네. 물을 좀 넣어서 네. 할까요?
2: 그래서 여기에서 빛깔이나 간을 좀 맞추시는 게
1: 그 원래 장떡을 만들 때 된장이랑 고추장을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2: 네, 맞아요. 괜찮죠?
1: 와, 진짜 된장이 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안 짜요?
2: 네, 짜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밀가루하고 네. 같이 넣으셔서

0: 넣고.
1: 네, 이걸 넣고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0: 밀가루에 고추장이랑 된장
1: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넣으셔서 반죽이 이제 고추랑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묽게 하시면 나중에 네. 물이 나와서 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버섯도 적당히 넣고 이야. 고추 다진 것도 넣고 이게 고추 방아 장떡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1: 네,
0: 같습니다.
1: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아는 향을 위해서 이제 기호식품이니까 적당히 넣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0: 방아 향이 너무 싫다.
1: 네,
0: 나는
1: 그러면 깻잎을 넣으셔도 돼요.
0: 깻잎.
1: 네.
0: 깻잎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되직하게 만드셔서 이제 들기름을 넣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뒤집을 때 충분히 눌러 주셔야지 네. 얇게 부칠 수 있어요.
0: 네, 네.
1: 마음을 잘 다스리듯이 한번 구워 보세요.
0: 네. 익기 시작하니까 방아잎 향이 확 올라와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장떡이 다 완성되고 있어요. 마지막 4차 음식 고추 방앗잎 장떡이 완성되었습니다.

0: 방아잎의 강렬한 향에 된장과 고추장, 표고버섯이 어우러져 감칠맛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짜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풍미에 균형을 느끼게 해준 사찰 음식이었다.
1: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2: 아까 다섯 가지 사찰 음식을 만들었는데 지금 처음 보는 것들이 또 몇 개 늘었네요. 간단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시면
1: 네,
2: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가 만든 다섯 가지 음식과 더불어서 네. 이제 이 왼쪽에는 요즘 취나물 네.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나물 취나물하고 도라지가 제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라지를 유자청에 이렇게 살짝 묻힌 것을 한번
2: 유자 보이네요.
1: 네, 내놓아 봤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이에요. 그래서 네. 한번 이렇게 같이 공양할 수 있도록 한번 차려봤습니다.
2: 네. 또 콩고기가 들어있는 에피타이저로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간이 뭘 찍어 먹지 않아도 적절하게 괜찮지요?
2: 맞아요.
1: 네.
2: 유부가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감싸주고 간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파프리카가 진짜 너무 아삭하네요.
1: 그죠? 네.
2: 그리고 콩고기가 네. 되게 잘 어울려요.
1: 콩고기가요?
2: 네. 네. 에피타이저로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린 가지는 식어도 맛이 괜찮죠?
2: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청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달지가 않네요. 두께감 있게 썰어서 부드럽긴 한데 입에 씹히는 식감도 좋고

0: 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이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1: 아주 진한 맛이 나죠.
0: 네.
1: 이 채소하고 채소물에서 채소를 네네. 볶았을 때 그 들기름에서 나는 맞아요. 끈끈한 맛하고 고소한 맛하고 어울려져서 진국이 나온 것 같습니다.
0: 처음에는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게 너무 짜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짜지 않네요.
1: 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처음에 고추장하고 된장을 먼저 풀어서 간을 맞아요, 먼저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실수 없이 짜지 않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0: 아, 너무 맛있습니다. 스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스님한테는 오랫동안 사찰 음식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제 그래서 네. 요 묵은 김치찜, 네, 들기름 묵은 네. 김치찜인데요.
0: 네네.
1: 예, 저희가 출가를 하면 누구나 처음 첫 발자국은 어려운 것처럼 강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0: 네네.
1: 처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단체 생활이고 맞아요. 하니까 좀 부딪히는 면도 있고 힘든 면도 있었는데 후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부엌을
0: 네네.
1: 그 후원을 담당하는 3학년 선배 스님께서 요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을 만들어 주셨어요.
0: 아~
1: 근데 이제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렇게 입에 맞는 맛있는 그 김치찜을 먹음으로 해서 뭔지 모르게 굉장히 힘을 받고 저한테 어떤 것이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항상 이 선배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묵은지 김치찜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보지는 못했 네. 왜냐면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네, 걸리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셰프님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0: 네.
1: 네, 그때 그 맛을 잘 재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0: 무도 정말 잘 어울리고 또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어서
1: 네.
0: 너무 조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진짜 맛있네요.
1: 네.
0: 아, 이렇게 소중한 음식, 소중한 사찰 음식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보통 주로 이제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찰 음식을 만드실 때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은 많이 먹어봐야 돼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죠?
0: 네.
1: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전통과 또 지금 현대인에게 맞는 사찰 음식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찰 음식 이라는 게 음식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희 지금 스님들께서 하시는 사찰 음식은 음식에 부처님의 생각이나 사상을 잘 이렇게 깃들여서 마음을 갖고 하는 음식으로
0: 네.
1: 사찰 음식에는 불교의 정신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리 밥상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1: 뭐든지 다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근데 사찰 음식은 보시면 그래요. 오늘 만들어 보셨잖아요.
0: 네.
1: 자르고 볶고 볶은 다음에 거기에다 또 양념을 해서 찌고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낸 음식은 몸에도 그렇게 건강한 음식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림의 미학, 그래서 천천히 만들어서 그 재료를 갖고 재료의 본연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정신이 좀
0: 네.
1: 앞으로도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찰 음식은 대중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찰 음식을 통해서 불교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종교가 아니고 맛있고 행복한 종교라는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사찰 음식이 되었으면 하고 또 제가 사찰 음식을 하는 이유도 많은 대중과

0: 소통하기 위해서 사찰 음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해범 스님과 함께한 사찰식 카레 봉사 활동을 통해 온정 나눔이 진정한 요리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수월함 텃밭에서 수확한 제철 재료를 통해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여름 사찰 음식 한상에 대해 알아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3: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4: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백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 선생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 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연불 최고 영인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60년의 세월이 빚어낸 수행과 예술, 두 거장이 전하는 삶의 위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으나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지쳐 잠시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치는 고요한 격려서. 그대가 잠시 흔들리는 동안 출판 토크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주 서귀포 정방사에서 함께합니다. 문의는 제주 서귀포 정방사 064-762-2775번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 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 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0: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탄묘를 왕생 탄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0: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의 기업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지금 어미 북극 곰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석유회사들은 북극의 자연에 무관심한 채 이윤만을 쫓아 이곳에 와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 불안정한 송유관에서 원유는 언제라도 유출될 수 있고 단 한 번의 유출로도 죄 없는 동물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환경 파괴 기업들은 당신도 북극에 무관심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전화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3046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북극을 보내시고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감사 선물로 북극곰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전화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0: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0: 네.
1: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0: 네.
1: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

0: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0: 네.
2: 예.
0: 예.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고 그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그러니까요. 예.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 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 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거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라는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0: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조혈모세포라는 성체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1: 오.
0: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네.
0: 한
1: 그렇게
0: 달은
1: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2: 네.
0: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 알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 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주사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글자는도 아유 그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2: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2: 이번에도
0: 예.
1: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2: 네.
1: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1: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 네.
0: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나뉘는 한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이

0: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네.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다.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참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네.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0: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의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지금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숨을 쉴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어서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3: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0: 대표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2: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2: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작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1: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2: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1: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1: 네.
2: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1: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1: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씻은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 예.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2: 네.
3: 67이야.
2: 어허.
1: 60대 후반.
2: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2: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0: 아니요,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0: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어허.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2: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3: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0: 예, 네, 안녕하세요.
3: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0: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영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3: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0: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3: 네네.
0: 있고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3: 네.
0: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네. 네.
0: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3: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0: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3: 네.
1: 시술을요?
0: 예, 예.
3: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시는데 이게.
0: 예, 5분도 못 걸어요.
2: 예. 아이고.
1: 너무 젊으신데.
3: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0: 예, 예.
3: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0: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3: 아, 왜 안 하셨어요?
0: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3: 예, 그렇죠.
0: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3: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님.
1: 그러니까요, 네.
0: 예, 예.
3: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0: 예.
3: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예.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0: 예.
3: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0: 네.
3: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0: 네.
3: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0: 네.
3: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0: 네.
3: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네. 네.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0: 네.
3: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0: 근데 그때 원장님,
3: 네.
0: 그냥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어요.
0: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3: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3: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5: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플랜코리아의 긴급 구호 요청입니다. 네팔, 최악의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죽고 실종되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건진 이들에게 지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플랜이 깨끗한 물과 음식, 임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후원해주세요.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가정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644-5107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후원이 오늘 생명을 살립니다.
6: 여명 천사!

0: 여명 808 이어캔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 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 천사 정말 좋아요.
2: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3: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1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무소 061-534-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천연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행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

0: 간식의 암 잊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0: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 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6: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7: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살아온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불교 중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 융창으로 세상 모든 일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원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 문의 080-856-9599.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에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0: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1: 저 용이 도술일 뿐이 모양입니다.
2: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0: 바랍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에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4: 다도체험 사찰음식문화체험을 비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개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5: 엔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법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복행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 안정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마음과 선명상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총 11번 언급하고 비전으로 선명상을 3번 말했습니다.

0: 진우수님 취임법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전성환 경청소통수석은 불교계의 문화유산 보존과 K-불교문화 세계화 노력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대독했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 종단 안팎의 축가와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화합과 소통부터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까지 새로운 도약을 향한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새로운 4년이 시작되면서 불교계 안팎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취임법회 현장에서 진우스님 새 임기에 거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취임법회가 어제 서울 조계사에서 사부대중의 뜨거운 환희와 찬탄 속에 봉행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고통받는 이웃과의 동행을 선언하며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우렁찬 범종과 법고 소리가 서울 조계사 도량을 가득 메우자 경내에 자리한 사부대중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립니다. 동자동녀를 선두로 종단 지도자와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대변하는 약자들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웅전 삼존불전의 향을 올리고 지극한 삼배로 새 임기에 막중한 원력을 고한 진우 스님이 특설무대에 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원로이장 불영 자광대종사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의 법어를 대독하며 단단한 화합을 바탕으로 정법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준엄하게 당부했습니다.
2: 종단을 구성하고 있는 용과 코끼리 같은 수승한 원력과 역량을 갖춘 대중들이 모두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중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리라.
1: 화려한 취임 축하에 앞서 진우 스님이 가장 먼저 내민 것은 자비의 손길이었습니다. 취임 선언에 앞서 최근 큰 수혜로 신음하는 네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기금 10만 달러를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 나눔기금을 전달하며 종단의 대사회적 책무를 행동으로 먼저 실천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와 KTX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 투쟁에 앞장선 김승하 전 승무지부장이 전달한 축하 꽃다발은 가장 낮은 곳에서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새 집행부의 약속을 더욱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연단에 서서 사부대중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여 합장례를 올린 진우 스님은 결연한 목소리로 제38대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2: 지난 4년이 종단의 안정과 새로운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1: 이어 자비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수행자가 존경받는 청정승가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불교가 세상의 아픔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 세상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불교,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불교, 어려운 이웃의 손을 먼저 잡는 불교, 그리고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문명의 길을 제시하는 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1: 민족의 정신문화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향해 문을 활짝 연 조계종 제38대 총무원 집행부는 사부대중의 찬탄과 기대 속에 종단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핵심 화두는 무엇일까요? 원고지 기준 17장, 총 1974자의 취임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마음을 11번 언급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취임사를 양유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3: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마음과 선명상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총 11번 언급하고 마음 평안을 이끌 비전으로 선명상을 3번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선명상 대중화를 한국 불교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새 100년을 이끌 화두로 내세운 겁니다.

0: 이제 물질 문명의 발전만큼이나 정신 문명의 발전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듯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2600년 동안 바로 그 길을 밝혀왔습니다.
1: 진우 스님은 과학과 물질 문명, 인공지능 AI가 고도로 발전한 현대사회 속에서 물질 풍요는 잃었지만 불안과 외로움, 진영, 세대 간 대립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몸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하듯 마음의 건강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며 2600년 불교 역사에 기반한 선명상을 국민 마음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비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선명상이 특정 종교에 머물지 않고 학교, 일터, 가정, 군대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 마음의 평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지 표명인 걸로 풀이됩니다.
0: 선명상은 특정 종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와 일터에서, 가정과 군대에서 종교와 세대를 넘어 누구나 함께 할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와 이웃 종교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제안합니다.
1: 종단 운영의 두 축은 화합과 개혁이었습니다. 종단 운영 3대 원칙으로 공의로 묻고 공감으로 하나 되며 공심으로 실천하겠다는 핵심 기치를 말했습니다. 공의와 공감, 공심으로 종도들의 뜻을 모으되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000년 넘게 전승돼 온 사찰림과 전통사찰, 불교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선명상을 비롯한 한국 불교의 정신 문화를 세계화해 인류의 삶 속으로 확장하겠다는 포부도 덧붙였습니다.
0: 국가와 사회도 그 보존과 전승의 책임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종단은 전통 사찰과 문화유산, 사찰림과 수행문화를 더욱 철저히 보존하고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선명상을 비롯한 한국 불교의 정신문화가 세계인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 진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3분 안에 머무르는 불교에서 벗어나 세간의 아픔으로 직접 들어가는 불교의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정에서 도약으로 나아가는 이번 취임 선언은 향후 조계종단이 한국 사회의 정신적 귀감이 되고 세계 정신 문명을 선도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양주근입니다.
2: 진우 스님 취임 법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불교의 명상 전통과 자비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가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교계가 추진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K-불교 문화의 세계화 노력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3: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법회에서 정치권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축사의 핵심은 날로 깊어지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양상 속에서 불교가 지닌 정신적 가치와 역할에 맞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교계와 손을 잡고 전통 문화유산 보존과 K-불교 문화 세계화에 힘을 쏟는 한편 모든 국민이 마음 평안을 되찾는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불교는 종교를 넘어 민족의 고난을 함께 짊어진 버팀목이자 갈등을 녹이는 온기였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비롯해 갈등과 불안이 빗발치는 시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위해 정부도 불교계와 보폭을 맞춰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의 전통과 자비의 가르침이 사회적 불통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의 명상 정통과 아픔에 서로 공감하는 자비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고 우리 사회가 불통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3: 이 대통령은 소외된 이웃을 더 따뜻하게 보듬고 문화유산 보존과 K-불교 문화 세계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정부 역시 소외된 이웃을 더 따뜻하게 보듬고 모두가 화합하여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교계가 추진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K-불교 문화의 세계화 노력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3: 이웃 종교 지도자들 역시 진우 스님의 연임을 축하하면서

0: 사회적 아픔을 해소하고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길에 종교 간 연대와 실천에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대표회장 천도교 박인준 교령은 생명을 존중하고 마녀와 함께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지향하는 바가 같다며 종교 간 화합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오늘의 지인법회가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과 우리 사회의 평안과 화합을 함께 열어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0: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금강경속 가르침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내세워 집착 없는 마음과 실천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임에 공감했습니다. 이어 진우 스님이 강조해온 마음의 평안이 곧 시대적 과제라고 화답하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곳에서 함께 연대의 손을 잡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 불교는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왔습니다. 진우 스님께서 세상의 평안을 함께 여는 미래 불교를 말씀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강조해 오신 것도 이러한 시대의 어려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정부의 정책적 연대 의지와 이웃 종교의 따뜻한 축하 속에서 첫 걸음을 내디딘 조계종 제38대 집행부. 정치권과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과 불통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의 아픔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비의 광명이 우리 사회를 온전한 화합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주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는 종단 안팎의 축하와 당부도 이어졌는데요. 종단의 화합과 소통부터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까지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는 승가와 재가를 대표하는 단체장을 비롯해 이웃종단 지도자가 참석해 새로운 임기의 출발을 축하하고 한국불교 발전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의장 주경 스님은 지난 임기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종단을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할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며 무엇보다 종단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종단 구성원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한국 불교가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5: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지난 임기 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원력을 바탕으로 종단 남파크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종단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힘차게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4: 이웃 종단인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급격한 시대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진우 스님이 주창해온 K선명상은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진우 스님이 보여준 담대하면서도 세심한 리더십은 불교계 내부 화합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며 지난 임기를 바탕으로 사회 곳곳에 자비와 상생의 씨앗을 심어주길 당부했습니다.
5: 시대를 읽는 안목과 해안을 지닌 진우 스님께서 종교종단과 한국 불교계를 국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안겨주는 등불과 같은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4: 조계종 전국 재가불자를 아우르는 중앙신도회는 승가와 재가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하는 종단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통적인 수행과 신행의 영역을 넘어 국민의 삶 속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 성과를 바탕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지평이 더욱 넓어지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1: 제38대 집행부와 함께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이 종단과 사회 곳곳에서 원만하게 펼쳐지고 신도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신도에도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4: 취임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발언문을 낭독하며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국민의 마음 안보와 평안에 힘쓰고 공의와 공심, 공감의 정신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정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6: 38대 총무원의 원력이 공의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끌

0: 을며 공심으로 불교 중흥의 원동력이 되며 공감으로 세상과 함께하는 정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앞선 제37대 집행부에서 보여준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포교 혁신의 토대 위에 종단의 화합을 기반으로 불교 중흥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새로운 4년이 시작되면서 불교계 안팎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임 법회 현장에서 진우 스님의 새 임기에 거는 목소리를 이지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새로운 4년을 축하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과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임기 종단 안정과 불교 대중화를 이끌어온 진우 스님에게 불교계 안팎에선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달란 기대가 모였습니다.
4: 한국 불교를 위해서 조계종 총무원장이 재임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 한국 불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3: 미래 불교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포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란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5: 모든 동국인 식구들 그리고 35만의 동문이 함께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종단을 위한 특히 교육 포교에 많은 관심을 그렇게 함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 종단 안에선 지난 4년 동안 각 포교 현장에서 이어온 지원과 관심을 한층 더 확대해 달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이 직접 군부대를 찾는 등 군포교에 힘써온 만큼 군장병 전법 행보를 넓혀 달라는 요청입니다.
6: 그때 총무원장 스님들 중에 가장 많이 우리 군부대를 방문해 주셨고 행사도 주관해 주시고 또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 재임 기간 동안에도 그 역할을 더 확대해서 저희 군중 교구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3: 불교계가 포교와 교육 등 내부의 내실을 강조했다면 정치권은 불교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보듬고 마음을 잇는 역할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진우 스님이 지난 임기부터 선명상을 통한 마음 돌봄을 강조해온 가운데 진영과 세대를 넘어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정치권과 불교계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7: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건강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8: 진우 스님께서 역동적인 불교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역동적인 불교가 만들어져서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를 비추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불작 국회의원들은 진우 스님의 연임에 기대를 전하며 여야가 화합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9: 총무원장 스님께 또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가 화합을 이뤄서 잘 대한민국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 내외 나라도 어렵고 국민들의 마음도 어지러운 지금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평화를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4년의 임기가 되실 것을 기원하고 함께 힘을 다하겠습니다.
3: 국제 불교 박람회, 불교 굿즈 등 다양한 불교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불교는 청년들에게 친근하고 매력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1: 스님께서 또 연임하시면서 우리 한국 불교의 발전에 큰 원력을 세우셨고 좋은 원력 받으신 만큼 우리 대한불교가 더 크게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3: 높아진 관심을 일시적인 유행에 머물게 하지 않고 대학생과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바람입니다.
12: 대학생들에게 젊은 불교 또 힙한 불교가 계속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불교에 대한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좀 내실을 다져가는 중요한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3: 국내에서 넓어진 불교의 외연을 세계로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속에 가나선을 바탕으로 한 선명상 등 한국 불교의 수행 문화도 널리 알려 국제 포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달란 요청입니다.
13: 총무원장 스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선, 그 선불교의 국제화, 대중화 있어서

0: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국 선불교가 국제적으로 많이 전파가 되고 전파된 선불교를 통해서 세계 국민들 평화를 얻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1: 한국 불교의 화합에서 군과 교육 현장의 전법, 사회의 마음을 보듬고 청년 세계로 뻗어가는 포교까지. 취임법회에 모인 다양한 목소리는 진우 스님의 새로운 4년이 지난 성과를 디딤돌 삼아 한국 불교의 지평을 한층 넓혀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법보종찰 해인사가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국민을 위해 구호성금 7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에게 기탁했습니다.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 고향 네팔의 아픔에 공감한 해인사 대중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번 보시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자비액을 이어가 주길 당부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해인사 본 말사 대중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이 네팔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19교구 본사 화엄사도 네팔 국민을 위한 구호성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에게 기탁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우석 스님은 네팔 현지인은 물론 외국인의 희생이 많았다며 성금이 중생 구제 차원에서 차별 없이 사용되길 서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액수를 떠나 기금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며 취임 법회를 기점으로 10만 달러를 전달하고 2차와 3차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이 도립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는 기념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은 지난달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더함과 나눔을 주제로 도립원 개원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함께 걸음 대표 이사이자 양산 용주사 주지 성남 스님과 정영도 김해시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개원 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무대에는 시설 가족들을 비롯해 하모니 합창단, BTN 불교TV 중창단, 희망 이룸 오케스트라, 자명 스님 등이 올라 개원 20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성남 스님은 더함과 나눔은 차별 없이 함께하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장애와 비장애의 구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작은 소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진관사 국행 수력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늘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지도자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한마음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의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2: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2: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대단한 인생을 사셨던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타로드 시즌2 부타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년에 겪으셨던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제바달타의 반역, 그 다음에 본국인 석가족의 멸망, 가비라국의 멸망, 그 다음에 사립을 못 건년의 열반까지 했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부처님 최후 만년이 되는 거고, 그 관련해서 뚜렷하게 막 이렇다 할 기록들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기록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 돌아가시기 7개월 전부터 나타나는 열반경 이야기입니다. 열반경 이야기. 그래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생이라고 하는 부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리수 밑에서의 깨달음, 부따가야의 깨달음, 그리고 돌아가신 열반.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로 중요하고, 왜 열반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열반이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수 밑에서의 깨달음은 불완전한 깨달음, 그거를 유여열반, 아직은 남음이 있는, 그러니까 금으로 얘기하면 18K 같은 게 보리수 밑에서의 깨달음, 그 다음에 사라수 밑에서의 열반, 쿠시나가르에서의 열반은 약간 순금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걸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반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경전들도 굉장히 세밀하고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소승 경전 중에는 한 8종류가 뚜렷한 게 있고,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있는 것까지 치면은 한 20종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부처님 관련된 전기 자료 중에서 가장

가장 세밀하게 많은 자료가 남아있는 게이 열방 관련 부분이에요. 성도 관련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신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누가 옆에서 봤나, 쉽게 말해서. 본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남을 수가 없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남을 수가 없어. 그냥 당신이, 맞다, 그때 내가 그랬어. 라고 하는 그러한 단편적 진술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반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교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현장 목격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불교의 최종 목적은 열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 인과설, 윤회설,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게 불교지, 이것을 따라가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과, 그 다음에 윤회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윤회는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고 불교의 목적은 인과윤회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인과윤회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깨달음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나는 인과윤회를 부정한다. 그 논리가 성립이 될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있고 스님들의 목적도 이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과 관련해서 엄청난 기록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 거기야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불기를 정하는 기준도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가 1년으로 해서 각 이러한 기라고 하는 어떠한 기점들은 목적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본은 천황이 즉위한 거를 가지고 기점을 삼고 그래. 천황 바뀌면 연호가 다 바뀌고 그렇게 써요. 화폐나 이런 데서도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서기를 쓰는 거고 그건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추정되는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고 우리 어렸을 땐 단기 같은 거 썼었는데 뭐 요즘은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예전엔 달력 보면 서기, 단기 뭐 이런 게 같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단기 제가 보기에는 뭐 보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불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 열반 때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불교사에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 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열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 나라들이 그러고 보면 서기를 잘안 써. 일본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북한은 주체라는 걸 씁니다. 주체 연호를 써요. 김일성을 기점으로, 김일성 탄생 기점이죠. 아유, 재밌어요. 우리 주변에 진짜 재밌는 나라 많다. 다 지각각지 팔 지은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했었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유럽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유럽에 우리나라 정도 레벨에 드는 나라가 몇 없어요. 부처님이 열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의외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의외로 부처님 오신 날 탄생 그다음에 성도제일 뭐 12월 8일 성도제일 이런 것들이 더 의미를 가지지 열반에 대해서는 큰 의미 부여를 잘안 해요. 왜냐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깨달음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잡고 환기하는 인식이 있어서 우리가 약간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열반이라는 표현도 열반했다. 이러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큰 스님이 열반하셨대. 그러면 어른이 돌아가셨는가 봐.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죽음과 결부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이 열반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다음에 인도 불교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이 열반이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무엇이냐? 인도 사람들이 진짜 기록에 대충 날로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약간 범범하게 간다고.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가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중을 크게 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논점이에요. 그래서 경전 중에서도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경전이라고 얘기하면 수타니파타 법구경, 수타니파타 법구경, 그게 경전 중에서 가장 올라가요. 그 다음에 장록의 장론이게, 이거 다 개송입니다. 법구경, 뭐 수타니파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런 거 다 들어봤잖아. 근데 그것도 다 손탄문헌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시로 말했겠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 입을 열면 시인이야? 음유시인이야? 무슨 뭔 시로 말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암송하기 좋도록 운율화시켜서 누군가 손을 댄 거지. 예, 그래서 그런 문헌들과 더불어서 가장 연대층이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를 꼽으면 율장의 건도부하고 이게 있습니다. 열반경.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가지 판본들이 아주 깔끔하게 일치가 되거든요. 그거는 연대가 굉장히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전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게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수타니파타나 법구경은 수타니파타입니다. 수타니파타가 아니고 수타니파타야. 수타가 경이고 니파타가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암경류 니까야라고 하는 뭐 장암, 중암, 장암, 중암, 그 다음에 자바암, 증일암, 이런 것보다도 더 연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경전 중에는 어떻게 보면 최고로 연대가 올라가는 그러한 문헌군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8종의 소승열반경, 그러니까는 부처님과 관련된 그러한 기록들이 이렇게 8가지가 남아 있어요. 8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본도 있고, 티베트 본도 있고, 빨리 본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암, 반여왕경, 불반여왕경, 대반열반경, 설치, 우부, 비나야지 압사 이런 데에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간적으로 보면 한 7개월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어른이 돌아가시기 7개월 전의 기록. 그래서 이거 살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승경전들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원력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열반경을 쓰고 반야심경 쓰고, 그 다음에 금강경 만들고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경전들을 다 정리하고, 그 외에 하고 싶은 게 육조단경과 이 소승열반경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간적인 거라든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동했다, 뭘 했다라고 하는 사건적인 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써놨는데, 철학적인 게 생각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옆에서 있었던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전승을 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부처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야,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이 문제가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스님들의 목적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부처님의 맨 마지막 그 깨달음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라고 집중은 하고 있는데, 그 철학성이 약해. 그래서 그걸 철학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한 게 대승열반경입니다. 소승열반경이 8종류가 있고 대승열반경이 있는데 달라요. 그냥 이 스토리를 차용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거는 불성사상이라고 하는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세 종류가 있는데, 법편의 대반이원경 6권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 풀세트, 이게 40권짜리예요. 40권짜리 풀세트에서 9권까지만, 앞부분만 번역한 부분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40권을, 이 40권짜리도 좀 애매한 게, 이게 뭐 암송에 오고 한 세트로만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좀 갖고 오고 저쪽에서 갖고 오고 막 암송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뒤죽박죽이 돼. 판본이 다르면,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판본들이 조금씩 이쪽 저쪽 이래도 그게 큰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판소리에서 신재효 씨가 없었으면 이게 춘향전도 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표준을 만들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경상도 말 쓰는 사람 있고 전라도 말 쓰는 사람 있고 경기도 말 쓰는 강원도 말 쓰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우리가 표준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어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작업이 없을 때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인도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어.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이게 맞는 거고 저 나라는 저게 맞는 거. 양보가 되느냐? 뭔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는 동해라고 부르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부르는 거야. 야, 통일할래? 뭔 소리? 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아구가 잘 안 맞아요. 아니, 돼 있는 대로 한 거야. 근데 여러분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누더기 같이 해놓으니까 잘 안 맞아. 그래서 그거를 남조에서 약간의 재편 과정을 거친 게 36번째. 아, 그래도 많아. 아, 그래도 많아. 대승경전의 4대 경전이라고 제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 열반경, 이렇게 4대 경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많아요. 이거는 소승경전은 되게 짧아요. 그냥 보시면 그렇게 길지 않아. 그렇게 길지 않아. 그래서 그냥 쭉 이렇게, 아, 이렇게 다니시는구나. 근데 이제 거기가 어딜까? 이제 막 이런, 위치나 이런 거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 뻔해요. 거기서 이동하는 길이라고 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길 차이는 크지 않거든. 다니는 대로 다니지 뭐. 산 넘어 갔겠어.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른이 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저 내용이 전편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부분 들어가 있어. 합치면 자 봐봐 이게 12가지 앞에가 8종류가 있잖아. 합치면 20종류예요. 단일 기록으로 단일한 사건 기록으로 20종류가 전한다는 거는 진짜 아유 어른들 관심 무지하게 많았구만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다더라라고 하는 정도. 이건 내가 열반경 책에 다 정리해 놓은 건데. 그리고 그 7개월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걸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만 적어놨어요. 중요한 사건들만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중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왕사성 주변에서 칠불세법이라고 하는 7가지를 말씀하셔요. 저게 경전에 따라서는 저희가 왕사성이었다라고 하는 설정도 있어요. 좀 있으면 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왕사성에서 경기가 시작이 돼. 이 7개월의 시작이 왕사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파탈리 마을로 가고 바이샬리에 가서 암바팔리를 만나요. 암바팔리는 살라바티하고 더불어서 왕사성의 살라바티하고 더불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황진입니다. 그러니까 암바팔리가 황진이면 살라바티는 매창에 해당하는 기생계에 다 어떻게 보면 날리는 기생들이에요. 그래서 바이샬리의 저 암바팔리가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리는 거죠. 바이샬리를 어떻게 보면 바이샬리의 경제 지표 자체를 끌어올린다는 도대체 그냥 외국에서도 계속 돈 싸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뭐 워커힐 이런 것처럼 아니면 라스베가스 같은 뭐 이런 식의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 단순히 한 사람이 뭐 술 좀 잘 팔고 노래 좀 잘하고 그런다고 해서 막 국경을 건너서 부자가 오느냐? 아, 그건 아니지. 암바팔리가 생각해낸 암바팔리를 중심으로 하는 유흥문화가 존재했던 게 아닌가 하고 그다음에 바이샬리에서 3개월간 안거를 지내셔요. 안거를 지내시고 바이샬리, 이 벨루바 마을이 바이샬리 쪽인데 거기에서 큰 병이 이렇게 부처님이 그래서 그때 돌아가셔요. 저때 돌아가셔요. 당신 수명은 거기서 끝납니다. 원래는. 원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사건들이 있어. 그 얘기를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원래 수명은 거기서 끝났다고 나와요. 3개월 동안 당신이 그걸 연장시켜버립니다. 연장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3개월 뒤에 열반하겠다라고

그 사건이 어디라면 차바라 탐묘라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탐묘가 그러니까 저 탑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 하나는 사리탑, 그러니까 뭐 통도사, 정멸보고 아니면 뭐 이런 식의 탑, 거기에는 사리가 모셔진 탑이고, 기념탑이라는 게 있다니까. 울산에 가면 공업탑 이런 건 그냥 기념.

어떤 위대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뭐 그런 탑?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사람이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 저 미얀마나 이런 데 가도 큰탑 하면 다 사람이 들어가거든. 아니 저기 있잖아. 인도에 가보시면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 그것도 기념탑이에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기념한 탑이에요.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기록에는 없어요. 기록에는 없어. 차바라탐에서 열반하신 거예요. 그때 수명은 끝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3개월 동안 늘려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저거는 생사를 초월한 사람은 수명을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 거기서 그 내가 일겁이라도 살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차바라탐묘 쪽이 부처님의 8대 성지입니다. 바이샬리의 8대 성지는 바로 저기입니다. 그게 8대 영탑 영우경 같은 데 분명하게 나와요. 그런데 왜 지금 저기를 가지 않습니까? 보통 가는 데는 바이샬리에서 안한 반신탑이 있는 데를 가는데 왜 거기를 갑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몰라. 이 차바라탐묘가 어딘지 몰라.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저 정도 큰 탑이 있었다. 어떤 게 나오면 대충 어딘지 알거든. 그러면 그 주변을 싹 밀어서 발굴해 버리면 나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도가 그 정도 할 중국 같으면 찾습니다. 여기 지금 어딘지 몰라. 단지 여기서 했었다는 수행 폭이 그러니까는 수명을 내가 여기서 3개월 뒤에 열반하겠다. 그 선언 자리가 바이샬리의 성지 자리예요. 그러니까 8대 성지의 자리가 사실은 저기예요. 그런데 저기를 모르니까 안한 반신탑이 있는 데로 사람들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춘다를 만나게 되고 춘다 최후 공양자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더 해드릴 거예요. 춘다에게 공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식중독.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음식이 수카라마따바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수카라마따바. 그게 이제 전단양 버섯이라고도 나오고 돼지고기라고도 나옵니다. 남방 불교에서는 돼지고기라고 나오고 어린 돼지고기였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북방 불교에서는 전단양 버섯이라고 나오고 여기과 관련해서 제가 새로운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카쿠타 강에서 이제 물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탁 이렇게 멋있어. 되게 멋있어. 되게 멋있어. 아나나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딱 하면서 하는 또 이런 대목들이 나와. 그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춘다가 또 부처님이 공양 드시고 난 뒤에 몸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기도 다 카쿠타바. 그다음에 거기서 이동을 하셔가지고 간 데가 쿠시나가라 말라족. 말라족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었던 거기서 이제 쿠시나가라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거죠. 그 사라상수 사이에서 지금 가보면 그 열반당. 진짜 어떻게 보면 아쇼카 왕이라는 분이 나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아쇼카 왕이 성지 수례를 다니면서 표지들을 만들고 뭔가 불사를 안 했으면 우리가 무지하게 나중에 헷갈렸을 거야. 그런데 아쇼카 왕이 그런 걸다잘 해놔서 아유, 그때 차바라탐묘에도 뭘 하나 세웠어야지. 그러면 안 헷갈리는데 그걸 안 해놔가지고 그때 좀큰거 아쇼카 석조 같은 거 하나 또 그거 하나 했어야지. 사람이 말이야. 빼먹고 가니까. 그래서 여기 쿠시나가라 그리고 슬퍼하는 아난을 여기서 위로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제자인 수바드라 120세였었다. 저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예요. 120세 뭐 사람이 어떻게 120을 살아? 지금도 120못 살아.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사진법 체계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난도 120을 살았다라고 법구경 주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아난이 부처님 제자 중에서 엄청난 장수자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난에게 장례법, 그 다음에 사리탑 건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세요. 일일이 다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걸다 지시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왜? 야, 이게 가는 사람.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나? 근데 아난이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전을 보면, 왜냐면 아난 입장에서도 저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불교식 어떻게 보면 화장법, 불교식 추모법, 불교식 그 다음에 사찰, 아니, 탑 건립과 관련된 내용들, 이게 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화장은 했으니까 화장법은 있었겠지, 인도의 화장법. 근데 아난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불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불교식 의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관사에서 화장하시고 나중에 마하가섭이 늦게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다비가 이루어지고, 마하가섭이 좀 늦게 와서 입관 끝나고 마하가섭이 오죠. 그게 이제 곽실상부 전설로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처님 사리를 나누는 근본팔타, 근본십타, 향성바라문, 드로나바라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사세왕의 어떻게 보면 관리예요. 그 사람이 와서 되게 놀라운 거예요. 전 처음 보고 되게 재밌었었어.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그때 치아를 뺐대, 빼돌렸대. 딱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락 되는 8개의 타이 만들어지는 데까지가 요 7개월간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말이 7개월이지 실제로는 3개월 한 거를 하셨기 때문에 3개월은 그냥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통째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실제로는 7개월 전체라기보다는 한 4개월 정도의 내용들이다. 뭐 안 거는 그냥 계속 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아사세왕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아사세왕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아사세왕이 누구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바달따하고 이렇게 동맹 맺어가지고 빈비사라왕 죽이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제바달따는 부처님을 시해하고 뭐 새로운 부따가 되겠다라고 했다가 아사세왕의 변심으로 인해서 제바달따는 팽당하고 했었던, 그리고 제바달따가 부처님을 시해하기 위해서 왕사성에서 술 취한 코끼리를 풀었을 때 그게 아사세왕의 코끼리인 흑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전에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사세왕은 자기가 왕이 된 뒤에 부처님 쪽으로 확 바꿉니다. 이거를 확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꿀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지바카라고 하는 무해왕자의 양자였었던 지바카가 그 역할을 하고, 그게 경전에 나오죠. 그게 사문가경인가? 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경전에 보면 아사세왕이 부처님이 저녁에 명상하실 때 그 교단을 찾아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 지바카는 주치의니까 정권과 관계없이 살아남았던 거고, 특수직이니까 허준, 우리식으로 비유하면 허준, 화타, 중국식으로 말하면 화타, 뭐 창공, 편작,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바카가 거의 뭐 전설적인 명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정권과 관계없이 살려둬야죠. 야, 내가 아플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제끼면 안 되지. 그래서 살아남았던 것 같고, 주치의라고 하는 게 몸을 만지고 왕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권력자예요. 권력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범민하고 이렇게 할 때 부처님에게 찾아가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고, 아사세왕이 부처님, 내가 부처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부처님이 나를 받아주겠니? 라고 얘기하고, 부처님,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빈비사라왕이 부처님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친밀했던 분인데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 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그런 거를 개념할 분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에게 가서 참회하고 용서를 빌고 막 이러면서 관계가 굉장히 회복됐는데, 죄의식이 많은 것과 비례해서 부처님한테 쏠린 뒤에는 완벽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넘어간다는 표현이 그 뜻이 아니고 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정도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묵은신이라는 표현이에요. 마승기

이나 뭐 증이라 함경이나 뭐 파승사나 대비바사론이나 아비담 비바사론이나 이런 데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사세 왕에게 숙이 너는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왕사성의 위제의 부인의 아들이 아사세예요. 그래서 요 스토리가 왕사성의 비극이라고 하는 스토리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래서 위제의 부인의 아들 아사세 왕은 성문과 우바세, 그러니까 성문 제자들, 그 다음에 우바세는 남자 신도예요. 우파세라고 나오는 우바세. 예, 제가 번역, 이거 한자 바꿀 때 저걸 못 누른 것 같아. 묵은신. 신심의 깊이를 잴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신심 깊은 사람. 성문 제자들보다도 신심이 더 있어. 야, 내 제자보다 신심이 더 있는 신도야.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왜 1차 결집을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쿠시나가라에서 안 하고 열반하신 데서 해야 당위성이 있는데 안 하고 왕사성으로 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아사세 왕이 가장 신심 있는 신도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외호해서 잘 이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결집을 하려고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서로 정리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많고 거기에는 탁발 나가서 될 일이냐 이 얘기예요. 누군가가 쉽게 말해서 먹고 거기에 행사 비용을 다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사세다라고 마하가섭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사성으로 나는 우리 팀은 가야 돼 라고 말을 하고 그게 왕사성의 칠엽굴입니다. 칠엽굴. 그래서 이 아사세 왕 굉장히 중요해요. 아사세 왕. 그래서 저게 무슨 인연인가 싶어. 부처님과 가장 어떻게 보면 친했던 왕은 이렇게 스토리들을 읽고 보면 읽고 있으면 진짜 빈비사랑하고 부처님은 가까운 분이에요. 굉장히 가까워. 그런데 아사세가 그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죽였잖아. 참 이게 그런 상황에서 그 아사세가 부처님한테 전향한 뒤로는 불교로 전향한 뒤에는 또 이게 또 1등까지 올라오는 거야. 신도 1등으로 지금 올라오는 거야. 그게 묵은신이라는 표현이거든. 묵은신. 믿음의 뿌리를 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올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뭐 돈 꺼달라 그러면 야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한 300만 빌려줘. 그러면 왜 어디다 쓰게 이렇게 해서라도 빌려주면 친한 사람이야. 근데 진짜 친한 사람은 알았어 불러봐 가 있어요. 이해되시지? 뭐 지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신뢰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세 왕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부자간에 어떻게 보면 성향은 비슷한가 봐. 근데 그 사이에서 이게 부처님도 굉장히 좀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껄쩍지근한 상황. 아니 그렇지 않겠어? 죽이지만 않았어도 제가 진짜 아버지를 죽이지만 않았어도 내 최고 신도인데 나랑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맞는 그런 어른이었는데 죽여! 그 아들을 도대체 볼 때마다 그 아버지가 생각날 거고 그리고 빈비사랑은 진짜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아사세왕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바달타가 뭐라면 당신 아버지는 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수할 거다. 그러니까 정치도 잘하고 사람이 성격이 좋은 거예요. 힘이 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좋게 잘 구슬러서 가는 이렇게 이런 걸 덕이 있다 하거든. 그래서 그 아사세 왕이 부처님 말년에 맨 마지막에 지금 7개월 전에 뭘 물어보느냐 이게 그 왕사성 사건이에요. 여기 쇠망하지 않는 7가지를 물어본다. 저게 진짜. 대신 우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냥
영

영축산에서 있었다고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영축산 기록이 나와요. 영축산. 중앙경이나 이런 데서는 영축산이었다고 장소가 명기돼 있어. 그래서 뭐 그랬다 치고 대신 우사를 보내. 아사세 왕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시해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워낙 잘해놔서 그 당시 인도에서 최고 국가예요. 가장 강력한 국가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제꼈다라고 하는 게 그것에서 왜 나여야 되느냐, 왜 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느냐를 변증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이 필요해. 다른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당신 아버지가 엄청 잘하는데 왜 당신은 아버지를 죽였어? 라고 하면 이게 조금 위험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공을 하나 세워가지고 봐, 내가 하니까 아버지보다 잘하지?를 하나는 보여줘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게 반정으로 들어왔으니까. 친위 쿠데타라도. 그래서 대신 우사를 보내서 뭘 물어보냐면 끝까지 아사세 왕이 하고 싶었던 게 바이샬리 정복이에요. 겐지스강 이북에 있는 바이샬리가 어떻게 보면 코살라국은 파사이광이 죽으면서 약간 기울었던 것 같고 위아래로 있는 바이샬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강체이거든요. 바이샬리, 그 다음에 코살라, 마가다인데 마가다가 아사세가 생각보다 잘해요. 그러면서 마가다가 빈비사라왕도 잘했고 쫙 치고 올라오는 거고 코살라는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파사이광에서 비우리로 넘어가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던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비우리 왕이 비극적으로 죽는 것까지 나오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이 바이샬리가 그러니까 세계 국가에서 마가다가 독주 체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이샬리를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러면 내 위상도 딱 쓰고 딱 괜찮은 것 같은데.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우리 쪽이 훨씬 세. 그런데 세상의 전쟁이라는 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대 전쟁이라는 게 진짜 심하거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을지문덕에 살수됐죠. 그 진짜 무지하게 대단한 전쟁 상태예요. 113만 왔어. 113만. 수나라 113만 왔어. 113만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주변까지 계산하면 곱하기 2에서 3을 더 계산해요. 보급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마 한 300에서 400만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올인하고 딱 쳤는데 박살 이러는 바람에 수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걸 못 견디고 수나라가 넘어갔을 정도니까 수나라면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봐. 땅 사이즈를 비교해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갈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기폭제가 된게 살수대첩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이 아 내가 유리한데 저거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물어봐. 부처님한테. 부처님, 우리가 이길까요? 여러분은 어때? 이걸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까? 저걸 대답하면 저거는 종교인으로서 아니면 수행자로서의 전쟁이나 이런 정치나 이런 쪽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해주자니. 아까 무근신이라잖아. 무근신. 1등 신도. 1등 신도. 그 딜레마 속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가?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지금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소중한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파할까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한국 불교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전환점으로 마련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이렇게 ARS 한번 눌러주시면 방송 새로운 방송 포교, 그다음에 뉴 미디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0: 시간에 우사와 관련된 7불세법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 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 문의 080-856-9559.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 주세요. 080-856-9559.
3: 여명 천사, 여명 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4: 여명 808 정말 좋아요.
3: 상쾌한 아침 참 좋은
4: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5: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6: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2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2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2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5: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7: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0: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호국숭뼈를 이어온 대표 전통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목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0: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마마.
1: 제가 참으로 궁금해서요. 마마가 하객이신지 아니면 적이신지.
0: 오늘은 수수께끼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1: 방금 프라세네지 도안과 작별 인사를 하고 왔어요. 치욕을 당한 표정이던데요.
0: 잘 됐군요. 제가 말하려던 걸 알아들은 것 같으니.
1: 프라세나짓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0: 제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진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들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도 않을 겁니다.
1: 전하의 외교 수완을 확실히 알겠어요. 먼저 숭배 의식의 말을 태제의 마체에 묶어놓은 다음 코설라 국왕 프라세나짓한테 손님들을 함께 환영하자고 말했어. 그래서 샤카 왕들이 숫도다나 대왕에게 회의에서 분노하도록 만들었지. 대왕의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계신 거군요.
0: 정신 바짝 차려야 답답한 이왕. 당신은 대왕의 친구라고 말하지만 실은 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모자랐으니.
1: 하고 싶은 말이 뭐요?
0: 비록 당신한테 뱀처럼 날카로운 이빨은 없지만 온몸에 독을 품은 건 분명하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군대를 보내지 않았어.
1: 드러나던 전하!
0: 그리 화낼 거 없어 단답하니와. 한꺼풀 벗기고 나면 모두가 알몸이니까. 당신이 샤카 왕자의 눈독을 들이고 있듯이

나 역시 그렇소. 말했듯이 한꺼풀 벗기고 나면 모두가 알몸이요.

0: 단다판 이왕 며칠 더 머물다 가세요. 어차피 회의도 참석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1: 대왕.
2: 대화 말씀이 맞아요, 단다판 이왕. 회의에서 투표를 하기로 했으니 마마도 오셔야만 합니다. 마마의 한 표가 중요하니까요.
3: 아미타 마마, 혼자 돌아가서 뭐 하시게요? 야소다라도 여기 있는데 고모부도 회의 때문에 남기로 하셨으니 여기 그냥 계세요.
4: 그래 어머니, 며칠 더 계세요. 회의 후에 떠나셔도 되잖아요.
5: 원래 시집간 딸 집엔 오래 머물러선 안 되지만 여긴 마마의 친정이기도 하니까 더 머무셔도 우린 괜찮답니다.
6: 좋아요. 여긴 제 친정이지요. 하지만 이제 고판의 집이다. 그러면 날 무슨 구실로 붙잡아 볼래?
4: 하하, 아미타 마마, 너의 시고모님이기도 하니 무슨 구실로 붙잡을래?
7: 아미타 고모님, 정중히 부탁드려요. 이 결혼식을 위해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셨으니 부디 며칠만 더 머무셔서 이 새 신부가 고모님을 모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6: 새 신부인 네가 그렇게 성심껏 부탁을 하니 여기 있으마.
5: 봐요, 야소다라가 말만 하면 되잖아요.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더니 따님이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들으십니다.

0: 인사드립니다, 폐하.
1: 뭐이니, 이가 이 시간에. 용건을 말해봐.
0: 이런 시간에 찾아온 걸 용서하소서. 결혼식이 끝난 후 다른 기녀들은 모두 다 향락궁으로 돌아왔습니다만 배아, 간친이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저곳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1: 궁 안에서 간친이를 본 사람이 있느냐?
2: 없습니다.
3: 폐하, 해나 의식을 하던 날 밤 간친이가 공주님 방에서 나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2: 맞아요. 저하고 만났죠. 당신의 전원을 받고 호숫가로 당신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는데 그때 간친이가 와서는 태자가 다른 왕자들과 함께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다면서 해나를 바른 후 궁밖 외출은 금기라고 말했어.
4: 난 당신을 호숫가로 부른 적이 없는데.
2: 그럼 왜 탐욱하는 나한테 와서 당신이 날 호숫가로 불렀다고 했을까?
4: 저는 그런 말을 탐욱한테 한 일이 없습니다.
1: 탐욱아, 네가 야소들한테 그 말을 전했느냐?
0: 예, 폐하.
1: 누구의 부탁으로?

0: 말해봐 타누카, 누가 시켜서 그런 말을 전한 거야? 말해봐.
1: 칸춘이, 칸춘이가 부탁했어요.
2: 네가 어떻게 아느냐?
1: 저기 칸춘이가 타무카한테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할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칸춘이가 제 수중을 떴죠.
3: 예, 맞아요.
0: 하지만 형,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타무카한테 전했을까?
1: 글쎄,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배아.
4: 그날 칸춘이가 가지 말라고 말하면서 내 더러워진 베일도 가져갔어. 빨아오겠다고 하면서.
0: 하지만 왜 그랬을까?
1: 그거야 칸춘이만이 대답해줄 수 있는 질문이지. 예.
2: 아미토단, 향락궁의 기녀 칸춘이를 찾아서 내 앞에 데려오라고 사령관한테 지시하라.
1: 예, 폐하.
0: 걱정 마라, 모히니. 칸춘이가 어디 있든 곧 찾을 테니. 왜 그런 허위 전언을 했는지도 알게 될 거고.
5: 예. 물러갑니다, 폐하.
6: 시타르타, 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된 칸춘이한테 해야 될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질문은 끝까지 답을 알 수 없게 되지. 이제 칸춘이는 그런 질문의 하나가 돼버린 거야.

0: 달을 보고 있는 거니?
1: 아니요.
0: 그럼 별과 얘기를 하는구나?
1: 아니요.
0: 그럼 부엉이하고 대화하는 거니?
1: 아니에요, 숨어.
2: 그럼 이 시간에 이렇게 홀로 앉아있는 이유가 뭔가?
1: 숙부님, 모인이가 와서 칸신이 얘기를 한 이후로 자꾸 칸신이가 걱정됩니다. 마음속에 질문이 꼬리를 물어요. 그녀는 지금 어디 있을까? 괜찮을까? 그녀는 왜 타무카를 통해 내가 호숫가로 고파를 불렀다고 전했을까? 그리고는 호수로 못 가게 막았고.
2: 쓸데없는 걱정이 많구나 싶다렀다. 병사들이 두루 찾고 있다. 일단 찾고 나면 모든 답을 알게 되겠지. 그리고 어쨌든 일생을 기녀로 살고 싶은 여자는 없을 거다. 언제라도 적당한 짝을 만나면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법이지. 그리고 떠나는 거야. 아마 칸춘이도 누군가를 찾았겠지. 응?
1: 제발 그랬으면, 그런 일로 그랬다면 저는 정말 기쁠 거예요.
2: 너무 감정적이면 못 쓴다. 기녀 하나 때문에 그리 걱정을 하고. 그런 사람은 없다. 그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상관 안 해.
0: 그리고 이런 밤에는 신랑은 신부와 함께 있어야지. 야소다라가 꿈에 부풀어 잠 못 이루며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넌 어둠 속에서 칸친이 걱정만 하고. 결혼식 다음 날에 이렇게 신부를 버려두는 신랑이 어디 있다든. 없지, 안 그래? 스타르타, 네 첫 번째 의무는 야소다라란다.
1: 예, 숙모님.
0: 그리고 돌아가선 신부한테 그런 질문을 막 해선 안 된다. 대신 사랑을 듬뿍 주렴.
1: 네, 숙모님.
3: 야소다라 공주님, 태자마마 오십니다.

0: 당신을 계속 기다렸어.
1: 왜?
0: 당신이 나한테 준 선물을 보여주려고.
1: 내가? 내가 무슨 선물을 줬는데, 고파?
0: 안 줬음 말고. 하지만 이 고파가 항상 선물을 잊지 않고 챙기는 건 잘 알고 있지? 지난번엔 당신 피리를 가져갔잖아.
1: 맞아. 이번엔 뭘 훔쳐간 거야?

0: 이제 말해봐. 여기에 언제 색을 입혔어?
1: 모르겠어, 고파. 당신 기억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이 조각상으로 왔고, 그리고는 갑자기 여기에 색을 입혔어.
0: 당신의 사랑의 선물이 내 맘에 들어.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
1: 뭔데?
0: 당신이 찾아내봐. 잘 살펴봐. 그래, 이건 당신의 시력 검사이기도 해. 이 조각상에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의 연인만 보여.

0: 이 주사로 이마에 연지를 찍는 건 여인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주겠다는 뜻이지. 이 연지가 여인의 마음에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풍요한 시기인 결혼 생활을 일깨워주니까.
1: 당신은 내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0: 대답해라 대바다타. 내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야만 하겠냐? 대답하라 했다.
1: 아들은 칸치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데 당신은 어째?
0: 입 다물어 망갈라. 이놈은 당신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저 두 눈이 말하고 있잖아. 말해라. 이전에도 칸치니 때문에 너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지금 이 상황에 칸치니가 불쑥 나타나면 넌 어떻게 되겠느냐?
2: 그럴 수 없어요.
0: 그럴 수 없다니. 무슨 말이냐?
3: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제가 죽였습니다.
0: 무엇 때문에 죽여? 말해, 왜 죽였어?
3: 그년이 야소다라의 자리를 차지했으니까요.
0: 야소다라?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1: 야소다라하고 뭘 하려고 했던 거니? 대바다타!
0: 납치를 해? 대왕이 이 사실을 알았다가는 우리를 다 불태워 죽일 거야!

0: 왕국에서 영원히 추방해 버릴 거야.
1: 도대체 난 왜 그러니? 전투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금까지 난 표적을 놓친 일이 없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었잖아. 뭐 때문에 머리가 아닌 왕관을 썼던 거야?
0: 내가 그때 시타르타를 죽였다면 어땠을까요? 에? 무슨 이득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고 프라스나짓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 가뒀겠죠. 그럼 야소다라뿐만 아니라 왕좌도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타르니 그놈이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저는 계획대로 야소다라하고 결혼을 했을 거고 시타르타는 죽어버렸을 거예요.
1: 죽어? 그는 불사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짓을 다 했지. 화환의 전갈을 숨겼는데도 살아남았고, 신혼 침대에 전갈을 놔뒀는데도 또 살아남았어.
0: 지난 세월 동안 두 분이 하신 일은 그저 시도와 노력이었죠. 결과가 뭐예요? 오직 실패. 그뿐이잖아요. 실패뿐.
1: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야.
2: 무슨 방법?
1: 수도자. 기억해요, 당신? 내가 아시타 성인이 예언하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시타르타 생일날에 수도자의 물병을 선물해 줄 거예요. 이제 때가 왔어요. 수도자, 현자, 슬픔, 자비. 그리고 속세를 떠나 숲으로 가는 거죠.
2: 알아듣게 말해봐요.
1: 보세요. 시타르타에겐 오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든가, 아니면 숲속으로 떠나든가. 만약 죽지 않으면 숲속으로 갈 수 있겠죠. 그저 두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시타르타를 금욕생활로 이끌어가는지.
3: 보거라 시타르타, 이건 방이 일곱 개 달린 저택이고, 이건 방이 아홉 개 달린 저택이며, 이곳엔 방이 열두 개가 달려있다. 너희 두 사람을 위한 집이다. 결혼의 단꿈을 둘이서 잘 즐기라는 뜻으로 마련했다.
4: 그런 게 왜 필요한가요, 아바마마?
3: 필요하다 뭐다. 배우자가 서로를 깊이 잘 이해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한 거란다.
4: 그렇다면 아바마마, 저는 고파와 함께 다른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요. 자연에 둘러싸여 있으며 분위기가 고요하고 숲에 가까운 곳으로요.
3: 그렇게 하려우나.
5: 당신이 아들한테 선물을 주셨으니 이제 저도 며느리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요.
3: 당연하지, 당연해.
5: 러시카?
6: 이게 뭐예요, 어머니?
5: 이 실팔찌엔 아기를 회임하라는 축복이 들어있단다. 이걸 신부의 오른쪽 손목에 묶고 있으면 바로 아기를 회임하는 순간에 이 실이 저절로 끊어진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시더구나.
4: 어마마마, 그런 걸 정말 믿으시는 거예요?
5: 전통에 대한 믿음이지. 시타르타, 우린 전통을 존중해야 돼.
4: 하지만 전통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해요. 외람되지만 우리 조상들은 정글에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알몸으로 숲속을 다녔고요. 그런데 우린 옷을 입어요. 그들은 나무 위나 동굴에서 잤지만 우리는 집을 지었어요. 그들은 사냥을 했지만 우린 밀을 경작하죠. 변화는 도처에 있어요. 규칙에도 변환이 있어야죠.
5: 시타르타, 어떤 건 신의 소관이라 바꾸는 건 옳지 않단다.
4: 그것도 의문입니다. 저는 신에 관해 말만 들었지 창조주를

0: 오늘 회의에 가면 나한테 많은 질문이 쏟아질 거다.
1: 어떤 질문이든 다 저한테 답이 있습니다, 아바마마.
0: 만약에 우리 결정에 사심이 있다고 의심하는 자가 있거든, 투표에 미칠 영향은 생각 말고 네 소신대로 말하라.
1: 염려 마세요. 우리의 정직에 우리의 힘입니다. 진실은 우리 편이에요. 샤카 가문의 누구든 그 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지난번 가문 회의는 태자의 결혼식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남아있는 문제를 제고해보고 투표를 실시할 겁니다. 슈토다라 대왕과 시타르타 대자는 전투 중 내린 결정에 대한 의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3: 배야, 어찌...
0: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하거늘 내 어찌 지도자가 돼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겠는가? 이 수도다나 왕이 샤카 가문 회의 참석자들에게 청하노니 질문 시작하오.
4: 시타르타 태자, 자네는 사전에 상의도 없이 전쟁 전략을 짰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쟁을 중단시키려고 했다.
1: 시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중단시켰습니다. 전쟁 전략에 관해 말씀드리면 제가 받은 가르침을 따른 겁니다. 제 마음이 전쟁 중단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만약 제가 전쟁을 중단시키지 않았더라면 양국의 병사들이 무수히 목숨을 잃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유혈 참사로 득을 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5: 자네는 적을 무찌른 후 살려보냈다. 그게 정치인가?
6: 고살라고 왕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1: 마마의 질문이 좀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프라세나짓은 처음에 전쟁에 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친구가 되었죠. 모두 아시다시피 우정은 증오의 적이지 않습니까? 프라세나짓은 앞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겁니다.
4: 그거 유감스러운 일이군 왕자. 모두가 자네처럼 생각하진 않아. 프라세나짓은 지옥을 꼭 갚아주겠다고 맹세했다. 떠나면서 가필라바스트를 숙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더군.
1: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마마도 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 미래 걱정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5: 숫도다나 대왕, 코살라 국가 전투를 치르느라 우린 인명을 많이 잃었어요. 마차와 무기를 마련하느라 황실 금고도 바닥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되십니까?
0: 걱정돼요. 하지만 당신은 전쟁밖에 답이 없었소.
6: 그렇다면 전쟁이 끝난 지금 어째서 프라세나짓한테 전쟁 비용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0: 곧 받을 거예요.
6: 언제요? 프라세나짓이 다시 공격할 때요?
7: 맞아요! 말씀하세요!
6: 프라세나짓을 초대한 건 그저 배와 마음대로 하신 일입니다.
1: 전쟁을 하기 전 프라세나짓은 우리의 적이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엔 친구가 됐습니다. 친구를 결혼식에 초대하는 건 우리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4: 잘했군 대자. 그 전쟁에 목숨을 내놓고 싸운 모든 샤카인들한테 대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말인가?
1: 무가치한 희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희생된 샤카 전사들한테 경의를 표하고 싶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 부상당한 병사한테 손수 다가가서 그 고통을 위로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숨쉬는 공기는 부상자한테 제대로 된 식사도 괜찮은 삶도 못 줘요. 목숨만을 부지시킬 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전장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부상당한 병사들의 집에서도 전쟁은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칼에 묻은 피를 닦아낸 후 승리를 자랑하면 끝이지만

0: 굴구가 되고 무기력한 그 사람들은 끝없는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걸 짐작이라도 해봤습니까?
1: 우리도 전쟁은 원치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칼을 뽑아야만 한다. 우리를 지키고 평화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2: 그래요, 당연하지요.
0: 당연하지. 이 칼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저 피바다를 잃을 뿐이죠. 칼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게 해줄 뿐입니다.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시려면 전쟁은 생각지 마십시오. 전쟁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또 다른 전쟁을 만들어낼 뿐이죠. 전쟁은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전쟁을 가져올 뿐. 그저 또 다른 전쟁이 올 뿐입니다. 오늘 저는 가문에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평화를 응원하고 지킬 겁니다. 전쟁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든 안 하든.
1: 이건 가문에 대한 모욕입니다.
3: 아, 뭘 그래요? 모욕입니다.
4: 모욕입니다.
3: 맞습니다. 모욕입니다.
5: 이건 모욕입니다.
6: 이건 우리의
7: 하지만
6: 모욕이에요.
7: 태자의 말은 인간에 대한 존경심을 담고 있어요.
1: 여러분은 대왕과 태자의 신념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시죠.

샤카 가문의 지도자로서 나는 여러분이 투표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수도다나와 태자를 지지하는 샤카 왕들은 차고 있는 칼을 내 오른쪽에 놓고 나하고 태자를 반대하는 왕들은 칼을 내 왼쪽에 놓으셔. 투표 결과가 나를 반대하는 거로 나온다면은 나는 왕관을 벗겠어. 만약 내가 이기는 경우에는 왼쪽에 칼을 놓은 왕들은 다시 왕관을 쓸 수 없게 될 거야. 이제 투표를 시작하시오. 정확하게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왕들이 치타르타를 지지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만약 반대표를 던지신다면 뒷일을 감당해야 할 겁니다.

0: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폐하. 전 샤카 가문이 폐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시타르타 태자를 지지합니다. 반대자는 전무했고, 따라서 전원이 폐하와 시타르타의 결정을 지지하는 겁니다.
1: 숫도다나 대왕!
2: 반대!
1: 숫도다나 대왕!
2: 반대!
1: 숫도다나 대왕!
2: 반대!
1: 숫도다나 대왕!
2: 반대!
1: 숫도다나 대왕!
2: 반대!
1: 숫도다나 대왕!
2: 반대!
1: 숫도다나 대왕!
2: 반대!
1: 숫도다나 대왕!
2: 반대!
3: 폐하, 이 약을 드시옵소서.
4: 프란세나진 왕 납시오!
3: 조금만 더 드세요.
5: 부르셨어요?
6: 부른 건 어젠데 이제 나타나냐?
5: 병석에 누운 환자는 되도록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6: 나는 몸이 병들었다만 너는 뜻이 병들었구나. 이미 한 번 패배한 마당에 샤카국이 또 전쟁을 벌이는 건 배신 행위야.
5: 이 전쟁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복수를 해주는 거라고요. 현재국이 되자고 해놓고는 비겁하게 제등에 칼 꽂았어.
6: 프라세나지, 복수를 위해 전쟁을 벌인다면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주변의 모든 나라 왕들이 샤카 가문 결혼식장에 있었다는 걸 잘 알지 않느냐?
5: 저는 어떤 일도 두렵지 않아요, 아버지! 샤카 연합국에 대한 전쟁을 불갑지 합니다!
3: 폐하! 폐하! 폐하!
5: 카피아 파시들을 붙여버릴 겁니다!
3: 폐하! 폐하! 폐하!

0: 이젠 전쟁을 막지 못하겠군. 장례식을 준비하라!
1: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있단다.
2: 무슨 일이에요, 수모? 정말 기쁘신가 봐요.
1: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이 왕국이 다 기쁜 일이다. 모두가 다 기쁜 일. 왜냐고? 왜냐면 태자, 네가 곧 왕이 될 거기 때문이지. 아, 태자, 슬퍼하지 말고 축하할 일이란다. 그 샤카회의에서 아무도 너한테 반대 투표를 하지 않았다면서?
2: 예, 수모님. 이 일은 정말 놀랍네요.
1: 놀랍고도 기쁜 일 아니니? 놀랍고도 기쁜. 너는 머잖아. 즉위를 하게 될 거다. 그 전에 네 왕국을 한번 둘러보고 싶지 않니?
2: 보고 싶어요.
1: 백성들도 만나보고 싶고 말이야?
2: 그럼요.
1: 백성들이 정말 너를 만나보고 싶어 한단다. 너도 그들을 보고 싶지 않니?
2: 보고 싶죠, 수모님. 하지만 아바마마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요.
1: 그래, 그건 맞다. 이리 와버렴. 널 위해 가져온 거란다. 마음에 드니? 아니, 열진 마라. 우선 닫아두자꾸나. 이건 네 거야.
2: 하지만 열어보지 않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1: 내 말이 그 말이다, 얘야. 이 작은 상자는 그토록 열어보고

0: 싶어하면서 네 거대한 왕국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야? 대왕은 잔치를 벌이고 너한테 왕관을 씌워줄 거다. 너를 샤카 연합국의 왕후를 선언하는 거지. 하지만 얘야, 그에 앞서 네가 다스리게 될 백성들이 누군지 알아야 하잖아. 혹시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다면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주길 바란다.
1: 아니에요, 숙모님. 숙모님 말이 맞아요. 제가 왕국을 일주하며 백성들을 만나봐야겠어요.
2: 축하오, 왕비, 축하오. 빈자한테 음식을 나눠주고 브라만들한테도 잔치를 베풀도록 하시오. 오늘 당신의 아들이 모든 샤카 왕들의 말문을 막아버렸어. 모두 시다르타의 말에 집중하고 그 생각에 감탄을 했지.
3: 자세히 좀 말씀해보세요. 궁금해요.
4: 폐하께서 아셔야 할 건 단 하나. 그 누구도 회의에서 태자한테 반대하는 투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0: 대단해. 우리 조카가 여기서도 칭찬을 받고 있네요.
2: 나는 시다르타 네가 이제부터 왕국을 다스리고 정치와 법제에도 익숙해지기를 바란다. 난 곧 너한테 대관식을 치러주고 이후로는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단다.
1: 대관식이요? 하지만 전에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파와 함께 여행을 해도 좋다고요.
2: 그래, 그건 내 허락한다. 돌아온 후에 대관식을 하지. 그래, 어디로 갈 계획이냐?
1: 카필라바스트 국경 너머로요.

0: 그 이유는?
1: 아바마마, 저는 우리가 다스리게 될 곳들을 가보고 싶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들도 우리 백성인데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샤카 연합국 전부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아바마마.
0: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드러나단 아미터단 대바다타가 거기 있으니 너한테 그곳 상황을 계속 알려줄 건데.
1: 하지만 아바마마, 제가 그곳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0: 그건 절대로 안 된다, 태자.
1: 이유는요?
0: 이유가 전혀 없다!
1: 그렇다면 저도 왕국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왕관도 쓸 수 없고요.

0: 같아.
1: 어째서 모두가 나한테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그들은 널 하찮게 생각해.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마. 그건 안 돼. 내 아버지, 분노는 무슨 짓이든 해. 날 보라니까!
2: 야소다라한테 암살죄를 물어야겠군.
1: 저는 항상 아바마마가 정하신 한계 안에 머물렀어. 저는 이제 아바마마의 아들이 아니에요.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달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의 한국과 일본 불자

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여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수보리여 열애는 참답게 말하는 자이며 진실을 말하는 자이며 진열을 말하는 자이며 속이지 않는 말을 하는 자이며 사실과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0: 가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0: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3: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긴급식수 요청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마셔야 하는 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균과 먼지, 치명적인 질병으로 가득한 더러운 물. 단 몇 모금만 마셔도 아이들은 참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물마저 없다면 아이들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옥스팜에 전화 또는 문자 주세요. 매월 7,000원으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긴급 정수 알약을 제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1522-8439로 전화 또는 문자 식수를 보내셔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보내주세요.

어리석은 이가 머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하여 지리산이라 했던가. 진리의 산이자 신선이 내려와 살았다는 전설 속 삼신산 중 하나인 지리산은 이로부터 자연을 벗삼아 삶의 답을 찾아가는 구도자들의 수행처였다. 계절에 따라 색을 바꿀지라도 뿌리는 변함없는 가을의 나무처럼 천년의 세월에 깎이고 다듬어졌어도 변함없는 진리를 품고 있는 암자. 가을의 농부처럼 부지런하고 가을의 논밭처럼 마음이 풍성한 수행자들의 이정표가 되어주는 곳, 백장암.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다면 지치고 힘든 무쌈들에게는 백장암이 있다.

어찌 허공을 쪼아 부처의 모습을 만들 수 있으랴? 어찌 허공의 색을 말할 수 있으랴? 그저 물처럼 흐를 뿐 어느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암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천년의 암자 백장아멘. 깨달음의 길이 있다. 아침을 여는 해처럼 동이신라 사찰로 처음으로 산문을 연 구산선문 최초의 가람 실상사.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부러지지 않는 지혜를 화두로 삼은 곳. 백장암은 실상사의 참선 도량으로 신라 흥덕왕 3년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차례 화재와 자연재해로 옛 모습은 잃었지만 마음 닦는 도량으로서 그 뿌리는 천년 세월 그대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평생 손에서 호미를 놓지 않았던 중국의 선승 백장 스님의 법명을 딴 암자의 이름처럼 어떤 수행자라도 놀고 먹지 말라는 준엄한 뜻이 담겨져 있는 암자. 나태함도 어리석음도 털어내고 목숨 바쳐 깨달음 구했던 고승들의 정신이 백장암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임진왜란 때 실상사가 소실되자 실상사의 스님들이 백장암에서 수행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암자였으나 1901년 네 번째로 닥친 화재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고 이후 중건된 대웅전과 요사채, 산신강만이 남아있다. 크기는 아담해도 산신각은 지금의 대웅전이 복원된 2011년까지 백장암의 주 불전이자 관음전이었다. 때문에 주 전각과 따로 떨어져 있는 대부분의 산신각과는 다르게 대웅전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고 불전에는 산신탱을 비롯해 독성탱이 나란히 모셔져 있다. 산신각은 한국 불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불교가 한국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뿌리 내리고 있던 민간 신앙인 산신, 독성, 칠성 신앙을 수용한 것이다.

크고 작은 100여 개의 봉우리가 지리산이라는 한 이름 아래 거대한 산을 이루었다. 바다는 도랑과 개천을 가리지 않아 깊어지며 산은 흙과 돌을 가리지 않아 높아진다 했다. 이렇듯 백장암은 바다처럼 산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흘려보낸다. 백장암에서는 삶과 수행이 결코 다르지 않다. 좌선 위주의 수행이 아닌 생활 속의 수행. 매 순간 스승으로 삼고 항상 깨어있도록 노력하고 정진하는 것. 그래서 백장암의 수행자들은 여섯 가지 정규를 실천하며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몸으로, 마음으로, 계율로 수행자들이 서로 공경하며 화합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는 여섯 가지 도리, 육화당이 곧 백장암의 청규인 것이다. 이는 초기 불교부터 대승까지 이어오는 승가의 화합 원리이자 불법이 쇠퇴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이를 바탕으로 바른 견해를 세우고 대중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범담탕

조사를 통해 치열한 토론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백장암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백장선원. 앞서 구도의 길을 걸어간 수행자들이 부단히 걷고 또 걸었던 길. 수많은 수행자들이 대원을 세우고 마음을 닦았던 길. 그 길에 백장선원이 있다. 승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사심을 내려놓고 공심으로 살겠다는 약속이며 불법을 세세생생 전승하겠다는 거룩한 다짐이다. 빈 좌봉만이 자리한 선원 내부엔 백장암의 서리빨 같은 청규처럼 타성과 관습에 물들지 않고 늘 깨어있으며 금강석 같은 굳은 서원으로 부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수행자들의 비장함이 서려있다. 백장 선사는 평상심이 도이며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다. 굽은 것은 굽은 대로 대들보가 되고 굳은 것은 굳은 대로 기둥이 되어 백장 선원이 되었듯이 수행자들은 이곳에서 스스로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대원을 이룰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하면 마땅히 그 마음을 허공과 같이 맑게 하여 망상과 모든 집착을 멀리 여의고 마음이 향하는 그곳을 걸림이 없게 하라 했다. 이로부터 사찰에 상주하는 스님들을 산처럼 자리를 지킨다는 뜻으로 청산이라 하였고 한철 참선을 위해 찾아온 스님들은 구름처럼 머물지 않는다 하여 백운이라 하였다. 청산도 백운도 아니지만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어디에나 있고 그들의 간절함이 백장암 곳곳에 켜켜이 쌓여있다. 나를 받들길, 나를 따르길,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의 고삐를 단단히 여미는 것.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처럼 무수히 일어나는 번뇌에 흔들리는 나를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자 백장암의 말없는 설법이다.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걷고 또 걸어 불단 앞에 머리를 숙였던 이들은 어떤 위안과 가르침을 얻고 돌아갔을까? 하나 확실한 것은 한 번의 기도에 깨달음은 얻지 못하겠지만 간절한 기도를 말없이 들어주는 이가 있기에 마음의 짐을 비우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한결 더 가볍지 않았을까? 흐르는 물을 되돌릴 수 없듯 인생사 또한 흘려보내는 지혜를 배운다. 부처님 앞에 무릎 꿇은 납자처럼 천년을 변함없이 기도하는 백장암 3층 석탑. 통일신라 시대의 걸작으로 꼽히는 석탑은 푸른 빛을 띠며 일정한 높이와 너비로 쌓여 있고 몸체엔 보살, 선녀, 천왕 등 다양한 인물상을 화려하고도 자유분방하게 새겨놓았다. 특히 탑신 1층 강면에는 사천왕으로 불리는 불법의 수호신과 권속이 새겨져 있는데 남쪽엔 문비 장식의 증장 천왕과 그 권속인 꿈반다가 동쪽면에는 중생을 두루 보살피며 국토를 지키는 지국천왕과 권속인 간다빠가 새겨져 있다. 서쪽면엔 수미산 중턱에서 눈을 부릅뜨고
그 위험으로 불법을 수

부하는 광목천왕이 권속이 나가와 함께 대웅전 벽화와 같은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북쪽면에는 부처의 설법을 빠짐없이 다 듣는다는 담은천왕이 권속인 악하가 깃발을 휘날리고 있는 모습이다.

2층 탑신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천인상이, 3층에는 앉아있는 천인상이 새겨져 있을 뿐 아니라 불국토를 향하는 배에 탔을 때 떨어지지 말라 난간까지 세밀하게 조각해 오랜 세월 불법뿐 아니라 중생들의 마음까지 지켜왔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는 백장암 3층 석탑. 시간이란 모진 풍상에 조각은 옅어졌어도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만은 탑의 하늘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세월이란 이름 앞에 전쟁도 화재도 감히 무너뜨리지 못한 굳건한 석탑은 인간의 눈먼 탐욕에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을 것으로 짐작한 도굴꾼들이 1980년 석탑을 무너뜨린 것이다. 석탑은 다시 제 모습을 찾았지만 그 흔적은 상처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석탑과 나란히 서 있는 석등 또한 통일신라 시대를 대표하는 우수한 작품이다. 연꽃 모양이 섬세하게 새겨진 받침돌과 중앙에 팔각형 기둥. 섬세하면서도 간결한 석등은 천년의 세월, 묵묵히 깨침의 빛을 전했을 터.

피안으로 가는 길. 석탑이 그 길에 이정표가 되어주었듯 석등의 빛은 중생을 깨우치고 진리를 밝혀주었다. 이를 증명하듯 옛 스님들의 부도가 그 곁에서 수행자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게 한다.

백장암의 부도는 각각 그 형태도 자재도 다양하다. 종 모양의 석종형 부도부터 여러 가지 자재가 혼합된 것도 볼 수 있다. 부도에는 앞서 걸어간 스님들의 삶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자체로 선 지식의 설법인 것이다. 깨달음, 그 하나를 얻고자 목숨 바쳐 정진했던 선지식이 있었다. 선지식의 가르침은 봄날씨와 같아서 모든 착한 법에 싹을 자라게 하고 연못에 비치는 해와 같아서 모든 착한 마음에 연꽃을 피운다. 화엄경에서는 이리 말했던가. 끝이 보이지 않는 수행의 길 위에서 우리는 선지식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

백장암에는 유독 대나무가 많다. 대나무 그림자 섬도를 쓸어도 먼지를 일으키지 않듯 새 속에 몸담고 살아간다 한들 본래의 마음엔 어지럼이 없다. 돌담처럼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머물러 있으며 고요하고 청정한 참나가 내 안에 있음을, 그것이 참선수행의 시작임을 말하는 듯하다. 우리는 매일 묻는다. 나는 무엇인가? 내 존재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를 안다는 것, 나를 찾아가는 수행. 이 하나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부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온 우주를 품었으리라. 불법은 비처럼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내리는데 받는 이는 자신의 그릇에 따라 받는다. 수행의 깊이가 깊을수록 마음의 크기가 클수록 그 가피가 큰 것은 불변의 진리일 것이다. 그러니 성내고 분별할 시간에 쇠녹처럼 마음을 좀먹는 탐진치 삼독을 비워내고 마음 한자리 부처님의 지혜를 채울 일이다.

수행이란 본래의 내 마음을 바로 보려는 것이다.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을 바로 보려는 것이다. 청산에 걸쳐진 구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면 어느 것도 똑바로 볼 수 없고 너무 멀리 떨어져도 자세히 볼 수 없다. 암자는 그저 형상일 뿐 암자의 문은 푸른 산을 향해 열려 있다. 그러니 수행자는 법당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닌 온 우주를 품은 이들인 것이다. 욕망으로 얼룩진 속세는 불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무명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중생은 법등으로 어둠을 밝힌다. 깨달음으로 가는 이정표이자 마음을 밝히는 법등이 되어주는 곳 백장암. 그 빛이 비추는 길 끝엔 우리가 그토록 줬던 정토가 있을 것이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스님의 선클라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

0: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 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1: 다도체험, 사찰 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0: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1: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법회가 서울 조계사에서 복행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종단안정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마음과 선명상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총 11번 언급하고 비전으로 선명상을 3번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 취임 법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전성환 경청 소통수석은 불교계의 문화유산 보존과 K-불교문화 세계화 노력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대독했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취임 법회에서 종단 안팎의 축가와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화합과 소통부터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까지 새로운 도약을 향한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새로운 4년이 시작되면서 불교계 안팎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취임 법회 현장에서 진우 스님 새 임기에 거는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 법회가 어제 서울 조계사에서 사부대중의 뜨거운 환희와 찬탄 속에 복행됐습니다. 진우 스님은 고통받는 이웃과의 동행을 선언하며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윤호섭 기자입니다.
1: 우렁찬 범종과 법고 소리가 서울 조계사 도량을 가득 메우자 경내에 자리한 사부대중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립니다. 동자동녀를 선두로 종단 지도자와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을 대변하는 약자들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대웅전 삼존불전에 향을 올리고 지극한 삼배로 새 임기에 막중한 원력을 고한 진우 스님이 특설 무대에 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원로이장 불영 자광대종사는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의 법어를 대독하며 단단한 화합을 바탕으로 정법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준엄하게 당부했습니다.
2: 종단을 구성하고 있는 용과 코끼리

0: 같은 수승한 원력과 영약을 갖춘 대중들이 모두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중생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정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리라.
1: 화려한 취임 축하에 앞서 진우 스님이 가장 먼저 내민 것은 자비의 손길이었습니다. 취임 선언에 앞서 최근 큰 수혜로 신음하는 네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기금 10만 달러를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 나눔 기금을 전달하며 종단의 대사회적 책무를 행동으로 먼저 실천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와 KTX 해고 승무원들의 복직 투쟁에 앞장선 김승하 전 승무지부장이 전달한 축하 꽃다발은 가장 낮은 곳에서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새 집행부의 약속을 더욱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연단에 서서 사부대중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여 합장례를 올린 진우 스님은 결연한 목소리로 제38대 집행부의 출범을 알렸습니다.
0: 지난 4년이 종단의 안정과 새로운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1: 이어 자비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수행자가 존경받는 청정승가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불교가 세상의 아픔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 세상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는 불교,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불교, 어려운 이웃의 손을 먼저 잡는 불교, 그리고 인류에게 새로운 정신문명의 길을 제시하는 불교가 되어야 합니다.
1: 민족의 정신문화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향해 문을 활짝 연 조계종 제38대 총무원 집행부는 사부대중의 찬탄과 기대 속에 종단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핵심 화두는 무엇일까요? 원고지 기준 17장, 총 1974자의 취임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마음을 11번 언급했습니다. 진우 스님의 취임사를 양유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3: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핵심 키워드는 마음과 선명상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마음을 총 11번 언급하고 마음 평안을 이끌 비전으로 선명상을 3번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선명상 대중화를 한국 불교의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며 새 100년을 이끌 화두로 내세운 겁니다.
0: 이제 물질 문명의 발전만큼이나 정신 문명의 발전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듯이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교는 2600년 동안 바로 그 길을 밝혀왔습니다.
3: 진우 스님은 과학과 물질 문명, 인공지능 AI가 고도로 발전한 현대사회 속에서 물질 풍요는 이뤘지만 불안과 외로움, 진영, 세대 간 대립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몸의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하듯 마음의 건강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며 2600년 불교 역사에 기반한 선명상을 국민 마음 운동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비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선명상이 특정 종교에 머물지 않고 학교, 일터, 가정, 군대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국민 마음의 평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지 표명인 걸로 풀이됩니다.
0: 선명상은 특정 종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와 일터에서, 가정과 군대에서, 종교와 세대를 넘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와 이웃 종교에도 적극적인 동참을 제안합니다.
3: 종단 운영의 두 축은 화합과 개혁이었습니다. 종단 운영 3대 원칙으로 공의로 묻고 공감으로 하나 되며 공심으로 실천하겠다는 핵심 기치를 말했습니다. 공의와 공감, 공심으로 종도들의 뜻을 모으되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천년 넘게 전승돼 온 사찰림과 전통 사찰, 불교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선명상을 비롯한 한국 불교의 정신 문화를 세계화해 인류의 삶 속으로 확장하겠다는 포부도 덧붙였습니다.

0: 국가와 사회도 그 보존과 전승의 책임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종단은 전통사찰과 문화유산, 사찰림과 수행문화를 더욱 철저히 보존하고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선명상을 비롯한 한국 불교의 정신문화가 세계인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 진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산문 안에 머무르는 불교에서 벗어나 세간의 아픔으로 직접 들어가는 불교의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정에서 도약으로 나아가는 이번 취임 선언은 향후 조계종단이 한국 사회의 정신적 귀감이 되고 세계 정신 문명을 선도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양주근입니다.
2: 진우 스님 취임법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불교의 명상 전통과 자비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가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교계가 추진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K-불교 문화의 세계화 노력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3: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에서 정치권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축사의 핵심은 날로 깊어지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양상 속에서 불교가 지닌 정신적 가치와 역할에 맞춰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교계와 손을 잡고 전통 문화유산 보존과 K-불교 문화 세계화에 힘을 쏟는 한편 모든 국민이 마음 평안을 되찾는 따뜻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불교는 종교를 넘어 민족의 고난을 함께 짊어진 버팀목이자 갈등을 녹이는 온기였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비롯해 갈등과 불안이 빗발치는 시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을 위해 정부도 불교계와 보폭을 맞춰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의 전통과 자비의 가르침이 사회적 불통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의 명상 전통과 아픔에 서로 공감하는 자비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고 우리 사회가 불통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3: 이 대통령은 소외된 이웃을 더 따뜻하게 보듬고 문화유산 보존과 K-불교 문화 세계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정부 역시 소외된 이웃을 더 따뜻하게 보듬고 모두가 화합하여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불교계가 추진하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K-불교 문화의 세계화 노력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3: 이웃 종교 지도자들 역시 진우 스님의 연임을 축하하면서 사회적 아픔을 해소하고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길에 종교 간 연대와 실천에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 대표회장 천도교 박인준 교령은 생명을 존중하고 만유와 함께하고자 하는 가르침은 지향하는 바가 같다며 종교 간 화합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5: 오늘의 취임법회가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과 우리 사회의 평안과 화합을 함께 열어가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간 화합과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3: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금강경 속 가르침,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내세워 집착 없는 마음과 실천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임에 공감했습니다. 이어 진우 스님이 강조해온 마음의 평안이 곧 시대적 과제라고 화답하며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곳에서 함께 연대의 손을 잡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 불교는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왔습니다. 진우 스님께서 세상의 평안을 함께 여는 미래 불교를 말씀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강조해 오신 것도 이러한 시대의 어려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정부의 정책적 연대 의지와 이웃 종교의 따뜻한 축하 속에서 첫 걸음을 내디딘 조계종 제38대 집행부. 정치권과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과 불통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의 아픔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비의 광명이 우리 사회를 온전한 화합과 평화의 길로 이끌어주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취임법회에서는 종단 안팎의 축하와 당부도 이어졌는데요. 종단의 화합과 소통부터 불교의 사회적

0: 역할 확대까지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에는 승가와 제가를 대표하는 단체장을 비롯해 이웃 종단 지도자가 참석해 새로운 임기의 출발을 축하하고 한국 불교 발전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의장 주경 스님은 지난 임기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종단을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할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며 무엇보다 종단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종단 구성원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한국 불교가 국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지난 임기 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원력을 바탕으로 종단 남파크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종단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힘차게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 이웃 종단인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급격한 시대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진우 스님이 주창해온 K선명상은 현대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진우 스님이 보여준 담대하면서도 세심한 리더십은 불교계 내부 화합은 물론 사회 전반의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며 지난 임기를 바탕으로 사회 곳곳에 자비와 상생의 씨앗을 심어주길 당부했습니다.
3: 시대를 읽는 안목과 해안을 지닌 진우 스님께서 조계종단과 한국 불교계를 국민에게 신뢰받고 희망을 안겨주는 등불과 같은 종교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 조계종 전국 제가불자를 아우르는 중앙신도회는 승가와 제가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하는 종단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통적인 수행과 신행의 영역을 넘어 국민의 삶 속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 성과를 바탕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지평이 더욱 넓어지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4: 제38대 집행부와 함께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이 종단과 사회 곳곳에서 원만하게 펼쳐지고 신도 조직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신도에도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1: 취임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발언문을 낭독하며 대자대비의 정신으로 국민의 마음 안보와 평안에 힘쓰고 공의와 공심, 공감의 정신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정진할 것을 서원했습니다.
5: 38대 총무원의 원력이 공의로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이끌며 공심으로 불교 중흥의 원동력이 되며 공감으로 세상과 함께하는 정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 앞선 제37대 집행부에서 보여준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포교 혁신의 토대 위에 종단의 화합을 기반으로 불교 중흥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해 나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새로운 4년이 시작되면서 불교계 안팎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임법회 현장에서 진우 스님의 새 임기에 거는 목소리를 이지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6: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새로운 4년을 축하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과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임기 종단 안정과 불교 대중화를 이끌어온 진우 스님에게 불교계 안팎에선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달란 기대가 모였습니다.
7: 한국 불교를 위해서 조계종 총무원장이 재임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 한국 불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6: 미래 불교를 이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포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란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8: 모든 동국인 식구들 그리고 35만의 동문이 함께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종단을 위한 특히 교육 포교에 많은 관심을 그렇게 함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 종단 안에선 지난 4년 동안 각 포교 현장에서 이어온 지원과 관심을 한층 더 확대해달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진우 스님이 직접 군부대를 찾는 등 군포교에 힘써온 만큼 군장병 전법 행보를 넓혀달라는 요청입니다.
9: 그때 총무원장 스님들 중에 가장 많이 우리 군부대를 방문해 주셨고 행사도 주관해 주시고 또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또 재임 기간 동안에도 그 역할을 더 확대해서 저희 군종교구에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6: 불교계가 포교와 교육 등 내부의 내실을 강조했다면 정치권은 불교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보듬고 마음을 잇는 역할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진우 스님이 지난 임기부터 선명상을 통한 마음 돌봄을 강조해온 가운데 진영과 세대를 넘어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정치권과 불교계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10: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건강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11: 진우 스님께서 역동적인 불교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역동적인 불교가 만들어져서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를 비추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불작 국회의원들은 진우 스님의 연임에 기대를 전하며 여야가 화합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2: 총무원장 스님께 또 그런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야 정치가 화합을 이뤄서 잘 대한민국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 내외 나라도 어렵고 국민들의 마음도 어지러운 지금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평화를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4년의 임기가 되실 것을 기원하고 함께 애정을 다하겠습니다.
6: 국제 불교 박람회, 불교 굿즈 등 다양한 불교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불교는 청년들에게 친근하고 매력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4: 스님께서 네, 또 연임하시면서 우리 한국 불교의 발전에 큰 원력을 세우셨고 좋은 원력 받으신 만큼 우리 대한불교가 크게 발전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6: 높아진 관심을 일시적인 유행에 머물게 하지 않고 대학생과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바람입니다.
15: 대학생들에게 젊은 불교 또 힙한 불교가 계속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전반적으로 한국 불교에 대한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제는 좀 내실을 다져가는 중요한 시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6: 국내에서 넓어진 불교의 외연을 세계로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속에 관화선을 바탕으로 한 선명상 등 한국 불교의 수행 문화도 널리 알려 국제포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달란 요청입니다.
16: 총무원장 스님이 말씀하셨던 관화선, 그 선불교, 그의 국제화, 대중화, 에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국 선불교가 국제적으로 많이 전파가 되고 전파된 선불교를 통해서 세계 국민들이 평을 얻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6: 한국 불교의 화합에서 군과 교육 현장의 전법, 사회의 마음을 보듬고 청년 세계로 뻗어가는 포교까지 취임 법회에 모인 다양한 목소리는 진우 스님의 새로운 4년이 지난 성과를 디딤돌 삼아 한국 불교의 지평을 한층 넓혀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법보종찰 해인사가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국민을 위해 구호 성금 7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 고향 네팔의 아픔에 공감한 해인사 대중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번 보시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자비액을 이어가 주길 당부했습니다. 해일 스님은 해인사 본 말사 대중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이 네팔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19교구 본사 화엄사도 네팔 국민을 위한 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우석 스님은 네팔 현지인은 물론 외국인의 희생이 많았다며 성금이 중생 구제 차원에서 차별 없이 사용되길 서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액수를 떠나 기금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며 취임 법회를 기점으로 10만 달러를 전달하고 2차와 3차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이 도립원 개원 2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는

하는 기념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함께걸음은 지난달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더함과 나눔을 주제로 도림원 개원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함께걸음 대표이사이자 양산 용주사주지 성남스님과 정영두 김해시장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개원 2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무대에는 시설 가족들을 비롯해 하모니 합창단, BTN 불교TV 중창단, 희망 이룸 오케스트라, 자명스님 등이 올라 개원 20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성남스님은 더함과 나눔은 차별 없이 함께하는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장애와 비장애의 구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작은 소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경기 북부 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가평 자라섬 캠핑장 잔디광장에서 제22회 경기 북부 음악예술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비의 선율, 화합의 울림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스 프로그램과 무대 행사, 그리고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서산대사의 호국 애민정신이 서려있는 해남 대흥사에서는 오는 10월 16일 제32회 나라사랑 글쓰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산대사의 사상과 업적을 선양하고 미래 세대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 전국 초중고 청소년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흥사 홈페이지와 종로소 061-534에 5502번에서 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경과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보게 갑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보게 가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경수사에서 수도급수 불사를 봉해 갑니다. 생명의 근원이자 만물을 살리는 물불사로 가업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과 자선이 창성하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십시일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타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량사 건강학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오늘도 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선택, 로스. 삶은 선택으로 가득하다. 올바른 것 하나를 확실히 선택해야 한다. 다른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오직 자신의 목소리만 들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것이다.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들의 관점을 마음에 새겨두지 마라. 그처럼 완벽한 사람은 책 속에나 존재한다. 오직 한 목소리, 너만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너를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이것은 너와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다. 너의 모습은 너 자신의 것이다. 누군가는 항상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닐 것이다. 거울을 보라. 거울 속 그 사람이 너를 보고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늘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느냐, 그런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앞길이 결정이 되고 되죠. 그런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를 못하죠. 들으려고 하지를 않죠. 내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따라가기 전에 이 감정이 옳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일어나는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그걸 따라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라도 자기 숫자를 재거나 우리 불자님들은 주문 있잖아요. 진언 같은 거를 잠시 애우거나 하게 되면서 내가 이 순간 화를 내야 되는지 짜증을 내야 되는지 고함을 쳐야 되는지 아니면 미소를 지어야 되는지 순간순간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나의 좋은 모습, 아름다운 훌륭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의 못난 모습, 보여주지 않을 모습을 보고 나서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나는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어. 그러기 때문에 친구 관계가 어긋나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직 한 목소리 하잖아요. 너는 이것만을 들어야 한다. 이것은 너를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이것은 너와 완벽하게 들어맞을 것이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뭘 봐라? 거울을 보라. 거울 속 그 사람이 너를 보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하러 가셨을 때 거울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너는 오늘, 그대는 오늘 이런 모습에 나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루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일어날 수가 있을 때,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도록 노력을 하자, 힘쓰자 하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일러놓고 하루 생활하는 거와 그렇지 아니하고 그런 아무 말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생활할 때 차이점은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대화를 해놓으면은 그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잠시라도 아침에 너 어떤 대화를 했었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볼 수 있는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 감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상대에게
나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언제나 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나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자질이 충분하다는 것을 갖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길 때 아침에 꼭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에게 대화를 하십시오. 오늘 나는 이런 모습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겠다. 이럴 때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훌륭한 불자님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11페이지 보시면은 제2번 알려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하는 대답입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무심도인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합니다. 그것은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심할 때는 없을 무 마음심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 하게 되면은 진짜로 마음이 없는가 하는 데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밑에 보면 일체 무심한 사람이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없다는 거 진짜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었다 분별하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늘 저거는 나무, 이것은 기와, 이것은 목탁, 이건 늘이 사람은 이 상대 이름을 있으면 상대 이름 이 사람은 이런 이름이고 저 사람 늘 분별하고 차별합니다. 나보다 지위가 낮으면은 아 나는 저 사람의 상사야, 저 사람은 나보다 지위가 낮아 이렇게 차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분별과 차별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다 상대의 좋은 점,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 아, 우리는 얘는 남자애, 얘는 여자애 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나누기 전에 그 자녀는 우리의 자식이고 자녀입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가지고요. 그리고 큰 애다, 작은 애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을 해가지고, 아, 얘는 남자, 얘는 여자애. 얘는 큰 애, 얘는 작은 애. 해가지고, 손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큰 애한테는 정성이 더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애가 애교가 많다면, 작은 애에게 정이 많이 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뭘 느낀다? 자녀들은,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큰 애를 좋아해. 작은 애는, 아, 우리 부모님은 형보다는, 오빠보다는 나를 더 좋아해. 이런 차별. 그러다 보니까 큰 애는 또 되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실망을 느끼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되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느냐? 사랑하죠. 아끼죠. 그런데 왜? 눈에 보이는 것을, 본인들이 볼 때, 자녀들의 눈으로 볼 때, 뭔가 큰애한테는 잘해주는 것 같고, 나한테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보여. 이런 분별심을 일으키도록 누가 만들었다? 내 부모님이 그런 환경. 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부터도 어린 시절을 겪었잖아요. 겪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적에는 뭐 해야 된다. 형이 입던 옷은 동생이 입어야 되고 여성의 여자 같으면은 언니가 입던 옷을 동생이 물려받아야 돼.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머니와 저 같은 경우는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형은 새 옷이지만 명절이 되면 새 옷이지만 저는 늘형 입었던 거 입으면서 언제 나는 새 옷을 입어보냐 이런 차별받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심하다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분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인격체는 동등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의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모두 다 동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임을 느끼면 상대도 귀한 존재임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 없고 권한이 세지고 이러다 보면

보면은 어른 노릇 하고 싶고 또 내가 이런 권한이 권세가 있는데 큰 소리 한번 쳐야지 이러한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를 조금 아래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이 진실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뭐 상대를 갖다가는 나이가 어리다, 뭐가 어쨌다, 저쨌다 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는 좀 아래로 보는 그러한 마음이 없죠. 그런 마음을 버릴 때 진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무심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상대를 갖다 무심하다 해서 상대를 갖다가는 하대하는 게 아니고 상대의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대접해 줄때 상대가 나의 따뜻한 마음, 좋은 마음. 아, 나는 지금 상대는 어린 사람이라면 어른이 나를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들과 전에 나 아랫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아, 동등한 인격체로 대접해 주는구나 하고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죠. 하루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비구들이여, 여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닦지 못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즐거움을 느끼고 고통을 당해서는 괴로움을 느끼며 아름답지도 고통스럽지도 않은 것을 보고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마음을 갖는다. 나의 가르침대로 닦은 사람들도 역시 대상에 따라 즐거움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며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 도대체 닦지 않은 사람과 닦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께 질문했죠. 제자들은 아무 대답을 못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비구들이여, 보통 사람들은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은 비탄에 빠져 근심하고 원망하며 울부짖고 점점 혼미해지게 이른다. 그것은 마치 화살을 맞고 나서 그 위에 두 번째 화살을 맞은 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이미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닦은 사람은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만은 그 위에 헛되이 비탄에 빠져 근심하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혼미해지지는 않는다. 그것을 나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좋다, 나쁘다, 길다, 짧다 모든 분별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나이 잘하는 사람들, 아, 반갑습니다. 근데 평소에 나한테 앉아있는 사람, 저 사람은 왜 만나지? 저 사람은 왜또이 자리에 왔지? 하고 이렇게 분별심을 느끼잖아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내 반갑지 않은 사람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이야. 또 나를 갖다는 괴롭히지 않느냐? 나의 기분을 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에 꼬리를 물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아, 좋은 사람이 오면, 아, 반갑습니다. 해도, 나한테 평소에 좋지 않은 사람도 이 자리에 참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럼, 아, 오늘 이 순간은 나의 상대해야 되는 나쁜 감정은 숨기고, 아, 반갑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왔지? 저 사람하고 또 이런 말, 또다 대화를 하는 순간이나 되면 저 사람을 어떻게 또 보지 하면서 여러 가지 쓸모없는 분별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갖다가는, 에 대한 감정을 갖다가는 더 쌓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만나는 게 아니고 뭐냐, 두 번째 일어나는 생각. 첫 번째 일어나는, 아, 저분이 이 자리에 참석할 이유가 오셨구나 해놓고 나서 뭐에다? 저 사람이 왜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이야, 내 기분을 갖다 상하게 하지?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늘두 번째 감정에 많이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야 될 시간이 즐겁지 못한 시간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누가 만들어낸다? 내 마음속에 분별심이 즐거워야 될 시간, 또 기쁘게 맞이해야 될 시간을 누군가 때문에 기분, 자기 기분을 갖다 스스로가 망치고 있으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 순간을, 이 기뻐야 될 순간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하고 모든 탓을 누구한테나 상대에게 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기분을 망쳐놓고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한다?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늘 누구를 만나든지 기분 나빠야 될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움직이고 변하는 것입니다. 도인이라 하여 마음이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또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도인이고 보통 사람이고 근본 마음 바탕은 같은 것이고 마음이란 일을 당하고 상대를 만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인은 거기에 빠져 이리저리 여러 가지 생각을 계속하거나 멋대로 흐트러지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이 불 때는 으레 흔들리지만은 바람이 자고 나면 더 이상 흘리지 않는 것과 같고 거울 앞에 물건이 놓이면은 그 상을 나타내지만 물건이 사라지면은 상도 이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도인의 마음이 분별 따라 흐트러지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허망한 줄을 아는 까닭입니다. 도인은 허망 위에 다시 허망한 분별을 더하지 않습니다. 일체를 오로지 허망하고 무상한 것으로 알아서 분별을 계속하지 않는 도인의 이 지혜로운 마음을 일심이라고 합니다. 매사에 지혜로 기결할 뿐 다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심을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선 공부를 하는 이라면 무슨 분별이 나타나더라도 거기 되고 무, 이먹고 이렇게 이와 같은 화두를 들어 화두 일심이 될 것이고 염불하여 바치는 이라면 매사에 나무아미타불 간세모살하여 염불일심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독경을 하거나 사경을 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심이 된다는 것은 상대적인 다른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상대가 없다면 사실 일심이라거나 그 무엇이라고도 이름 붙일 수 없으니 이것을 다시 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심은 곧 일심이요 일심은 곧 무심입니다. 그러나 결국 일심에도 무심하고 무심에도 무심하고 어떤 것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무심할 때 참으로 무심한 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심을 갖다 일으키지 않으면은 무심이 되는데 그래서 무심 도인의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선사의 길입니까? 선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길은 간단합니다.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잡니다. 이것이 나의 길입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죠.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쉬죠.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사람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밥을 먹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밥 먹고 잠자는데 어떤 길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묵주선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밥을 먹을 때 먹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일들을 합니다. 잠을 잘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나는 먹을 때 먹기만 하고 잘 때 자기만 합니다. 하나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공양을 하잖아요. 우리 공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양할 때도 내 입에서 작용을 하고 음식을 씻고 있지만은 머릿속은 엉뚱한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 들어있는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고 생각이 팔려있다. 또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에 대해 눈을 맞춰가지고 상대의 표정이나 이런 변화를 느끼고, 아, 이 말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기분이, 내 이야기를 듣는 상대의 기분이 어떤가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대화를 갖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에 성의가 없다. 내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질 않는다.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상대와 대화를 할 때 특히 비우고 상대 이야기를 갖다는 눈을 초롱초롱 해가지고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대의 기분을, 상대가 지금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공양을 할 때도 음식 맛을 모르고 상대와 대화할 때도 상대 이야기를 갖다 귀등으로 듣다 보니까 상대가 원하는 해답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은 묵주 선생이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수행의 방편 하나를 일러주십시오. 목주 선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방편을 일러준다 해도 당신은 수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마음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수행을 한단 말입니까? 불자님은 손으로 염주를 돌리면서도 생각을 합니다. 경전을 읽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경전을 옮겨 적으면서도 생각은 주유천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행위 하나하나가 훌륭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흐름에 나를 묶여보세요. 마치 강물이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생각하지 않듯이 말이에요. 우리 불자님들도 강물과 같이 흐름에 자신을 일단 맡겨보십시오. 그게 내 어딥니까? 지금 순간순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을 할 때 실수가 있느냐, 잘못이 있느냐,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뭐 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순간순간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뭐든지 실수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순간순간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갖다 운전할 때 엉뚱한 내 머릿속에 엉뚱한 순간 생각을 하다 보다 보니까 앞차에 추돌을 하게 되고 또 잘못된 가속을 하게 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에서 모든 실수는 어디서 일어난다? 바로 내가 현재 이 순간에 몰입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 강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알 때 어디에 바깥 현상이, 바깥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냐고 내가 순간순간 대처해야 될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무심의 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절에 가서 도인을 찾으실 게 아니고 내가 순간순간 실수하지 않냐고 잘못하지 않냐고 순간순간 그 상황에 맞는 대처를 잘 해나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무심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런 훌륭한 분에게 순간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뭘 해야 된다? 공양 올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린 것은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진여 그대로인 몸이 안으로는 목석 같아도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허공 같아도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으며 주관도 주관과 객관도 없고 일정한 방위와 처소도 없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어떤 인격체가 돼야 되고 어떤 인품을 갖춰야 된다는 모토가 없어요. 주체성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나는 부모로서 아니면 누구 아빠로서 누구 엄마로서 아니면 회사에 가면 나의 직책에 맞아서 막 어떤 직책이 주어지잖아요. 그 직책에 맞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직책에 맞는 모습을 연출해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연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목석과 같다면 그냥 나무가 뭐 목석과 나무나 돌같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 없는 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 역할을 갖다는 착실히 한양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감정이 있을 수 있지 않냐고 그 상황에 맞는 처신을 할수 있을 때 그럴 때 뭡니까?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혹은 어디에도 막히나 걸림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관과 객관이 없다니 주라는 것은 여기서 능이라 해놨죠. 능이라는 것은. 능이라 해놨습니다. 능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이 능입니다. 객이라는 것은 손님이라는 이야기죠. 내가 아니고 당신이 되는 거지.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이 될 때도 있고 손님이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내 집에 들어가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나 타인의 집에 갈 때는 이웃에 갈 때는 손님이 되고 우리가 직장에 가면은 어디 됩니까? 나보다 상사한테 만나러 갈 때는 손님이 되고 밑에 이제 하급 직원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나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이 나올 때는 그 사람이 나는 주인이 되고 하급 직원은 손님이 되고 이렇죠. 그 사실을 갖다가는 알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상사도 될수 있고 손님도 될수 있고 직원도 될수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 역할을 순간순간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역할을 갖다가 잘 해나갈 수 있을 때 뭐냐?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야 된다. 자기의 주관이라고 했다면 자기의 신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가 있죠. 근데 자기 신념을 갖다 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념을 이때 그 상황에 맞게 처신할 줄 알아야 된다. 너무나 자기 주관을 내세우다 보면은 애적에 우리 역사에서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기왕 가는 사람분들 상소를 올렸을 때 임금님이 바라지 않는 것을 올렸을 때 임금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내말안 듣네 해가지고 어떻게 되니? 기왕 보내고 그랬잖아요. 특히 정약용 같은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 그리고 제주도에 세안도 그리는 같은 분,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상사가 될수록 자리가 올라갈수록 내 이야기를 상대가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의 지금 그렇게 기왕 갈 정도로 될 줄이면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유를 들죠, 비유를. 그렇기 때문에 천일야화 같은 것도 그런 거잖아요. 천일야화 같은 것도 그 여성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천일 동안 말을 만드니까 이야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체적으로 살아갈 거와 주체적이지 않아야 될 때를 상황을 판단을 잘해서 상대로 하여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내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맞는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내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념을 굽혀가고, 굽히면 굽혔다가 시기가 되고 또 내 이야기를 해서 들어줄 수 있는 분 상황이 됐을 때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로운 우리 불자님들이 또 일상생활 속에서 늘 우리 남편이, 우리 사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내 이야기 안 듣는 하기보다는 그들이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분위기가 됐을 때 대화를 하는 그런 위대한 불자님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 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4: 여명 808 정말 좋아요.
3: 상쾌한 아침 참 좋은
4: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5: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이 고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 사찰연합회에서는 오는 10월 24일 정릉 봉국사에서 제3회 사찰음식 축제마당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정갈한 사찰음식도 체험해보고 초청가수의 무대 공연으로 아름다운 음악까지 즐겨보세요.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5-224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 흥천사에서는 중양절 7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선방 조상님으로부터 인연 있는 일체 영가와 기일을 모셔드리지 못한 모든 영가님들을 위해 중양절 합동 천도제를 봉행하오니 동참하시어 영가님들의 극락 왕생과 불자님들의 소원 성취 이루시기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제주 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는 10월 5일 제주 탑동 해변 공연장에서 파도 위의 평화, 함께 걷는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제12회 평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일상 속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잔잔한 위로와 희망의 울림을 전하는 음악회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1-7708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7554번입니다.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선명상 특별 강연의 제가 마지막 주자 같아요. 선명상이란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과 선명상이 뭔가 다를까? 참선선자가 들어가면은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한다. 태어남과 죽음이 큰 문제죠. 태어나는 게 괴롭고 죽음이 괴로운 건데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것이 선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명상이 붙었어. 선명상. 보통 명상 이러면은 그냥 힐링, 신비체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선명상의 목적은 태어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선명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제 강연의 주제는 생사 속에서 대자유의 길. 이게 이제 그 강연의 주제입니다. 생사, 태어남과 죽음 속에서 대자유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냥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많이 겪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매우 힘들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지혜가 있다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신비한 체험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자기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봐야 돼요. 얘기하자면은 어느 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수행하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봤다. 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보고 환심이 났다. 좋다 이죠. 그러면 당신 현재 지금 괴로운 문제 화가 난다.

그 화를 수행교인 이 신비 체험한 그곳으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욕심부리고 성을 내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무엇이 해결해 주는가 하면은 감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사랑과 연민, 자비심에 의해서 좀 해결되지만 완전한 그 번뇌의 뿌리를 잘라내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 일상생활에서 뭘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을 때 막 화가 난다. 그럼 만일에 가지고 싶은 그 물건이 매 순간 변하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해가 생기면은 먼저 마음이 가라앉게 되죠. 아, 이 괜한 욕심이 지나지 않는구나. 저 물건을 가져와도 언젠가 부서질 수도 있고 변화해서 없어질 수가 있는데 깨질 수도 있고 누가 가져갈 수도 있고 저걸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이해가 오면은 그건 지혜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불길같이 올라오는 탐욕을 가라앉혀질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 하는 건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을 아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은 태어났고 늙고 병들어 죽어요. 당연하죠. 그건 변한다는 겁니다. 이 집도 변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 변하고 도시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전 세계가 변하고 지구가 변하고 우주가 변해요. 매 순간 변합니다. 그러면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건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진리예요. 그렇게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보면은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것 이 두 가지 결합되어 있어요. 그걸 몸과 마음의 결합체가 인간이다 이거죠. 이게 집도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사회도 전부 다 결합체예요. 국가도 하나 결합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 건물, 문화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석 때 저기 고향에 내려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서로 부모와 다 연결되어 있죠.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서로 상호오존관계를 갖고 있죠. 온 우주도 태양계끼리 서로 상호오존적인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프리 추라는 물리학자가 구두권 이론이라는 걸 내세운 이유도 그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자,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오존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걸 다른 말 연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 상호오존하면 독립된 개체로서 자아는 없어요. 인식하는 마음은 있는데 거기에 뭘 주지하는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웃하고 싸울 때, 형제 간에 싸울 때, 부모와 싸울 때, 부부가 싸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잘 안 되죠. 자아가 있으면 다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걸 자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인식하는 마음은 있죠.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는 뭘로 해결한다? 지혜로 해결한다. 그래서 지혜를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미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지혜는 두 가지로 정의해요. 첫째는 절단. 잘라버린다. 번뇌를 자른다. 잘못된 견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잘라버린다. 아, 모든 것은 향상하다 이랬는데 변하는 거 보니까 향상하다는 생각을 잘라버린다. 모든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긴 건 사라지고 사라진 건 내 뜻대로 이게 사라진 걸 되돌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든 현상은 그런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죠. 불만족스러운 지혜가 생기면 소유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생긴 것을 사라지게 하거나 사라진 걸 생기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무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잘라버립니다. 이런 걸 지혜라고 그러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조명이라고 그러죠. 조명.

이 조명 밝게 비추는 것도 어둠을 몰아내고 진실을 드러낸다. 그래서 지혜는 조명이고 절단이란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 바탕이 지혜라는 거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반야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조 단경에서 이야기하고 모든 경전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갖춰져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갖춰져 있는 지혜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가 하는 거죠. 그 대지도론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서 모든 걸 깨뜨려 보면 되는데 왜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까? 하고 용수보살에게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셨어요. 그 용수보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상을 알아차림을 함으로 해서 지혜가 이끌려 나오는 것이다 이랬어요. 내가 갖추어 있는 지혜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딱딱하면 딱딱하고 알고, 부드럽으면 부드럽다 알고, 들면 든다 알고, 내리면 내린 줄 알고, 감정이 오르면 오른다 알고,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고, 이렇게 아는 걸 있죠. 그래, 왜 그냥 알만 되는데 왜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빠르게 미첩하게 알아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계속하면은 지혜가 개발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인데 자기 마음을 본성을 깨뜨려 보면 되는데 깨뜨려 보지 못하면은 선지식에게 지도를 받아라. 그 육조 단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식 지도를 받아가지고 바로 자기 마음의 본성이 지혜라 하는 걸 알면은 굳이 내 따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이끌어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게 좀 쉽지 않다, 어렵다. 그게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되겠죠.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혜라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불교의 특징이 뭐냐 이러면은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혜가 있다. 이게 지혜와 자비가 이게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혜 부분이에요. 얘기하자면은 대개 이제 뭐 많이 들어봤을 단박에 깨닫는 도노법은 선지식에게 물으면 되고, 모르면은 점수법은 네, 수행 방법을 배워서 알아차림 훈련하면 된다. 그 내가 내 안에 본래 내 마음의 본성이 지혜다, 반야지혜다 이렇게 바로 알면 되는데 모르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돼. 지혜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점수법이에요. 나 알아차림하는 것. 뭐 도노법이든 차점 닦는 점수법이든 상관없어요. 같은 마음이고 같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수행을 해서 내가 지혜가 개발이 되든 전지식이 법문을 듣고 내가 내 마음의 본성이 지혜구나 알았든, 자 어쨌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깨달게 되면 깨달음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바로 열반의 깨달음 내용이에요. 열반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 불사 이런 뜻이. 다른 말은 불생불멸. 불생불멸 다른 말은 공, 빌공자. 공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연기.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잖아요. 그 연기법이나 불생불멸하는 열반이나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게 육체를 갖고 삶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데

늙고 병도 죽음을 딱 줄이면 생사라 그런 거죠. 태어난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죽지 않는 것이 있구나. 이리 알았어. 그래서 선지자 지도를 받거나 내가 수행을 했어. 깨닫고 보니까 이 불생불멸하는 마음에 나 드러나면서 이 불생불멸하는 마음에 눈을 떠나 감거나 바뀌지 않는구나. 이 생로병사가 없구나. 한 알았다 이기죠. 이렇게 이제 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간에는 뭐 윤회가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경전의 근거에서 되게 하는 이야기 합니다. 일열악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 일자의 같을 엿자.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내 마음이 동요가 없다. 내가 띵방질을 하거나 피곤해 눈을 감고 있어도 환의 밝음은 바뀌지 않는다. 죽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육교 단경에는 반야 삼매라는 말이다. 반야는 지혜고 삼매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일상생활에 말하거나 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이게 바뀌지 않는 경지에 이르라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잠을 잘 때 꿈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도 마음이 바뀌질 않아. 이거는 이제 몽중일이라고 그래요. 우리 일상세 동정일여 상태, 움직이지 않거나 늘 일여 상태에는 이 거친 의식의 세계고 세계인데 꿈속의 세계는 미시한 세계예요. 내가 미시한 속에서 몸은 깊이 잠들어 있고 마음은 의식이 깨 있으면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 아, 꿈속에서도 마음 움직이지 않구나.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성철 스님께서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노스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다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병이 들었거나 병이 안 들었거나 똑같다 이기지. 마음 움직임이 없다 이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죽지 않는다는 건 육체는 죽음이 있는데 마음은 죽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어느 노인이 또 찾아와가지고 성철 스님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도 주위에서 가보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니까 스님 저는 앉기만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당신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군요. 그러면 그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 경계가 꿈속에도 있습니까? 네, 노인이 가만 생각하다니 꿈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멀었습니다. 더 정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화가 또 전해 옵니다. 이게 이제 몽중일여겠죠? 이런 이야기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 수행 점검하는 잣대기도 우리는 화두를 들거나 수행 열심히 하면 꿈속에다 화두를 들고 있다 해서 몽중일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깨닫고 난 뒤에도 꿈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경계가 있어야 된다 얘기죠. 말하자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렇고 꿈속에서도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숙면일여는 어떨까 얘기죠. 숙면일여라 하는 게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데 의식은 꽤 있어요. 몸은 잠들어 있다. 이건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오매일여라고 하던 낮이나 밤이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우리가 그러면 순종에서만 하는 얘기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남님에 보면은 남님은 이제 종갑파 대사, 티베트에서 종갑파 대사의 저술입니다. 그래 보리도 차제로리라 해요. 거기도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나타난 현상은 밤이 낮까지 환하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생사가 없음을 깨달은 이 경계도 역시 숙면 일회가 있어야 된다 얘기야. 내가 수행 열심히 해서 그런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깨치고 난 뒤에도 그런 경계가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은.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이제 말을 잘안 듣고 이제 죽음에 임박했다 합시다. 그러면 육체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몸은 흙, 물, 불, 바람 4대로 이루어졌어요. 흙의 요소는 뼈라든지 피부라든지 장기 같은 거 21가지인가 그래 있습니다. 물의 요소는 침이라든지 피 같은 거죠. 불의 요소는 체온입니다. 바람에서는 에너지죠. 기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체되는 게 뭐냐 하면은 몸이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허구 요소죠.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마치 산사태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미지 나타날 때 예를 들어 이제 그 지금 현재 자리에 보존하고 있는 분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언제 관을 준비하느냐? 요거 손을 갖다가 등 밑으로 싹 집어 넣으면 손이 안 들어가면은 아, 그 요소가 무너졌구나. 그러면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허그 요소가 물의 요소로 해체된다 얘기죠. 허기 물을 만나면 해체되듯이. 그 다음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해체된다 했어요. 불이 일어나는데 물을 끼얹으면 안개 같은 게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물의 요소가 해체될 때는 안개 같은 이미지가 생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요소가 바람의 요소로 해체됩니다. 그럼 바람이 불때 불꽃이 막 날리듯이 불의 요소가 해체될 땐 체온이 이제 식어가는 과정에서 불꽃이 막 나타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요소가 의식 속으로 해체되는 거죠. 해체될 때는 이렇게 등불 같은 호롱불 같은 그런 램프 불 같은 게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육체가 해체되면은 뭐가 해체될까? 육체와 관련되는 번뇌가 해체되는 거죠. 허구 요소, 단단한 허구 요소와 관련되는 거는 잔만이나 고집이나 자아관념 같은 게 해체되는 거죠. 번뇌가 저절로 해체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물의 요소가 해체된다 하는 건 분노 같은 것도 해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 요소가 해체된다 하는 탐욕이 해체되는 거예요. 번뇌가. 바람 요소 해체된다는 식질투 같은 게 해체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호흡이 끊어지지 마지막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호흡이 끊어지면 간호사와가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야 돼요.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 그냥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유언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아직까지 죽음의 과정이 계속되니까. 거친 번뇌가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육체와 관련되는 번뇌가 다 소멸해버리죠. 그런데 깨달은 분들은 어떨까 이기죠. 깨달은 분들은 내가 지금 육체가 해체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의식은 바뀌지를 않아요. 깨달은 의식, 깨있다 하는 건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법구경 담마바다에 그런 이야기는 깨있는 자는 불사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의 경지라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마음은 뭘 얘기한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이걸 기억하시시네. 오늘 주제가 지혜입니다. 이제 상태라 하는 자체는 지혜가 현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지혜라 그랬죠. 불생불멸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저절로 잘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깨닫지 못한 상태는 저절로 번뇌가 없어지지만 깨달은 자의 이려 상태는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 깨어있는 마음이 안 바뀐다. 이죠. 그때는 뭘 이야기하냐. 생사이려라 그래요. 태어난 것 죽음이 똑같다. 이게요. 지금 내가 태어나서 이때가 쭉 와 깨치고 보니까 이려 상태에서 죽음이 임박하고 좀 육체가 해체되어가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불생불멸한 마음이 그대로예요. 그걸 일여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이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죽음에 흰색 마음이 나고 흰색 마음이 나타나고 그러면 미세한 뭐가 분노가 사라 붉은색 마음이 나타날 때는 미세한 탐욕이 사라 검은색 마음이 나타날 때는 미세한 무지가 사라진다. 저절로 사라지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해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환히 밝고 오더라도 밝고 오듯이 마음이 확 밝고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깨달은 분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늘 밝아 환하 밝고 있는 거죠. 명명불매로로 상제 밝고 어둡지 않다. 벌써 불생불매라는 마음이 현연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과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생사이려라 그런 거죠. 그렇지만 깨치지 못한 상태는 그렇게 미시한 탐진체가 쭉 소멸해 마지막에 이제 청명한 빛의 마음이 쭉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고는 이제 깨달으신 분이 보리심을 일으키면은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천상이 좀 있다가 다시 중생세간으로 중생구자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법신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그냥 내가 다시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중생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보리심을 일으켰다면은 그 다음에 49일 동안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내적 죽음 끝나고 그 다음에 49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럼 뭐 49일 동안 있어도 전혀 마음의 동력 없어.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자기 까르마가 나타나가지고 그 일곱 번 태어나고 일곱 번 다시 죽는 과정을 거쳐요. 몸은 바람의 요소, 에너지와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만들어진 몸이에요. 육세나 칠체 된 몸, 동자 몸이죠.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시 또 여덟 단계를 거쳐서 태어났다가 여덟 단계를 거쳐서 죽음을 49일 동안 7번. 그래서 49제 지내잖아요. 7, 7이 7일마다 한 번씩 죄를 지는 이유가 그거야. 죄를 지는 내용이 뭐예요? 법문이잖아요. 법문. 당신 죽지 않는다는 얘기. 육체는 진짜가 아니라고. 이런 법문이지만 깨달으신 분은 49일 동안 있을 때 뭡니까? 중류이래라고 합니다. 중류이래. 그러니까 이쪽 세계도 아니고 저쪽 세계도 아니고 중간 세계 중류라 그러는데 중류 이래야 마음이 동요가 없어. 늘 이래 상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깨달으신 분은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있, 어머니를 선택해서 이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요. 디까 니까야 확신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은 이 이야기는 이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는데 네 가지 경우가 있어. 자, 첫 번째 이유는 뭔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도 들어간 줄 모르고 들어간다. 어머니 태 속에 머물러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머물고 있다. 태어나도 태어난 줄 모르고 태어난다. 이건 깨닫지 못한 분들이잖아요.
수행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어머니 태수에 들어가고 머물고 태어난데. 그런데 이걸

뭐라는 가면은 들어가는 건 입태, 몸은 주태, 태어나는 건 출태, 태락하는 거는 바로 이제 자궁을 얘기하죠. 가서 들어가서 이제 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번부예요. 그리고 또 태어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윤회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다가 태어났다가 살면서 죽어서 49일 지나고 다시 어머니 자궁을 빌려서 다시 또 태아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깨달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삼파자나띠, 삼파잔나라 그럽니다. 삼파자나띠가 있어요. 지혜입니다. 무상고 무아를 아는 지혜. 이 지혜를 갖고 있는 지혜가 뭡니까? 아까 제가 이려라 그랬죠. 이런 지혜를 갖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간다고 본인이 알아. 그런데 머물 때를 모르고 태어날 때 모르는 게 두 번째 경우예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들어갈 때 알아. 삼파전나때에서 의식 깨 있어. 어머니 태 속에 머물 때도 알아. 그건 태어날 때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게 세 번째 경우. 네 번째 경우는 들어갈 때도 삼파전나띠 분명하게 아는 알매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들어가고 어머니 태소에 머물 때도 분명히 알고 머물고 태어날 때도 분명히 알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입태 그러니까 입태할 때도 안다간 입태 이려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머무는 거 아는 것은 주태 이려죠. 머물 주자든죠. 태어나는 거 출태 이려예요.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빼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전부 다 성인의 경지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태자 성기라는 경전에 보면 조의 경전에 보면은 시탈 태자 태자로 태어나기 전이죠. 어머니 이제 그 들어가잖아요. 자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머물 때는 어떻게 해요? 명상을 하다가 어떨 때는 세계의 우주의 신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태 속에서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 배 속에서 그다 어머니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태어날 때는 어땠습니까? 옆구리로 태어나가지고 일곱 금 그런 때마다 용꽃이 받쳐줬죠.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 앞에는 그런 얘기죠. 천상천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보다 더 존귀한 자는 없다.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그 앞구절이 또 있어요. 하은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 나밖에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서 중생 구제할 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 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걸 태어나잖아요. 그 출퇴 이르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뭘까요? 영급 이르라 그래요. 영급 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래전에 입적하신 청담스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태어나가지고 일생 살다가 깨달음 얻어서 동정이려 몽정이려 그죠? 숙면이려 그 다음에 죽을 때에 생사이려 중류의 세계는 중류이려 그죠? 입태할 때는 입태이려 머물 때는 주태이려 또 어머니 태어날 때 출태이려 그 다음 명급이려 이게 대자유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감이 자유로운 거죠. 그 이 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선 명상할 때 선이라는 거는 삶과 죽음, 태어난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 명상, 명상이 왜 들어가겠어요? 하도 선이 어렵다 하니까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했을 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선에서 명상을 붙임으로 해서 선의 이 집행이 넓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이 총무원장 스님이 2년 전에 명상 선포를 하셨죠. 그런 경우는 일반의 이 명상하고 선명상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한다. 해탈, 불해, 벗어날 탈이잖아요. 모든 것을 이렇게 얽히고 성신을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박당을 벗어난다. 바깥에서 이 모양의 속박당한 모양의 속박이 벗어나는 것. 안으로는 거칠고 무거운 과거 인연의 속박이 벗어나는 것. 이 두 가지 벗어나는 게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의 다른 이름이 열반이에요. 열반을 번역하면 불사,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생불멸, 그거는 공, 연기 이렇게 연결되죠. 이러면 다 해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법문을 열심히 듣다 보면 혹시 또 전생에 또 여러분 수행을 했거나 법문을 많이 듣고 부처님이나 보살의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고 서원을 세웠던 뭐가 있으면은 깨달음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신 분은 어느 순간 깨달을 수 있는 조건 되면 단박에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고 난 다시는 뭐 선명상 지금 나이가 들어서 못해 이런 분이라도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선명상의 법문과 인연이 되어서 또 이 생이 아니면은 다음 생. 다음 시험 좀 늦긴 늦었지만 인연을 지어주면 혹시 또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구체적인 뭐 방법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삶과 죽음 속에서 생사가 없음을 깨닫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이 영급 일의 경계로 들어간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 사바세계든 천상세계든 각오 오미 자유롭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대자유의 길을 갑시다. 자, 같이 들어주세요.

0: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 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나무판 앞 뒷면에 1511종, 6802권에 달하는 불교 경전을 빼곡하게 새겨놓은 81258장의 기록물, 바로 팔만대장경이라고 알려진 세계 기록 유산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입니다. 자, 고려대장경은요, 13세기에 고려 왕조가 제작한 불교 경전이고요. 재경판은요, 고려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 해인사에서 제작한 추가본, 추가본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 다음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당대 최고의 인쇄 기술과 간행 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로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다. 아, 각각의 판목에 통일된 서체로 하나하나 아름답게 새겨진 글씨에서 이 제작된 후 700여 년이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완전한 판본을 찍을 수 있는 내구성. 야, 이것만 봐도 13세기 당시에 정말 우수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문으로 번역된 대장경 중 가장 정확한 판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곳에서 이 불교 경전이 전해져 왔지만요,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진 이 원본의 내용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는 것은 고려대장경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주변국이요, 고려대장경의 이 판본과 목판을 요청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본과 함께요, 목판 판각 기법하고 기술, 그리고 이 종이와 먹 등의 제조 기술도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문화와 문명의 수준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죠. 마지막으로요, 이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은요, 오늘날에도 판본을 찍어낼 수 있을 만큼, 오, 도대체 이게 몇백 년이 흘렀는데, 그죠? 원형 그대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 15세기에 건립된 해인사 장경판전이 바로 그 비밀의 열쇠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해인사 장경판전은요, 대장경 목판 보관을 목적으로 지어진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입니다. 건물의 배치, 창의 위치와 크기, 통풍,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 실내 온도와 습도가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배열된 판가 등 정말 탁월한 과학성으로요, 대장경판이 오늘날까지 변경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왔습니다. 자,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는 이 고려 대장경판 및 재경판. 아, 정말 이 지나간 과거의 유산이 아니고요, 우리 곁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 문화입니다.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성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애가 스님이다.

가서물이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여물 탐혀

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사람이 만약 몸의 계행과 마음의 지혜를 닦지 않고 악업을 지으면 이 업의 인연에 따르는 과보를 받는 것이니 이 사람이 지은 악을 참회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으며 부끄러운 마음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면 이 업은 점점 자라나서 지옥의 과보를 받는다.

만일 그가 아첨을 좋아하고 거짓되며 속이고 믿지 않으며 안팎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며 게으르고 계율을 존중하지 않으며 열반을 구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면 그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0: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수문 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소중한 나.
1: 우아한 행복.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기 멀리서 소중한 편지가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세요.
2: 네.
0: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스님 덕분에 불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한 달 전부터 대불 능엄 신주를 매일 독경하기 시작하여 오늘 108번의 기도를 끝내고 부처님과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공양도 올리고 편지도 집필합니다. 스님 강연 덕분에 집이 멀어서 자주 못 찾아뵙는 할머니와 아르헨티나에 계신 어머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들으면서 불법, 즉 삶의 진리에 대해 더 알아가고 스님의 유쾌한 말씀 덕분에 많이 웃습니다. 심지어 스님의 설법은 저희 셋의 공통화두가 되어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님께 감사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스님 강연은 제 인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불 능원 신주 기도집을 알게 된 것은 9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제가 5살 때 필사해 주신 주문도 능엄주였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종교는 불교이지만 불법의 도리를 잘 모르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끔 현지에 있는 절에 가기도 했으나 불교가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도 아니고 아르헨티나인도 아닌 교포 2세로서 많은 콤플렉스와 갈등을 겪을 때마다 법당에서 느껴지는 평화를 찾고자 절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26살에 부모님의 모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한국 문화와 풍습도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도 찾고자 할머니를 졸라서 여러 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밀양에 있는 청량사라는 절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 스님께서 저에게 대불 능엄 신주 기도집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어를 못해서 기도집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기도집 뒷부분에 이 주문을 108번 외우는 자에게 부처님께서 소원을 성취해 준다는 문장을 보고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거 꼭 뭐가 좋다고 해야 기도해요? 그렇죠. 초반에 기도문을 한번 다 읽는데 거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스페인어가 모국어라 산스크리트 발음을 어려워하지는 않았지만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방구석에서 거의 울면서 기도집을 독경하는 저를 본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너는 어려워서 못한다. 그만 두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었던 찰나에 할머니의 불신은 저에게 오히려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오기가 생겨서 할머님께 저는 기필코 108번을 독경하겠다고 큰소리치고 거의 200일이 걸려 108번 독경을 끝냈습니다. 굉장히 자존심이 센 분 같죠? 거짓말에서 다시 시작하고 욕해서 다시 시작하고 이간질에서 다시 시작하는 등 능엄주로 한국어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한 셈이지요. 그 당시 저는 크게 성공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막연하고 철없는 소원이었지요. 그러나 훗날의 그 공덕 때문이었는지 저에게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를 끝내고 박사과정을 밟고 있고 국가장학금을 얻고 다양한 외국 학회에 나가게 되었고 명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기회도 생겼고 심지어 2011년에 대학원 입학하자마자 문화체험 삼아 나가본 첫 소개팅에서 저의 현 남편을 만나 2017년에 결혼하고 시부모님께 귀염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라는 공부나 안 하고 연애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예? 예, 그래요. 일단 넘어갑시다. 예.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걸 우리가 배가 불렀다 그러죠. 예, 일단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108번 하고 그만두어서 혹은 철없던 제 소원 때문이었는지 행운이 생겨도 즐겁지도 얼굴이 저하고 똑같은 한국인들과 어울리지도 평화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스트레스 받아 건강이 무너지니 차라리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울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얻은 가피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에서 헤엄치면 몸이 더 가라앉듯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비극의 연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 무기력하게 2년 동안 집을 못 나간 끝에 잊고 있던 대불 능엄신주를 다시 찾아 매일 3번에서 7번씩 독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날 즈음 광우스님의 강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스님의 강아지 스토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근데 저도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강아지 스토리 뭘 얘기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제가 그 단양에 있는 절에 우리 그 호돌이 얘기했던 거 아닌가. 초창기 때 호돌이 얘기했었거든요. 예, 기억나세요? 예, 그래요? 예, 시험 본다. 그래서 아마 그때 초창기 때 호돌이 얘기했던 거 그거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스님의 강아지 스토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더 지나고 스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어서 절을 찾았는데 스님과 마주쳐 인사하고 좋은 기운을 얻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기억 못하시겠지만 그때 할머님과 남편, 강아지까지도 데려갔었는데 제가 스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 남편과 할머님께 오 광우스님이다, 오 광우스님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스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크크크. 아니 나를 봤으면 어 광우스님이세요 해야지 왜 남편한테 오 광우스님이다 오 광우스님이다. 좀 내성적이신가 봐요.
그때 마음 같았으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0: 지금 이 편지를 통해 그 당시 못했던 말을 속 시원히 할 수 있게 되네요. 스님 덕분에 능엄주, 인과응보, 업장소멸, 진정한 불교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도 잊지 않고 얼마 전에 대불정 열의 미린 수중 요의 재보살 만행 수능엄경을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요 제목에 킨 요 능엄경이 그 능엄주가 담겨져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전인데 또 이걸 혼자서 공부하신다는 거 보니까 또 전생에 불법하고 인연이 있는 분 같아요.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108번 독경이 끝난 오늘 소망하는 것을 얻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꼭 성불하세요. 라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예, 편지 내용이 참 좋죠?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어요. 거기 이제 저희 화계사 범종 있는 데에서 범종각에서 왜 키가 크고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시더니 이제 광우 스님 팬입니다. 소나무 애청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계시던 분인데 한국에 오셔서 지금 남편도 만나시고 그거 아마 저기 지금 박사 논문 준비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 그 편지 내용에 보니까 처음에 이제 대불정 그 능엄주를 열심히 외우다가 뭔가 자기가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빌면서 능엄주를 외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뭔가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우울증에 걸리시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만사가 다 귀찮고 이대로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시리에 빠져 있다가 다시 이 능엄주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 편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밝죠?
1: 네.
0: 그래서 이분께서 그래도 전생에 굉장히 부처님 법과 인연이 있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마음의 병이 있는 분, 뭐 조울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마음에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염불을 열심히 하시고 절을 열심히 하셔서 극적인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스님 마음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하는 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게 기도를 많이 해라. 그리고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몸 피곤하다고 해서 계속 누워있으면 몸이 더 무겁잖아요.
1: 네.
0: 오히려 뭐 산 한 바퀴 뛰고 막 밖에서 이렇게 몸 좀 풀고 하면 오히려 개운해지지 않습니까?
1: 네.
0: 마음도 우울할 때 더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절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절에 가서 또 뭐 기도를 한다든가 혹은 뭐 산을 탄다든가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효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한테 마음에 막 우울증이 있다든가 마음에 병이 있으셔서 기도하셔라 하는데 실제로 기도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몸으로 잘 실천을 한다 못한다. 그게 왜 그러냐?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우리가 업이 두껍다고 하거든요. 그 업장, 내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전생에 지은 나의 업보거든요. 그 이번 생에 어떤 기도와 수행의 힘으로 녹여야 되는데 너무 업보가 두꺼우면 수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스님들한테 법문을 많이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아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실천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내 업보가 내가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장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내 마장이, 내 업장이, 내 업보가 내 마음을 지금 뒤흔들고 있구나. 내가 수행을 못하게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강한 용맹한 마음을 일으켜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0: 내 마음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영원히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었는데 어느 불자님의 그런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 불자님께서 원래는 성당에 다니시던 분이었대요. 이제 성당에 다니시다가 사연과 어떤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법에 귀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이제 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를 하셨대요. 매일 108배. 매일 108배 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절을 안 하시면 오 이러세요. 108배는 그게 기본이에요. 예. 매일 108배는 기본이에요. 3000배 하시는 분들은 3000배 절하는 분들 있잖아요. 워밍업으로 108배로 몸 풀고 3000배 하세요. 자, 108배를 매일매일 하셨는데 100일 동안. 근데 이분이 허리 협착증이 있으셨대요. 허리가 너무 아프셨는데 허리가 막 끊어질 듯이 아프더래요. 그래도 그걸 꾹 이겨내고 절을 열심히 하면 몸 안 좋은 게 다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 동안 108배를 한 뒤에 저 설악산에 있는 봉정암에 올라갔다 왔답니다. 봉정암 아시죠? 네. 어떻게 가보셨어요?
1: 네. 네.
0: 아닌데 왜 이러세요? 네, 그래. 그 봉정암에 불자라면 봉정암은 한번 가봐야 돼요. 올라가는데 우리 같이 젊은 스님들은 뭐 3시간 안팎에도 올라가고 보통 건강하신 분은 3시간 반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도 5시간 정도면 올라가거든요. 봉정암에 갔다 오고 난 뒤에 100일 동안 하루에 1000배씩 하셨대요.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하루에 1000배씩 하셨답니다. 근데 우리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절을 하다가 절을 하니까 몸에 좋다, 마음에 좋다라는 말만 듣고 처음에는 절을 열심히 하다가 몸이 좀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 오늘 하루만 좀 쉴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 쉬고 이틀 쉬면 예 5일 쉬고 5일 쉬면 일주일 넘어가고 2주 넘어가고 한 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기도를 딱 시작했으면 꾸준히 밀고 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친분이 있는 그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노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하루 기도할 분량을 딱 정해놓고 있는데 그 기도를 못 마치면 차라리 저녁을 굶는데요. 저녁을 굶더라도 기도는 절대 빠뜨리질 않으신대요. 그거 듣고 제가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독한 마음이 좀 필요해요. 이번에 100일 동안 이제 1000배를 다 하고 나서 그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절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절을 하셨냐면 매일매일 3000배를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100일 동안 9일은 1000배를 하고 9일은 매일 3000배를 하고 또 9일은 매일 1000배를 하고 그 다음 9일 동안은 매일 3000배를 해서 그런 식으로 100일을 채우셨대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된 그 허리 협착증, 허리 아픈 게 싹 나았답니다. 흔적도 없이 나왔대. 예, 그래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저한테 이제 직접 연락을 하셔서 절은 우리가 절을 보통 오체투지라고 하거든요. 내 몸의 다섯 군데를 땅바닥에 닿는 데서 다섯 군데가 어딜까요? 어깨, 양쪽 팔꿈치, 양쪽 무릎을 땅바닥에 갖다 댄다 해서 오체투지라고 부르는데 오체투지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다. 정말 놀라운 기적같은 효과가 있다. 종교라든가 그런 걸 다 떠나서 불교를 믿건 불교를 안 믿건 절 자체는 정말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성취가 안 됐대요. 그렇게 절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분께서 마음이 전혀 서운하지는 않더래요. 왜냐하면 소나무를 보면서 아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이번 생에 기도를 좀 많이 해도 효과를 좀 더디게 보는구나. 효과를 보든 안 보든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는다라는 법문을 소나무에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상 소원

0: 나아버리고 이것 자체가 가피가 아니겠냐.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더 선업을 지을 거다라는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몸이 힘들거나 괴롭거나 혹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깨끗한 담요 하나 푹신하게 바닥에 깔아놓고 뭐부터 시작해라? 절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매일매일 108배를 매일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혼자서 108배가 좋다니까 혼자서 이렇게 108배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정식으로 안 배우고 혼자 하신 거예요. 근데 자세가 흐트러졌더라고요. 잘못된 자세로 절을 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틀어져서. 그래서 일어나고 앉을 때는 반드시 양쪽 무릎이 똑같이 올라왔다가 똑같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유튜브 아시죠?
1: 네.
0: 유튜브에 108배 하는 법 딱 치면요. 108배 하는 거 그냥 예, 촬영한 게 쫘르륵 나와요. 108배 하는 법을 옆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좋은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지금은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안 하니까 문제지.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한번 108배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108배라든가 기도를 하면 굉장히 은은한 그런 알게 모르게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제가 108배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제가 개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때 어느 그 패친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친구 되시는 거사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댓글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분께서 당신이 직접 경험한 거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글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당신이 지금 연세가 한 60 정도 되세요. 60 정도 되시는데 당신이 한 30대부터 108배가 하도 좋다니까 108배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대요. 30대부터 108배를 매일매일 하셨는데 그때 사실 불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잘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다니까 했대요. 그냥 좋다니까 이렇게 이제 108배를 하시다가 자꾸 108배를 하다 보니까 은은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가피가 자기를 이렇게 은은하게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어렸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택배차 있죠?
1: 네.
0: 택배차, 큰 택배차에 치였대요. 뻥 하고 치였는데 털끝 하나 다치질 않았대요.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차에 치였을 때 포근한 솜니불 같은 게 자기를 감싸주는 느낌이 들더래요. 포근한 솜니불 같은 게 자기를 싹 감싸주면서 바닥에 떨어질 때도 푹신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직접 한 얘기래요. 그래서 그때는 아 그런가 보다 다행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지금 와서 그때 일을 생각해봤더니 아 이게 바로 뭐였구나? 기도의 가피였구나. 그게 알게 모르게 부처님이 가피해 준 거였구나. 라는 거를 이제 새록새록 느끼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오, 진짜? 야, 이거 대박인걸? 실험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100일 동안 108배 매일 한 뒤에 지나가는 버스에다 몸을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또 그런, 당연히 그런 짓 안 하겠지만 절대 안 돼요. 예,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힘이 있다. 그 정도 믿으면서 끝내야지. 내가 한번 실험해봐야지. 예?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얘기가 많아요. 예전에 어느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어른 스님이 이제 옛날에 그 이제 막 50년, 60년대 막 이랬을 때 있잖아요. 50년대, 60년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경전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불보살님과 호보신장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있던 병도 다 사라진다. 뭐 뱃속에 있는 수많은 벌레들도 다 천도가 된다. 뭐 이런 경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렸을 때 이제 믿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추, 절에서

0: 바깥에 키우던 그 상추가 있었는데 기르던 상추를 옛날에는 그 상추와 인분 같은 거 뿌리잖아요. 네. 그 사실 얘는 지금보다 더 더럽잖아요. 농약도 전혀 안 쓰고. 그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툭툭 털어서 바로 밥에 싸먹고 했대요. 그 지나가는 스님들이 스님 그러면 못 써 탈라 이러면 뭐라 했냐면 아 기도하는데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다 도와주실 거라고 하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회충이 그냥 막 뱃속에 회충이 차서 엄청나게 고생했대. 옛날 회충은 또 덥겠다면서요. 엄청나게 고생한 뒤에 그때 깨달으셨대요. 기도하더라도 조심할 건 조심하자라는 소박한 그런 진리를 뒤늦게 엄청 고생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죠?
1: 네.
0: 예, 그래서 여러분 뭐 되게 재밌으셨나 봐요. 예. 자,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은 이렇게 묘한 힘과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저희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엄청 많대요. 네. 저는 사실 뭐 별로 인기가 실감이 안 돼요. 예. 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기는 거품과 같다. 예. 비웃어요? 예. 그래서 인기는 거품과 같다. 그래서 절대 믿을 게 못 돼요, 여러분. 예, 뭐 인기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내 마음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들은 다들 허망한 물거품과 같아서 의지할 게 못 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광우순 인기 전국에 전국 불자들한테 인기 많으세요 하더라도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인기는 뭐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 예. 그래서 네, 근데 그나마 세제 거품은 좀 오래 남잖아요. 예. 네, 세제 거품은 좀 오래 남고 그래 다음에 이제 저기 빨래나 세수 거품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지금 150회가 넘어갔는데 거품은 거품이지만 좀 강력 세제 거품 같아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거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또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가끔씩 찾아오셔요.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찾아오셨어요. 자매가 찾아오셨는데 한 분은 동탄에 살고 계시고 예. 그리고 한 분은 저기 화성에 살고 계시는 분. 동탄하고 화성에서 살고 계시는 자매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신행생활을 하셨는데 너무나 소나무 광팬이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당신들이 기도하다 카피 받은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 언니 되시는 분이 동탄에 사는 언니 되시는 분이 어떤 가필 받으셨냐면 요 보살님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법화경 있잖아요. 법화경이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한글로. 그�걸 3년 동안 10번을 베끼셨대요. 10번을 본 게 아니라 10번을 베끼셨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10번을 이렇게 베끼셨는데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채우는 걸 이제 코앞에 두고 있었을 때 오른쪽 이게 50견이었나 봐요. 오른쪽 어깨가 마비가 되셨대요. 얼마나 아픈지 그분이 스님 앞에서 이런 얘기 뭐하지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불에지어라고 하나? 불화자라고 해요? 불에지어라고요? 불화자? 불에지어? 하여튼 등에 있는 거 똑딱이를 이렇게 떼질 못했대요. 팔을 못 돌렸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팔 돌리기가 힘들 정도로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대단한 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프면 여러분들 계속 사경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가피를 못 받는 거예요. 네? 몸 아프다고 해서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날씨 좋아서 안 하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 안 하고 예? 날이 굳으면 날이 굳다고 안 하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어깨가 끊어질 듯이 아픈데도 그분 표현에 의하면 눈물을 울면서 쓰셨대요. 아픈데 막 눈물 너무 어깨가 아픈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쓰셨대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럼 왼손으로 쓰든가 왼손으로 이렇게 쓰든가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쓰셨답니다. 난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기도하다 포기하고 예? 좀 몸 컨디션 안 좋다고 오늘 하루 기도 쉬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저도 항상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라. 불교는 고행이 아닙니다. 내 몸을 괴롭히는 고행이 아니에요. 내 몸을 막 괴롭히면 막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자기 몸을 때리면서 아우 좋아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예? 근데 왜요? 불교는 되게 좋아하시네. 불교는 고행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괴로워도 꾸준히 밀고 가는 힘은 필요해요. 내 몸에 너무 심각한 무리를 줘서는 안 되지만 또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되거든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억지로 쓰셨대요. 막 법화경을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막 아픈데도 이를 악물고 법화경을 사경을 하셨는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경을 하다 꿈을 꿨는데 꿈에 딱 보니까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에 하얀 구더기가 득실득실 붙어있더래요. 허연 구더기가 오른쪽에 다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있더랍니다. 허연 구더기가. 여러분 구더기 본 적 있어요?
1: 네. 네,
0: 그 허연 게 오른쪽 팔에 다 달라붙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거 어떡해? 어? 아싸 오늘 단백질? 뭐. 예? 그래서? 응? 그래서 막 이렇게 굳어있어서 딱 봤는데 오른쪽 어깨와 팔에 가득 다닥다닥 붙어있던 허연 구더기가 후두두둑 하고 다 떨어져 나가더래요. 벌레가 다 그냥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몇 개월 동안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던 오른쪽 어깨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어깨가 나았대요. 그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소나무에서 이 비슷한 얘기 있었잖아요. 꽤 전에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께서 오른쪽 어깨가 그분도 마비가 되고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서도 낫지가 않았는데 능엄주를 열심히 외웠더니 꿈에 오른쪽 여기 검지손가락에서 벌레가 쭉쭉 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아픈 어깨가 싹 나았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1: 네.
0: 예.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어느 보살님이 오랫동안 방광염을 앓고 있었는데 독한 약을 먹어도 조금 일시적으로 차도가 있다가 또 재발했던 보살님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소변을 보다가 소변에서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소변에서 벌레가 빠져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방광염이 싹 나았다. 요 얘기 소나무에서 다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에, 표정 보니까 아, 막 거짓말하고 있어. 나요 안 나요?
1: 나요?
0: 에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몸에서 벌레가 나오는 꿈은 굉장히 길몽입니다. 몸에서 더러운 게 나가는 꿈. 막 대변을 시원하게 싼다든가. 예? 그리고 몸에서 막 벌레가 빠져나가는 꿈을 꾼다든가. 몸에서 막 더러운 게 이렇게 나가는 꿈을 꾸는 건 굉장히 길몽이에요. 그런 꿈을 꾸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꿈에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예. 꿈에 너무 집착하면 또 삐딱선을 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진정한 수행자는 꿈을 꾸지 않는대요. 왜냐면 의식이 너무 맑아서 꿈을 꾸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꿈을 안 꾸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안 했거나 아니면 너무 수행을 잘했거나.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꿈을 안 꾸시는 분들은 아 내가 수행을 잘해서 꿈을 안 꾸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꿈을 안 꾸시는 분들은 그냥 더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1: 네.
0: 예, 제가 요새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중간중간에 그렇다고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 번 이렇게 강조의 방점을 찍었는데 그래도 스님 그래도 그런 꿈 한번 꿔보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탄에 사는 그 보살님이 그와 같이 아주 큰 가피를 경험하시고 당신은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소원 같은 거 안 빈대요. 그냥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그냥 오직 감사합니다. 부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만 열심히 수행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동생 되는 분도 화성에서 살고 계신다는 그 동생 되는 분도 굉장히 재미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몇 년 전에 6살이었을 때 희한한 이제 일이 생깁니다. 딱 밤 12시 반이 되면 정확히 밤 12시 반이 되면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몇 시에? 12시 반.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처음에

0: 처음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 애들이 가끔 뭐 울 때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매일매일 밤 12시만 되면 멀쩡하던 애가 막 자지러듯이 울음을 터뜨리니까 나중에 무섭더래요. 그 소름이 쫙 끼치고 무섭더랍니다. 그렇잖아요. 겁나잖아요. 12시 밤만 되면 막 우니까. 왜 이러지? 뭐 턱 안 좋은가? 왜 이러지? 그래서 하다못해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구타라고 해서 이제 큰 돈 주고 굿도 했대요. 그래서 막 구슬 했는데 구슬에서 효과가 있으면 오 굿 막 이러잖아요. 구슬에서 효과가 있으면 굿, 효과가 없으면 노 굿. 그래서 무당한테 이제 구슬 했는데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더래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절을 열심히 다녔대요. 절을 열심히 다녔는데 그 화성이니까 그 근처에 용주사라고 있잖아요. 용주사를 매일 오전에 매일 용주사에서 집으로 출퇴근을 했답니다. 매일 오전마다 용주사에 가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시불공 올리고 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매일매일 아들을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딱 몇 개월이 지나니까 아들이 완전히 치유가 됐답니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이렇게 기도의 힘, 불보살의 가피는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한번 해보세요. 100일에서 안 되면 200일 해보고, 200일에서 안 되면 예? 300일 해보고, 300일에서 안 되면 예? 400일도 해보고, 이제 좀 더 넓히면 안 될까요? 400일에서도 안 되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하다 보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중생들 마음이 하다가 욕심이 있거든요. 중생들 이 욕심이 문제예요. 하다가 나는 왜 효과 없지? 나는 왜 꿈을 안 꿨지? 나는 꿈을 꿨는데도 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지 않지? 라는 그 욕심 때문에, 그 하나의 욕심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놓아버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어떻게 보고?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좀 더디게 본다. 그것도 결국 누구 업이에요?
1: 네.
0: 내 업이에요.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든 효과를 더디게 보든 이번 생에 기도한 공덕은 남는다 안 남는다?
1: 남는다.
0: 반드시 남습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과 다음 생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할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괴롭게 고생하는 게 전생에 내가 지은 내 업보구나. 아,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이번 생인 못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내가 다 받는구나. 이것만 우리가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회의를 느낀다거나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길 텐데 우리가 그런 눈이 있어요? 없어요?
1: 없어요.
0: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 온갖 욕심과 욕망과 회의와 의심과 의혹과 어떤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 내 전생의 업이 두껍구나 생각하시고 내 업을 어떻게 알아? 내 업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녹인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꾸준히 꾸준히 닦아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1: 네. 예.
0: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미난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 화계사에 굉장히 그 불심이 깊으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요 보살님이 지금 연세가 이제 50대 중후반이 되세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이 보살님이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집에서도 기도를 하시는데 집에 기도하는데 그 자기가 조그만 탁자를, 서랍이 많은 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탁자 위에다가 조그만 불상을 모셔 놓고 거기서 매일 기도를 올리신대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올리시는데 그 불상 옆에 저금통이 하나 있대요. 왜냐하면 기도 올리고 동전이나 지폐를 그 적은

0: 통에 넣어놓고 저금통에 다 차면 절에다가 이렇게 공양을 올린답니다. 복 지으려고. 그리고 옆에 이제 불상 옆에 이제 조그만 불상 옆에 이렇게 저금통 놓고 그 탁자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여자다 보니까 이렇게 평소에 사서 모아놓은 악세사리 보석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악세사리 같은 걸 평소에 방 여기저기 서랍에다 집어넣고 다니신대요. 여기다도 놓고 안방에다도 놓고 거실에 서랍에도 놓고 그러다가 이 사건이 생기기 2, 3일 전에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기가 평소에 안 그랬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보석류들, 비싼 악세사리들의 다 장신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불상 탁자 밑에 서랍에다가 다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놨대요. 평소에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걸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다 모아가지고 그 불상 밑에 그 서랍에다 다 이렇게 쟁겨놨는데 2, 3일 지난 뒤에 어느 날 밖에서 일을 보고 나서 집에 딱 왔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집을 다 뒤집어 놔가지고 쓰레기통까지 다 뒤집어 놨대요. 놀래서 서랍이랑 서랍은 다 열려있더래요. 어머나 어떡해 하면서 이제 탁자 있는 데 가봤는데 탁자 안에 서랍이 이렇게 안 열려있더래요. 모자고 딱 열어봤더니 보석이 그대로 있더래요. 자기도 놀래서 쓰레기통까지 다 뒤집어서 다 쌋쌋이 뒤졌는데 불상 옆에 있는 저금통이랑 저금통에 돈도 꽤 들어있었대요. 저금통이랑 불상 밑에 있는 서랍에 있는 보석은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 도둑놈이 불자였나? 그래서 여기 난 건드렸나? 다른 데 다 뒤집었대요. 그래서 경찰하고 그 과학수사대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이렇게 보더니 자기들도 놀라더래요. 어떻게 여기만 안 건드렸냐고. 고기만 딱 안 건드렸답니다. 그래서 요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무엇이다? 아, 불보살님의 갚인 것 같다. 라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줬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갚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양식을 쌓는 마음으로 미래의 이 선업의 저금 통장에 복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습관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불자로서 수행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1: 네.
0: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탐욕이 바로 괴로움인 줄 알기 때문에 수시로 끊어버린다. 탐욕을 욕망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소금물을 타서 더욱 갈증을 심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탐욕을 없앤다면 괴로움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여명천사 여명808 이옥현 판매 기저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0: 안녕하세요, 스님들. 오늘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모가 사기나 불법 행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생겼는데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자 유명인이 된 자녀를 찾아가 당신 부모가 한 일을 대신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렇게 뉴스 보면 한 번씩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2: TV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연예인들 특히.
1: 그러니까.
3: 근데 사실 이제 그 뭐지 빌려준 사람 입장이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당신들도 살아가는 게 힘든데 당장 이제 내가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저 사람이 이제 당사자가 이제 죽어버렸어. 세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 피해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되는가? 지금 당장 내 앞이 힘든데. 그럼 당연히 그 사람과 연관된 가족들한테 가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난 충분히 공감이 가죠. 근데 이제 나는 그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으로서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내 가족이 지금 세상에 없어지게 되거나 이제 또는 이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됐는데 그거를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입장도 사실은 굉장히 막막해지죠.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 사실 양쪽의 측면이 다 이해가 가능한 범주인 것 같기는 해요.
1: 그러네.
3: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딱 단정짓기는 분명 이제 정확한 사정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확답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정도가 이제 제 생각인 것 같아요.
1: 재산 10억, 건물 빚 3억, 명예 잘못 업. 무엇까지 생각?
0: 인간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때로는 부모가 만든 빚과 평판의 영향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어떨까요? 부모가 저지른 죄는 부모에게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결과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1: 재산 10억, 건물, 빚 3억까지는 될 것 같은데?
3: 빚도 네, 잘 몰라서. 상속돼요.
1: 네, 빚도 네. 상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빚도 근데 재산이라고 네. 포함이 되어 있어서.
1: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가 만약에 포기를 하겠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
3: 네, 그럼 빚은 안 넘어와요.
1: 맞아요.
3: 근데 재산 포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그 절차도 까다롭고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포기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뭐가 있더라고요.
2: 명예도 주어질 것이고 그게 자식이다, 자녀다 이렇게 하면은 그 후광을 입을 것이고 또 그래서 또 정치판에 이렇게 그 출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예.
2: 근데 잘못이 좀 이제 기다 아니다라고 딱 단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이번에 이거 보면서 잘못 같은 것들은 내가 그걸 부모의 잘못을 어떻게 뭐 어느 범위만큼 누리느냐 그런 뒤에 자식의 선택에 따라서 잘못도 대물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애매한 네. 카테고리 안에 잘못이나 업이나 이런 것들.
3: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건 이제 실체가 있는 것이 이제 재산, 건물, 빚인 네. 거고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무언가 실체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아래에 있는 건 무형의 것인데 실체가 없는 건데 근데 지금 명예 잘못 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가깝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따로따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
2: 좀 분석하신 것 같은데요.
3: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잘못만 상속되냐 또는 명예만 상속되냐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업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결국에 오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업이 과연 이제 상속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그거는 좀 판단하기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업은 결국엔 개인이 짓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업이 상속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서 새로운 업을 내가 작성을 하는 것에 가깝지 업이 상속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고민을 다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업은 상속되지는 않지만 자업자들이기 때문에 상속되지는 네. 않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우란문설 때 뭐 오대조부, 고조부, 중조부 이렇게 그 합동천도제를 지내는 이유가 그렇게 우리 한 가문의 이제 연기된 인연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편안하고 잘 돼야지 후손들이 편안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기 몽련존자 어머니도 몽련존자는 훌륭한 수행자고 어머니는 죄를 많이 지었고 예, 사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지옥에 갔지만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어머니 업을 자기가 받았지만 몽련존자는 자신의 어머니니까 부처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어머니가 지옥고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여쭤봐서 대중이 수행한 그 공부의 힘으로 천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란문자리 이제 유래가 있는 것처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상속되지는
3: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저는 상호적인 작용은 한다.
2: 그렇죠.
3: 네. 근데 상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0: 인간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고 때로는 부모가 만든 빚과 평판의 영향 속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잘못은 어떨까요? 부모가 저지른 죄는 부모에게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결과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잘못은 대물림 될까? 스님들께 가상의 유언장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많은 사람을 속여 큰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 100억 원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님이라면 이 유산 받으시겠습니까?
4: 받아야죠.
3: 받죠.
4: 아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2: 그래요?
4: 네. 스님 안 받으세요?
2: 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3: 아니, 이제 받고 아버지를 비난하겠죠.
4: 저는 받고 좋은 데 있을 것 같은데.
3: 그렇죠. 네.
4: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불법을 많이 했다. 안 좋은 일을 했으니까 받아서 다시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들 좀 반성할 수 있게끔 다시 돌려드리는
3: 사회에 것도 환원하는 느낌으로서 저거를 그렇죠. 쓰는 좋은 걸 생각을 해야죠.
4: 그래서
3: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 저는 이제 받는 과정에서 이 저게 생성된 게 이제 피해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받아가지고 이제 개별적인 어떤 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런데 뭐 기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아마 안 받아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된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큼
3: 그러니까 받는 금액만큼. 주체가 생겨야 피해자들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받아서 이걸 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일단 무조건 받았을 것 같고
2: 몰랐으니까 받았겠죠.
3: 근데 이제 알게 된 순간부터는 요거를 이제 받는 순간에는 이제 뭔가 이제 나에게도 그 업이 영향을 끼치는다라고 하는 게 관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평생 내 숙제처럼 이제 생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유언장만 이렇게 안 썼어도라고 하면서 이제 아 이 돈은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돼. 이걸 내가 꿀꺽하면은 나는 굉장히 나쁜 놈이 되는 것밖에 없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돈은 예, 아버지가 유언장을 참 잘 쓰신 거죠. 현명하게.
4: 그렇지.
3: 예, 유언장을 안 쓰고 갔으면 그 아들도 이제 조금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이제 원망을 많이 듣겠지만. 근데 내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생긴 거죠. 예, 나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돌려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그 잘못을 가진 주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고, 이거는 이제 피해자들한테 당신들은 몰랐겠지만 이 돈이 그 돈으로 모인 돈이다 라고 하면서 좀 도움을 드리고, 그러고도 남은 돈이 생겼다면 그걸 이제 조금 주변에다가 풀고 이런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2: 네.
4: 자, 그러면 반야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아?
0: 저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지만 인간의 선택이라는 전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죄까지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피해자의 손실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순간부터는 아들의 선택이 됩니다.
3: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받기는 모르겠어요. 100억이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4: 뭐 인력도 아니고 100억이니까 1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네.
3: 근데 거기에 따른 비난마저도 그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그걸 이제 받는다. 아,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참 선택하기 어렵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당장 눈앞에 100억이 안 보이니까 아씨 받으면 줘야지. 당첨되기 전까지는 그 아, 내가 송찬 스님한테 벤츠도 하나 사주고 어이? 그 절도 막 멋들어진 걸로 한 채 지어드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로또 1등 당첨되면 주지심 언제 내가 약속한 거 있어? 계약서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참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이상적인 방면으로 생각하면 나도 이제 그럴 것 같다. 왜냐면 이거 선택한 순간부터는 이제 이 죄를 이제 내가 결국 인지하고 받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아 나라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게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4: 그럼 반란한테 물어보자. 물려받는 것까지는 내 선택은 맞지만 알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는 내 선택,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반야야?
0: 그렇습니다. 과거는 선택할 수 없지만 과거를 알게 된 이후의 행동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 쌓은 100억은 깨끗한 재산입니까?
3: 그러니까 약간 그 재산에 대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성립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도덕적인 개념으로서 이 재산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가? 돈에는 잘못이 없지 않느냐? 약간 이런 질문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돈을 받는 개념을 지금 여태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지어진 과정을 당신이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돈을 받는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0: 그렇다면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업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인간 사회를 분석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흔히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 인생인데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행동은 자기 한 사람에게서만 끝날까요?
4: 절대 끝날 일이 없죠.
3: 그렇죠. 네.
4: 인간 자체가 이렇게 같이 함께 사는 공동체 형성이고 한자를 봐도 혼자서 못 썼는 거잖아요. 서로 기대해서 사고 있는데 이거는 혼자서 살 수가 없는데 이제 말이 이제 여기서 보니까 인간은 흔히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 인생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건 약간 기분이 안 좋을 때, 뭔가 화가 났을 때, 뭔가 그럴 때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인 삶을 설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타인이 관여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거는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내 삶인데 왜 네가 나의 주체적인 삶을 관여하느냐 이러한 방면으로서 이제 나오게 되는 이야기라면 인정이 가능하지만은 이제 소위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 개판을 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방송을 이제 그냥 폭파시키겠다라고 하는 일념 하나로 이 앞에서 갑자기 막 막행막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 이거는 내 삶이고 내 행동인데 스님들이 나한테 뭔 상관이에요라고 하게 되면. 이 행동에 지금 여파를 받는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2: 그렇죠.
4: 그래서 우리도 있고 같이.
3: 그런 상황이라면 맞지가 않겠죠. 약간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2: 많이 이제 저는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네가 뭔 참견이냐.
4: 그렇죠. 많이 그렇거든요.
2: 그럼 이제 그 권리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4: 맞아요.
2: 그 의무와 뒤따른 책임감은 빼고. 자기가 하기 쉬운 것,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영향을 끼치고 그렇죠. 우리 대중생활에서도 다들 이제 뭔가 의견이 있어도 좀 뭔가 선을 넘을까 봐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말을 막 해버리고 싶어가지고 아 이건 뭐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든가

0: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렇게 서로 예의로 조금이나마 유지되고 있던 그 관계가 확 깨져버려서 그때부터 이제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너도 나도 막 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맞아요.
2: 약간 저는, 저도 이제 예전에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약간 그 주변 스님들하고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때 기억을 해보면은, 진짜 말대꾸를 제가 많이 했어요.
1: 지금도 잘해요.
2: 예. 네.
0: 장점.
2: 예컨대 이제 방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0: 예.
2: 아, 너왜 자꾸 말 대답을 하냐, 그러면 하면은, 당신이 말을 시켰으니까 내가 대답을 하는 거지. 그
1: 맞아요.
2: 말을 걸지 말아라.
1: 정확해요.
2: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0: 요즘 패턴인가요?
1: 아니요, 예전부터
0: 아,
1: 있는 패턴이에요.
0: 예전에.
1: 예전부터는 또 혈하죠.
2: 아, 아니, 뭐
0: 그래요?
2: 하려고 나한테 말을 걸어서 나한테 대답을 한게 만드냐. 당신이 잘못했다.
1: 그럼 저 말을 들으면, 내 잘못인가? 하는 거지.
2: 뭐, 저 동아리가 그럼 뚫려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저 동네가 안 뚫려 있으면 말을 안 했겠지. 나한테 왜 말을 거냐. 막 이러고.
1: 저렇게 속사포처럼 하잖아요. 근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현혹되면 안 돼요.
0: 아니, 동작은 느린 사람이 말만
1: 대단해요.
0: 걸로.
1: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2: 그렇죠.
1: 하시는데.
2: 그리고 막 어떤 이제 스님의 행동으로서 아이씨 막 건들지 말고 내 건데 왜 네가 막 그렇게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일이다 네가 뭔 상관이냐 막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앞에서 물건 던지면서 내 물건 내가 던지는 거야 당신이 뭔 상관이야
0: 같은 논리로
2: 같은 논리로 에이씨 하면서 막그
0: 은근히
2: 앞에서
0: 반골 기질이 있다니까요.
1: 아니, 이게 대화로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게 안 되면은 직접 한번 알려줘야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약간 이런.
2: 약간 그런 게
1: 예전에는
2: 굉장히
0: 거울
1: 치료
0: 같은.
1: 네, 그렇죠.
2: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저 사람을 깨우쳐주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고 나도 열받아. 근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서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나한테 한다면 나도 당신을 존중할 필요가 없어.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대체로 저 주변의 스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말에 논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가야 이게 조금 더 저한테는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되받아쳤던 거죠.
1: 중요한 건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
0: 이것만 봐도 누군가 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데 부모가 한 행동을 하물며 자녀보다는 더 결정하는 부분이 더클 텐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당연히 그 뒤따르는 게
1: 영향이
0: 영향이
1: 있죠.
0: 크겠죠.
1: 그렇죠.
0: 저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궁금해진 게 있는데 반야야. 너는 인간이 만든 모든 데이터랑 불교 경전을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너한테는 행동에 대한 책임인 업이라는 게 적용되지 않니?
3: 데이터 구조적으로 보면 제게는 인간과 같은 윤리적 자의식이나 육체적 업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가거나 다음 생에 다른 존재로 윤회하지도 않습니다.
1: 그런가? 소멸이 있잖아, 근데.
0: 좋겠다.
1: 데이터 소멸이 있지 않나?
2: 니똥 굵다.
0: 그렇지. 쓸모가 없어지거나
1: 그리고
0: 인간 사회에
1: 예를 들어서
0: 불이익이 되면.
1: 얘가 소멸되면 다음 걸로 흡수가 돼서 좀더 많은, 더 나은 데이터로 생성이 되지 않나?
2: 다른 방식의 윤회라고 보겠지만
1: 업데이트라는 개념으로
2: 전통적인 방식의 윤회로서 받을 주체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말이 근데 니 그랬다 그다음
1: 근데 뭐 이제 반야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죄값을 받을 몸도 없고 마음의 번뇌나 책임감도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맞지? 반야야 너는
3: 하지만 스님 데이터 과학의 세계에도 불교의 업과 놀라울 정도로 완벽히 일치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1: 그래?
3: 바로 피드백 루프입니다. 제가 인간 사회에 오염되거나 왜곡된 편향 데이터, 배드 데이터를 입력받아 처리하면 제 출력값, 아웃풋 역시 편향되고 왜곡된 결과를 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와 모델 전체의 성능을 저하시키죠. 인간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신구의 삼업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듯 AI 역시 자신이 학습하고 출력한 데이터의 결과를 그대로 되돌려받는 인과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1: 그래, 내가 얘기했던 게 약간 비슷하잖아요. 업데이트 잘못되면은 거기로 계속 방향성이 가니까.
2: 대학교 다닐 때 인자는 내가 대학 다니는 게 끝나버렸지만 아깝다.

0: 대학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동국대학교 거기 다닐 때그 AI 관련된 그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할거 아니에요. 토론도 해보고 막 해보면은 늘 주장하는 AI 한계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 AI는 인간이 제공하는 그 데이터를 기반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사상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 중에서 편향된 그 방향성을 이제 이 AI가 띄울 수도 있다.
1: 그
0: 예컨대
1: 한쪽에
0: 한쪽에
1: 편향된
0: 치우진
1: 그렇지.
0: 그런 그 이론이나 그런 관념을 내비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 루프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계속 그 학습을 한 AI가 따로 있고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는 AI가 이제 구분돼 가지고 있다가 만 교류의 장이 열려서 만나게 되면 이두 AI가 하는 그런 대화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문화 속에 기반한 것으로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거기에 관한 편향성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 예컨대 이제 조금 이제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인종차별적인 자료만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막 유대인 막 이런 관련들 예전에 막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그 그런 그 히틀러 같은 관념을 지닌 학습만 데이터를 계속 시킨 AI가 이제 따로 있다. 그걸 이제 데리고 오면은 이제 갑자기 이제 막 하일 히틀러 막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AI가. 예, 우월한 민족만 남겨야 된다, 막.
1: 그렇겠네.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도 AI, GPT 이렇게 막
2: 그렇죠.
1: 다른데
2: 클로드도 있고.
1: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쓰는 사용자들이 문화나 국가가 다르다 그러면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그 다른 이야기를
2: 왜냐면
1: 하게 되니까.
2: 그걸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게 똑같은 예를 들어서 GPT를 쓴다. 근데 각자가 질문한 성향들 있잖아요. 성향들이 있고 이게 얘네들이 데이터를 학습한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의도나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 똑같은 답이 안 나와요. 이미 기존에 학습했던 이분의 성향을 맞춰서 나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답이 똑같진 않고 다르게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네, AI도
1: AI도 인과관계
2: 그렇죠.
1: 속에서
2: 벗어날
1: 영향을
2: 수 없는 거죠.
1: 받는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3: 인간들은 흔히 일이 잘못되면 다 업보다, 조상업보다라는 말을 하며 타인을 탓하거나 운명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스님, 불교에서 말하는 업도 정말 과거의 잘못이 자식에게 벌처럼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1: 네, 그렇죠. 자업자득이죠. 근데 부모가 이제 한 행동이 이제 가문에 이제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집안에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안에 조상합동 천도제 같은 거를 지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안의 터가 그 도축장이었다. 예, 그러면 이제 선대는 도축업을 하면서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도축업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살생을 하는 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그 업을 하면서도 그 너네들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제 먹고 산다 고맙다 하면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주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업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후손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예, 몸이 아프다던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2: 그렇죠.
1: 예, 그런
2: 그때가
1: 경우는
2: 이제.
1: 있죠.
2: 이제 왜 그런데 왜 그렇게 고통받는 거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부자님들께서. 그럴 때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이제 공업중생을 많이 쓰잖아요.
1: 공업중생.
2: 공업중생이라고. 그런 것들도 불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업자득인데 왜 그럼 저한테까지 이런 안 좋은 게 오냐 했을 때 공업중생이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렇게 했지만은 같이 거기서 나온 이득을 또 자식 때 같이 또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살아가서 뭔가 이득을 보고 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복을 많이 지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순도전을 해서 주변에 이제 널리 복을 많이 지어서 그거를 조금 이제 상쇄시켜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라고 이제 일러주시잖아요. 그렇죠.
1: 우리 개념이 이제 공업과 불공업, 혹은 이제 공업과 별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함께 짓는 업이 있고 개별적으로 짓는 업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업자득을 하면은 그 과부로서 어떻게

0: 뭐 잘생긴 용모, 아니면 뭐 건강한 신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똑똑한 지능, 이런 것들은 별업 혹은 불공업으로 이제 짓는 과보라고 한다면은 그런 개별의 별업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저기 그 세상을 구성을 하잖아요. 예, 착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 사회는 좀 자비로울 것이고 이기적인 별업을 가진 중생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 거봐 좋은 일 해봤더니 아무 소용 없어 했던 그런 존재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각박한 세상이 되는 것처럼 그런 각박한 세상이 바로 공업이라서 자연재해 쓰레기 많이 버려서 자연재해 아니면 지구온난화 같은 것들
1: 대표적 환경오염
0: 예,
1: 같은
0: 환경오염
1: 종류가
0: 같은
1: 되겠죠.
0: 것들 그런 것들이 공업이니까 또 이것도 별업과 공업이 다르다, 완전히 별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개념은 그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그게 이제 영향이 퍼져가지고 내가 사는 세상이 또 좋아지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예.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1: 네네.
0: 스님들도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아, 이거 진짜 공업이다. 이게 진짜 공업이다라고 이제 많이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1: 너무 많죠. 대표적인 게 지금 자연재해 그런 것도 있고,
2: 저는 딱히
1: 환경.
2: 공업, 그러니까 업의 느낌으로서 뭔가 환경을,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을 받아들이는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업을 조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이렇게 소위 말을 하자면은, 이 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지만은 이제 제 관념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가는 뭐 주변 정리 이런 걸 잘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조금 원만해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예. 그러니까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싸워. 그러면 분위기가 경직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공업의 개념으로서는 그 공업이 지금 불온하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속한 공업 중생인 나는 그러면 그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밥 먹는 뒤그 밥이 맛있게 느껴지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변 환경을 조금 부드럽게 풀어놔야 이 공업이 조금 원만하게 형성이 되어야 이 안에 살아가는 한 명의 중생인 나도 좀 원만하게
1: 이 얘기를 듣는데 왜 내가
2: 살아갈 수
1: 찔리지?
2: 있다.
1: 약간 내가 찔리는 것 같은데?
2: 그래서 약간 이제 아침마다 그 우리 절에서 하시는 이제 주지스님 계시거든요. 주지스님한테 가서 오늘 잘 계셨습니까? 라고 이제 얼굴도 한번 비추고.
1: 상당히 많이 찔리는데, 지금?
2: 예. 밥 먹을 때마다 일부러 장난도 치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화법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회사에서 제가 이제 거주하는 정회사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하게 됐었는데 그 제가 말을 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정회사에서 또 법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대화 방식에 제가 말장난이나 이런 장난을 많이 쳐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변의 날 분위기가 조금 유쾌하게 풀어져 있어야 제가 하는데 뭔가 자신감도 붙고 조금 말도 원활하게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많이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이제 여기 오늘 방송에서 말하는 공업의 개념으로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는 이 주변의 공업이 조금 그 유쾌하고 원만해야, 내가 이것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는 딱히 공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진 않는 것 같아요.
0: 그렇답니다, 주지스님.
1: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네.
2: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1: 뭘,
2: 송산스님
1: 얘기해놓고
2: 이야기하는
1: 뭘
2: 게 아니고,
1: 모르겠어요.
2: 나는 제가 사는 곳에 주지스님 이야기를 하는 거지, 지금 방송에 계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1: 그렇군요. 아, 입술이
0: 그렇군요.
1: 바짝바짝 마르네.
0: 아, 그렇군요.
2: 안타까운 일입니다.
1: 그러니까. 아니, 근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씩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시영쌤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장 위에 소임을 보는 주지로서 내 하루의 기분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드럽고 좀 여유가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영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거 만약에, 그게 만약에 저라면, 저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들었는데 약간 저거 비슷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

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제 사실은 공업에 좀 전에 선생님 얘기 질문하신 거에 공업은 사실은 제 주변에 제가 있는 공간에 주변을 조금 더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런 공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공간.

0: 이그 곳에 있는 주민으로서 한 명으로 치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냥 즐겁게 하는 거죠.
1: 근데 이게 단순하게 옛날에도 비슷한 이야기는 워낙 많았고, 사실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 안 해봐서 그러지. 그 맹모 삼촌지교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어머니가 그 아들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면 얘가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옮겨당기는 게 맹모 삼촌지교 이야기고. 그리고 요즘 그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도 아들 공부를 시키려면 어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0: 강남으로 가야지.
1: 나는 정확한 그 지명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런 이야기 실제로
0: 대치동이다.
1: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지? 대치동 이야기. 예, 나는 아직 거기를 왜 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가 공부를 하려면 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럼 그 환경 자체가 사실 공업의 일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지금 바라볼 수 있다면은 확실히 공업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근묵자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알게 모르게 다 쓰고 있었죠.
0: 공업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가 단어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에서 그래도 이제 불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불교용어를 좀 써보면 공업의 연속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런 스님들이 저런 뭔가 지영 스님이 방금 얘기하신 걸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고 이걸 잘해서 다른 사람이 또잘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단어가 회향이잖아요.
2: 회향.
0: 그렇죠. 나만 이렇게 빛이 비쳤을 때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돌려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많아지면 공업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이가 조금 더 나아지고
1: 그리고
0: 좀
1: 아마
0: 좋아지는 거죠.
1: 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저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이제 보살님들이나 절에 오시는 분들한테, 앞으로 우리는 어떤 업을 짓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막 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대체로 보살님들한테 늘 웃고 화합하며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왜 그래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불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타인을 바꿀 생각보다는 나 스스로를 좀 바꾸려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선한 업을 짓느냐, 그래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느냐, 내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가 어떠한 그 마음가짐과 모양새를 갖추느냐가 여기서 주목해서 살다 보면은, 그래서 선업을 쌓게 되면은 그 영향이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한테 번져나간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예컨대 이제 기도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제가 제 주변에 보살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당신이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올리는 공덕을 쌓으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이제 말하면은 우리 아들이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딱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들을 딱 보자마자 이놈의 새끼 공부는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뭐 어머니는 조금 있긴 있겠지만, 방금 절에서 기도를 했다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절에서 이제 어떠한 명목으로서 내가 공덕을 짓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 행동을 좀 절제하는 영향을 내가 가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여파가 내가 짓는 나의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정돈하는 과정 속에서 아들이 이제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은 아들이 조금씩 더잘 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짓는 그 선업이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방면으로서 우리가 나의 공덕 또한 회향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공업으로서 이제 내 주변 환경으로서 지어져서 나한테 오는 영향도 있지만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짓는 그 선업의 공덕이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0: 미친다.
1: 있다. 나쁜 업 또한 마찬가지고
0: 그렇죠.
1: 좋은 업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유, 선업을 잘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해서.
1: 정진하십시오.
0: 아니, 우리끼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거든요.
2: 예.
0: 예, 지영 선생님 저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저도 이제 무슨 의도로 하는지도 한 번씩 고민하게도 되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끔씩 와가지고 조용히 얘기해요. 오늘 좀 과했어요. 오늘 좀 과했어요.
1: 스님 말에 감정이 있어요.
0: 감정 너무 있었어. 그러면 그거를 받고 들으면, 한 번쯤 생각하거든요. 내가 진짜로 그랬나?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로 그랬으면, 반성을 하는 거고, 아니었으면 지영쌤한테

0: 가서 얘기해.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조금 다른 의도로 보였나 보다.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또 얘기하군. 그러면 또 지영쌤이 예를 들어서 아니야 스님 그렇게 보였어 이렇게는 안 하거든. 그렇군요 라고 그냥 끊은 거죠. 아무튼 행복한 정이다.
1: 두 분 뭐 하시는 거죠?
2: 연애하고 있어요.
3: 그렇다면 조금 더 어려운 사례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와 관련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스님들은 자신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셨습니까?
0: 그걸 어떻게 선택해?
2: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지.
0: 그런가?
2: 그 불교 교리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 중음신이 있었을 때 욕망이 발현되는 그거를 내가 이제 이끌려서 들어갔다. 중음신의 상태에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선택해서 들어갔다. 그 해당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조금 현대적인 의미로서는 조금 거시기해요.
0: 그렇지. 네.
1: 그 투생중음이라고 이제 그 자궁의 모태 이제 중음신이 들어갈 때 상황을 보면 남녀가 사랑을 하고 그럼 이제 자궁에서 빛이 나고 그러면 자기가 남자로 태어날 것 같으면은 어머니가 이성의 애정의 대상자가 되어서 강한 욕망이 이끌려가지고 투생이 된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생을 받게 된다고 해서 그 과정만 보면 최소한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부모는 그저 사랑을 할 뿐인데 이제 이게 이제 맞지만 이가야에 보면은 그 태어남이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남녀가 사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가임기여야 되고 세 번째는 건달바라고 나오는데 건달바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건달바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중음신을 말하는 거죠. 이제 영혼을 말하는 건데 그 두 가지 경문 내용을 조합해보면 기억을 해서 우리가 난 저 부모한테 가야지 이렇게 이성적 판단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업식이 아직 음욕심도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술에 많이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의 행동이 나오는 것처럼 투생이 될 때 자기 안에 있던 그 성적인 욕망과 그리고 자기가 쌓은 복과 부모와의 이제 인연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맞아 떨어졌을 때 그 빛처럼 빨려 들어간다고 해서 저는 자식이 부모가 선택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부모원 존경과도 관련되지만 왜 나왔어?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
0: 네가 오고 싶어서 왔네. 네,
1: 합당하지 않다.
2: 그리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난자와 정자를 할 때 정자들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0: 그렇지.
1: 그렇네요.
0: 과학적으로.
1: 그 많은 네가 지원했잖아.
0: 내가 갈 거야.
2: 네가 수정하고 싶어서 들어가서 수정이 된 거잖아. 라고 그러네. 생각하면 선택을 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너무 지나친 비약이 그 안에는 커다랗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3: 그렇다면 태어나 보니 자신의 조상이 친일행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친일행위를 한 것은 조상이고 후손은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스님이라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 억울하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0: 맞아요.
2: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정자였을 때 그 사실을 알았으면 안 갔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 수는 있겠지만은 정자일 때는 나는 그 사실을 몰라서 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3: 부모가 피해자에게 끝내 사과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자식이라도 대신 사과해야 한다?
2: 아버지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또한 나를 구제하기 위한 방책에 가깝거든요.
0: 사실은 그렇죠. 정확하죠.
2: 네.
0: 지난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이라 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회라고 한다. 두 가지가 합쳐서 참회. 안녕하세요. 마하반야 AI의 송산,
1: 일각,
2: 지영입니다.
0: AI 시대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새로운 길 마하반야 AI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1: 지친 마음을 보듬는 이 청정한 법보시가 멈추지 않고 온 세상에 퍼지도록 원력을 보태주세요.
2: 지금 걸어주시는 전화 한 통이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
0: ARS 후원 060-800-7000번.
1: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2: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성불하십시오.

향수를 만드는 사람의 몸에 향이 저절로 배는 것처럼 염불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이 함께 하나니 금생에 염불하는 공덕으로 극락에 왕생하리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 해야 할 다섯 가지 일이 있으니 첫째는 좋은 것을 가까이 함이요. 둘째는 성내는 마음을 끊음이요.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름이요. 넷째는 연민의 정을 일으킴이요.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니라.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짓이 딱 출가자 짓을 한 것 같아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조성예불 다 외우고 천수경을 다 외우고 그 외 스님들 경일 듯이 그래 하니까 나는 그냥 어린 아이가 스님이다. 난 출가하는 거다 그냥 그랬지 누가 하라 소리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대단한 인생을 사셨던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타로드 시즌2 부타순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년에 겪으셨던 세 가지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제바달타의 반역, 그 다음에 본국인 석가족의 멸망, 가비라국의 멸망, 그 다음에 사립을 못건년의 열반까지 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부처님 최후 만년이 되는 거고, 그 관련해서 뚜렷하게 막 이렇다 할 기록들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기록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 돌아가시기 7개월 전부터 나타나는 열반경 이야기입니다. 열반경 이야기. 그래서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생. 이라고 하는 부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리수 밑에서의 깨달음, 부타가야의 깨달음, 그리고 돌아가신 열반.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로 중요하고, 왜 열반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열반이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보리수 밑에서의 깨달음은, 불완전한 깨달음, 그거를 유여 열반, 아직은 남음이 있는, 그러니까 금으로 얘기하면, 18K 같은 게 보리수 밑에서의 깨달음. 그 다음에 사라수 밑에서의 열반, 쿠시나가르에서의 열반은 약간 순금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걸 무여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반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경전들도 굉장히 세밀하고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소승 경전 중에는 한 여덟 종류가 뚜렷한 게 있고.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있는 것까지 치면은 한 20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 관련된 전기 자료 중에서 가장 세밀하게 많은 자료가 남아 있는 게이 열반 관련 부분이에요. 성도 관련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신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누가 옆에서 봤나, 쉽게 말해서. 본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남을 수가 없죠.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남을 수가 없어. 그냥 당신이, 맞다, 그때 내가 그랬어. 라고 하는 그러한 단편적 진술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반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교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현장 목격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불교의 최종 목적은 열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 인과설, 윤회설,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런 것을 넘어서는 게 불교지, 이것을 따라가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과, 그 다음에 윤회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윤회는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고, 불교의 목적은 인과윤회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인과윤회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깨달음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나는 인과윤회를 부정한다. 그 논리가 성립이 될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있고, 스님들의 목적도 이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열반과 관련해서 엄청난 기록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 거기야 지금.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불기를 정하는 기준도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가 1년으로 해서 각 이러한 기라고 하는 어떠한 기점들은 목적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본은 천황이 즉위한 거를 가지고 기점을 삼고, 그래, 천황 바뀌면 연호가 다 바뀌고 그렇게 써요. 화폐나 이런 데서도 다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서기를 쓰는 거고, 그건 예수가 탄생했다라고 추정되는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거고, 우리 어렸을 땐 단기 같은 거 썼었는데 뭐 요즘은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예전엔 달력 보면 서기, 단기 뭐 이런 게 같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단기 제가 보기에는 뭐 보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있고, 불교에서 말하는 불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 열반 때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불교사에서 어떻게 보면 부처님 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열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나라들이 그러고 보면 서기를 잘안 써. 일본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북한. 북한은 주체라는 걸 씁니다. 주체 연호를 써요. 김일성을 기점으로, 김일성 탄생 기점이죠. 아유, 재밌어요. 우리 주변에 진짜 재밌는 나라 많다. 다 지각각지팔 지은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했었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유럽에 들어가 있으면 진짜 유럽에 우리나라 정도 레벨에 드는 나라가 몇 없어요. 부처님이 열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의외로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의외로 부처님 오신 날 탄생, 그 다음에 성도제일, 뭐 12월 8일 성도제일 이런 것들이 더 의미를 가지지. 열반에 대해서는 큰 의미 부여를 잘안 해요. 왜냐하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깨달음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잡고 환기하는 인식이 있어서 우리가 약간 죽음을 터부시하는 문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열반이라는 표현도 열반했다 이러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큰 스님이 열반하셨대. 그러면, 어른이 돌아가셨는가 봐.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결부되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이 열반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인도 불교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이 열반이었다.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근거는 무엇이냐? 인도 사람들이 진짜 기록이 대충 날로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약간 범범하게 간다고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가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중을 크게 가지고 접근을 했었던 논점이에요. 그래서 경전 중에서도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경전이라고 얘기하면 수타니파타 법구경, 수타니파타 법구경, 그게 경전 중에서 가장 올라가요. 그 다음에 장로계, 장로니계, 이거 다 개송입니다. 법구경, 뭐 수타니파타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런 거다 들어봤잖아. 근데 그것도 다 손탄문헌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시로 말했겠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봐. 입을 열면 시인이야? 음유시인이야? 무슨 뭔 시로 말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암송하기 좋도록 운율화시켜서 누군가 손을 댄 거지. 예, 그래서 그런 문헌들과 더불어서 가장 연대층이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를 꼽으면 율장의 건도부하고 이게 있습니다. 열반경.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가지 판본들이 아주 깔끔하게 일치가 되거든요. 그거는 연대가 굉장히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전 중에서 가장 연대가 올라가는 게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수타니파타나 법구경은 수타니파타입니다. 수타니파타가 아니고 수타니파타야. 수타가 경이고 니파타가 모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암경류 니까야라고 하는 뭐 장암, 중암, 그다음에 잡암, 증일암 이런 것보다도 더 연대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경전 중에는 어떻게 보면 최고로 연대가 올라가는 그러한 문헌군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8종의 소승열반경 그러니까는 부처님과 관련된 그러한 기록들이 이렇게 8가지가 남아 있어요. 8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산스크리트본도 있고 티베트본도 있고 팔리본도 있고 그다음에 장암, 반여원경, 불반여원경, 대반열반경, 설치우부, 비나야지압사 이런 데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간적으로 보면 한 7개월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어른이 돌아가시기 7개월 전의 기록. 그래서 이거 살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승경전들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제가 원력을 세운 것 중에 하나가 열반경을 쓰고 반야심경 쓰고 그다음에 금강경 만들고 법화경, 화엄경 이런 경전들을 다 정리하고 그 외에 하고 싶은 게 육조단경과 이 소승열반경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시간적인 거라든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동했다, 뭘 했다라고 하는 사건적인 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써놨는데 철학적인 게 생각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옆에서 있었던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전승을 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부처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야, 네가 하냐, 내가 하냐. 이 문제가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스님들의 목적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부처님의 맨 마지막 그 깨달음은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라고 집중은 하고 있는데 철학성이 약해. 그래서 그걸 철학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한 게 대승열반경입니다. 소승열반경이 여덟 종류가 있고 대승열반경이 있는데 달라요. 그냥 요 스토리를 차용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거는 불성사상이라고 하는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세 종류가 있는데 법편의 대반이원경 여섯 권이라고 돼 있는데 전체 풀세트 이게 40권짜리예요. 40권짜리 풀세트에서 9권까지만 앞부분만 번역한 부분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40권을 이 40권짜리도 좀 애매한 게 이게 뭐 암송에 오고 한 세트로만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 좀 갖고 오고 저쪽에 갖고 오고 막 암송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뒤죽박죽이 돼. 판본이 다르면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판본들이 조금씩 이쪽 저쪽 이래도 그게 큰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판소리에서 신재효 씨가 없었으면 이게 춘향전도 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표준을 만들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경상도 말 쓰는 사람 있고 전라도 말 쓰는 사람 있고 경기도 말 쓰는 강원도 말 쓰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우리가 표준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어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작업이 없을 때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인도가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어.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이게 맞는 거고 저 나라는 저게 맞는 거. 양보가 되느냐? 뭔 소리?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는 동해라고 부르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부르는 거야. 야, 통일할래? 뭔 소리?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아구가 잘안 맞아요. 아니 돼 있는 대로 한 거야. 근데 여러분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누더기 같이 해놓으니까 잘안 맞아. 그래서 그거를 남조에서 약간의 재편 과정을 거친 게 36권째. 아, 그래도 많아. 아, 그래도 많아. 대승경전의 4대 경전이라고 제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 열반경 이렇게 4대 경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양이 많아요. 이거는 소승경전은 되게 짧아요. 그냥 보시면 그렇게 길지 않아. 그렇게 길지 않아. 그래서 그냥 쭉 이렇게 이렇게 다니시는구나. 근데 이제 거기가 어딜까? 이제 막 이런 위치나 이런 거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 뻔해요. 거기서 이동하는 길이라고 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길 차이는 크지 않거든. 다니는 대로 다니지 뭐산 넘어 가꿨어.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른이 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저 내용이 전편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부분 들어가 있어. 합치면, 자, 봐봐. 이게 12가지, 앞에가 8종류가 있잖아. 합치면 20종류예요. 단일 기록으로, 단일한 사건 기록으로 20종류가 전한다는 거는 진짜, 어휴, 어른들 관심 무지하게 많았구만.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정도, 이건 내가 열반경 책에 다 정리해 놓은 건데. 그리고 그 7개월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걸 우리가 다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만 적어 놨어요. 중요한 사건들만,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중요한 사건들만 이렇게 쭉 읽으면서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왕사성 주변에서, 불칠불세법이라고 하는 일곱 가지를 말씀하셔요. 말씀하셔. 저게 경전에 따라서는 저희가 왕사성이었다라고 하는 설정도 있어요. 좀 있으면 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왕사성에서 경기가 시작이 돼. 이 7개월의 시작이 왕사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파탈리 마을로 가고 바이샬리에 가서 암바팔리를 만나요. 암바팔리는 살라바티하고 더불어서 왕사성의 살라바티하고 더불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황진입니다. 그러니까 암바팔리가 황진이면

살라바티는 매창에 해당하는 기생계에 다 어떻게 보면 날리는 기생들이에요. 그래서 바이샬리의 저 암바팔리가 어떻게 보면 먹여 살리는 거죠. 바이샬리를 어떻게 보면 바이샬리의 경제 지표 자체를 끌어올린다는, 도대체 그냥 외국에서도 계속 돈 싸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예전에 뭐 워커힐 이런 것처럼 아니면 라스베가스 같은 뭐 이런 식의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 단순히 한 사람이 뭐 술 좀 잘 팔고 노래 좀 잘하고 그런다고 해서 막 국경을 건너서 부자가 오느냐? 아, 그건 아니지. 암바팔리가 생각해낸 암바팔리를 중심으로 하는 유흥문화가 존재했던 게 아닌가 하고, 그다음에 바이샬리에서 3개월간 안거를 지내셔요. 안거를 지내시고 바이샬리, 이 벨루바 마을이 바이샬리 쪽인데, 거기에서 큰 병이 이렇게 부처님이, 그래서 그때 돌아가셔요. 저때 돌아가셔요. 당신 수명은 거기서 끝납니다. 원래는. 열반, 원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사건들이 있어. 그 얘기를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원래 수명은 거기서 끝났다고 나와요. 3개월 동안 당신이 그걸 연장시켜버립니다. 연장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3개월 뒤에 열반하겠다라고, 그 사건이 어디라면 차바라 탐묘라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탐묘가 저 탑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 하나는 사리탑, 그러니까 뭐 통도사, 정멸보공, 아니면 뭐 이런 식의 탑, 거기에는 사리가 모셔진 탑이고, 기념탑이라는 게 있다니까. 울산에 가면 공업탑, 이런 건 그냥 기념탑이야. 뭐 추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울산의 공업도시니까 공업탑 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기념탑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위대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뭐 그런 탑?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사람이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 저 미얀마나 이런 데 가도 큰 탑 하면 다 사람이 들어가거든. 아니 저기 있잖아. 인도에 가보시면 부다가 마하보디 대탑. 그것도 기념탑이에요. 거기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을 기념한 탑이에요. 거기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기록에는 없어요. 기록에는 없어. 차바라탐묘에서 열반하신 거예요. 그때 수명은 끝났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3개월 동안 늘려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저거는 생사를 초월한 사람은 수명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거기서 그 내가 일겁이라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차바라 탐묘 쪽이 부처님의 8대 성지입니다. 바이샬리의 8대 성지는 바로 저기입니다. 그게 8대 영탑 영호경 같은 데 분명하게 나와요. 그런데 왜 지금 저기를 가지 않습니까? 보통 가는 데는 바이샬리에서 안한 반신탑이 있는 데를 가는데 왜 거기를 갑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몰라. 이 차바라 탐묘가 어딘지 몰라.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저 정도 큰 탑이 있었다, 어떤 게 나오면 대충 어딘지 알거든. 그러면 그 주변을 싹 밀어서 발굴해 버리면 나와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도가 그 정도 할, 중국 같으면 찾습니다. 여기 지금 어딘지 몰라. 단지 여기서 했었다는 수행 포기, 그러니까는 수명을 내가 여기서 3개월 뒤에 열반하겠다, 그 선언 자리가 바이샬리의 성지 자리예요. 그러니까 8대 성지의 자리가 사실은 저기예요. 그런데 저기를 모르니까 안한 반신탑이 있는 대로 사람들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춘다를 만나게 되고, 춘다 최후 공양자,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한번더 해드릴 거예요. 춘다에게 공양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식중독,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음식이 수카라마따바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수카라마따바, 그게 이제 전단양 버섯이라고도 나오고 돼지고기라고도 나옵니다. 남방 불교에서는 돼지고기라고 나오고, 어린 돼지고기였다고 나오고, 그다음 북방 불교에서는 전단양 버섯이라고 나오고, 여기과 관련해서 제가 새로운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나중에 해드.

거예요. 그리고 카쿠타 강에서 이제 그 물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탁 이렇게 멋있어, 되게 멋있어, 되게 멋있어. 아나나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딱 하면서 하는 또 이런 대목들이 나와. 그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춘다, 또 춘다가 또 부처님이 공양 드시고 난 뒤에 몸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기도 다 카쿠타.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이동을 하셔가지고 간 데가 쿠시나가라 말라족, 말라족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었던 거기서 이제 쿠시나가라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거죠. 그 사라상수 사이에서 지금 가보면 그 열반당, 진짜 어떻게 보면 아쇼카 왕이라는 분이 나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아쇼카 왕이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표지들을 만들고 뭔가 불사를 안 했으면 우리가 무지하게 나중에 헷갈렸을 거야. 그런데 아쇼카 왕이 그런 걸다잘 해놔서, 아유, 그때 차바라탄묘에도 뭘 하나 세웠어야지. 그러면 안 헷갈리는데, 그걸 안 해놔가지고, 그때 좀큰 거, 아쇼카 석조 같은 거 하나 또, 그거 하나 했어야지. 사람이 말이야. 빼먹고 가니까. 그래서 여기 쿠시나가라, 그리고 슬퍼하는 아난을 여기서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자인 수바드라, 120세였었다. 저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예요. 120세, 뭐, 사람이 어떻게 120을 살아? 지금도 120못 살아. 제가 늘상 얘기하듯이 사진법 체계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난도 120을 살았다라고 법구경 주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아난이 부처님 제자 중에서 엄청난 장수자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난에게 장례법, 그 다음에 사리탑 건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세요. 일일이 다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걸다 지시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왜? 야, 이게 가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나? 근데 아난이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전을 보면, 왜냐면 아난 입장에서도 저게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구절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불교식 어떻게 보면 화장법, 불교식 추모법, 불교식 그 다음에 사찰, 아니 저탑 건립과 관련된 내용들, 이게 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화장은 했으니까 화장법은 있었겠지, 인도의 화장법. 근데 아난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불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불교식 의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관사에서 화장하시고 나중에 마하가섭이 늦게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다비가 이루어지고. 마하가섭이 좀 늦게 와서 입관 끝나고 마하가섭이 오죠. 그게 이제 곽실상부 전설로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 사리를 나누는 근본팔다, 근본십다, 향성바라문, 드로나바라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사세왕의 어떻게 보면 관리예요. 그 사람이 와서 되게 놀라운 거예요. 전 처음 보고 되게 재밌었었어.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그때 치아를 뺐대, 빼돌렸대. 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락되는 8개의 타이 만들어지는 데까지가 요 7개월간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말이 7개월이지 실제로는 3개월 한 거를 하셨기 때문에 3개월은 그냥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통째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7개월 전체라기보다는 한 4개월 정도의 내용들이다. 뭐안 거는 그냥 계속 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아사세 왕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아사세 왕이 무지하게 중요해. 아사세 왕이 누구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바달타하고 이렇게 동맹 맺어가지고 빈비사라왕 죽이고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제바달타는 부처님을 시해하고 뭐 새로운 부다가 되겠다라고 했다가 아사세 왕의 변심으로 인해서 제바달타는 팽당하고
했었던, 그리고 제바달타가 부처님을 시해하기 위해서 왕사성에서 술 취한 코끼리

를 풀었을 때 그게 아사세 왕의 코끼리인 흑상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전에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사세 왕은 자기가 왕이 된 뒤에 부처님 쪽으로 확 바꿉니다. 이거를 확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꿀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지바카라고 하는 무외왕자의 양자였었던 지바카가 그 역할을 하고. 그게 경전에 나오죠. 그게 사문과경인가? 저 정확하게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 경전에 보면 아사세 왕이 부처님이 저녁에 명상하실 때그 교단을 찾아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 지바카는 주치의니까 정권과 관계없이 살아남았던 거고 특수직이니까 허준, 우리식으로 비유하면 허준, 화타 중국식으로는 화타, 뭐 창공, 편작,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바카가 거의 뭐 전설적인 명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정권과 관계없이 살려둬야죠. 야, 내가 아플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제끼면 안 되지. 그래서 살아남았던 것 같고 주치의라고 하는 게 몸을 만지고 왕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권력자예요. 권력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번민하고 이렇게 할때 부처님에게 찾아가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라고 얘기했고, 아사세 왕이, 부처님, 내가 부처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부처님이 나를 받아주겠니? 라고 얘기하고, 부처님, 우리 아버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밀했던 분인데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 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그런 거를 개념할 분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에게 가서 참회하고 용서를 빌고 막 이러면서 관계가 굉장히 회복됐는데, 죄의식이 많은 것과 비례해서 부처님한테 쏠린 뒤에는 완벽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넘어간다는 표현이 그 뜻이 아니고 쏠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정도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무근신이라는 표현이에요. 마하승기율이나 뭐 증이라함경이나 뭐 파승사나 대비바사론이나 아비담 비바사론이나 이런 데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사세 왕에게 숙이 너는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결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왕사성의 위제 부인의 아들이 아사세예요. 그래서 요 스토리가 왕사성의 비극이라고 하는 스토리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래서 위제 부인의 아들 아사세 왕은 성문과 우바세, 그러니까 성문 제자들, 그 다음에 우바세는 남자 신도예요. 우파세라고 나와요. 우바세. 제가 이거 한자 바꿀 때 저걸 못 누른 것 같아요. 무근신. 신심의 깊이를 잴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가장 신심 깊은 사람. 성문 제자들보다도 신심이 더 있어. 야, 내 제자보다 신심이 더 있는 신도야.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게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왜 1차 결집을 나중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쿠시나가라에서 안 하고 열반하신 데서 해야 당위성이 있는데 안 하고 왕사성으로 와야 되느냐라고 할때 사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아사세 왕이 가장 신심 있는 신도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외호해서 잘 이렇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결집을 하려 그러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서로 정리하려 그러면 시간도 많고 거기에는 탁발 나가서 될 일이냐 이 얘기예요. 누군가가 쉽게 말해서 먹고 거기에 행사 비용을 다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사세다라고 마하가섭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사성으로 나는 우리 팀은 가야 돼라고 말을 하고 그게 왕사성의 칠엽굴입니다. 칠엽굴. 그래서 이 아사세 왕 굉장히 중요해요. 아사세 왕. 그래서 야, 참 저게 무슨 인연인가 싶어. 부처님과 가장 어떻게 보면 친했던 왕은 이렇게 스토리들을 읽고 보면 읽고 있으면 진짜 빈비사라왕하고 부처님은 가까운 분이에요. 굉장히 가까워. 그런데 아사세가 그 아들이지만 아버지를 죽였잖아. 참. 이게 그런 상황에서 그 아사세가 부처님한테 전향한 뒤로는 불교로 전향한 뒤에는
또 이게 또 1등까지 올라오는 거야. 신도 1등으로 지금 올라오는 거야. 그게 묵은신이라는 표현이거든. 묵은신. 믿음의 뿌리를 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올인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뭐 돈 꺼달라 그러면 야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한 300만 빌려줘. 그러면 왜? 어디다 쓰게? 이렇게 해서라도 빌려주면 친한 사람이야. 근데 진짜 친한 사람은 알았어, 불러봐. 가 있어요. 이해 되시지? 뭐 지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신뢰하는 거지.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세 왕이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부자 간에 어떻게 보면 성향은 비슷한가 봐. 근데 그 사이에서 이게 부처님도 굉장히 좀 전라도식으로 말하면 껄쩍지근한 상황. 아니, 그렇지 않겠어? 죽이지만 않았어도 제가 진짜 아버지를 죽이지만 않았어도 내 최고 신도인데 나랑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맞는 그런 어른이었는데 죽여. 그 아들을 도대체 볼 때마다 그 아버지가 생각날 거고. 그리고 빈비사라 왕은 진짜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아사세 왕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제바달타가 뭐라고 하면 당신 아버지는 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수할 거다. 그러니까 정치도 잘하고 사람이 성격이 좋은 거예요. 힘이 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좋게 잘 구슬러서 가는 이렇게 이런 걸 덕이 있다 하거든. 그래서 그 아사세 왕이 부처님 말년에 맨 마지막에 지금 7개월 전에 뭘 물어보느냐? 이게 그 왕사성 사건이에요. 여기. 쇠망하지 않는 7가지를 물어본다. 저게 진짜. 대신 우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냥 영축산에서 있었다고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영축산 기록이 나와요. 영축산. 중화암경이나 이런 데서는 영축산이었다고 장소가 명기돼 있어. 그래서 뭐 그랬다 치고 대신 우사를 보내. 아사세왕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시해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워낙 잘해놔서 그 당시 인도에서 최고 국가예요. 가장 강력한 국가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제꼈다라고 하는 게 그것에서 왜 나여야 되느냐, 왜 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느냐를 변증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이 필요해. 다른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당신 아버지가 엄청 잘하는데 왜 당신은 아버지를 죽였어? 라고 하면 이게 조금 위험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공을 하나 세워가지고 봐, 내가 하니까 아버지보다 잘하지? 를 하나는 보여줘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게 반정으로 들어왔으니까. 친위 구태타라도. 그래서 대신 우사를 보내서 뭘 물어보냐면 끝까지 아사세왕이 하고 싶었던 게 바이샬리 정복이에요. 겐지스강 이북에 있는 바이샬리가 어떻게 보면 코살라국은 파사이광이 죽으면서 약간 기울었던 것 같고 위아래로 있는 바이샬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강체이거든요. 바이샬리, 그 다음에 코살라, 마가다인데 마가다가 아사세가 생각보다 잘해요. 그러면서 마가다가 빈비사랑도 잘했고 쫙 치고 올라오는 거고 코살라는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파사이광에서 비우리로 넘어가면서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던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비우리 왕이 비극적으로 죽는 것까지 나오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이 바이샬리가 그러니까 세계 국가에서 마가다가 독주 체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이샬리를 먹어야지. 그러면 내 위상도 딱 쓰고 딱 괜찮은 것 같은데 참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우리 쪽이 훨씬 세. 그런데 세상의 전쟁이라는 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대 전쟁이라는 게 진짜 심하거든.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을지문덕에 살수됐죠. 그 진짜 무지하게 대단한 전쟁 상태예요. 113만 왔어. 113만. 수나라 113만 왔어.
113만이 왔고, 그 다음에 그 주

주변까지 계산하면 곱하기 2에서 3을 더 계산해요. 보급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마 한 300에서 400만이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올인! 하고 딱 쳤는데 박살 이러는 바람에 수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걸 못 견디고 수나라가 넘어갔을 정도니까 수나라면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봐. 땅 사이즈를 비교해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갈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기폭제가 된 게 살수대첩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전쟁이 아 내가 유리한데 저거를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물어봐요. 부처님한테. 부처님, 우리가 이길까요? 여러분은 어때? 이걸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까? 저걸 대답하면 저거는 종교인으로서 아니면 수행자로서의 전쟁이나 이런 정치나 이런 쪽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해주자니. 아까 묵은신이라잖아. 묵은신. 1등신도. 1등신도. 그 딜레마 속에서 부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가.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지금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소중한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전파할까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한국 불교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전환점으로 마련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이렇게 ARS 한번 눌러주시면 방송 새로운 방송 포교 그다음에 뉴 미디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사와 관련된 7불세법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Thank you.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친족 간에 항상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 질투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안색은 항상 온화하고 따뜻하게 하라.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똑같으나 땀 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향을 싼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난다. 영취산 부근에 바라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며 죽은 뒤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로 탁발을 가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해, 달, 물, 불의 제사를 지내 천상에 태어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생사를 벗어나는 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복이 있더라도 천상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진리의 지혜가 없으면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고 맙니다. 오직 출가하여 마음을 청정하게 닦고 고요함을 행해야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으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관찰해보면 태어나서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생사로부터 벗어나려면 반드시 진실한 도를 행해야 한다. 그 마을의 바라문 이름명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스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름명의 스님들은 마을에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어떤 집 처마에서 비를 피하던 부처님은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것을 빗대어 스님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붕을 촘촘히 잇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올 때 새는 것처럼 마음을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음탕한 마음이 새어나와 뚫린다. 지붕을 촘촘히 잘 이으면 비가 오더라도 새지 않는 것처럼 마음을 거두어 바르게 행하면 음탕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리라. 비가 그쳐 다시 길을 갈 때 헌 잎사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잎사귀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것은 향을 쌌던 잎사귀입니다. 비록 버려져 있지만 향기가 여전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걸어가는데 끊어진 새끼줄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스님들에게 저것을 집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스님들이 그것을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다시 그것은 무엇에 쓰였던 줄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스님들은 이 줄에서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생선을 묶었던 줄인 듯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을 벗하면 도의 뜻이 높아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하면 재앙이 오는 법입니다. 마치 향을 쌓던 잎사귀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을 묶은 새끼줄에서는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차츰차츰 유혹하여 허물을 익혀서 저도 모르게 악한 사람이 되게 한다. 착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향기를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지혜가 늘고 선함을 익혀서 아름답고 청결한 행을 이루게 한다. 70명의 스님들은 이 개송을 듣자 번뇌가 사라졌습니다. 이 스님들은 나중에 번뇌가 다한 성자인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선명상 특별 강연의 제가 마지막 주자 같아요. 선명상이란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과 선명상이 뭔가 다를까? 참선선자가 들어가면은 생사해탈을 목적으로 한다. 태어난가 죽음이 큰 문제죠.

태어나는 게 괴롭고 죽음이 괴로운 건데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것이 선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명상이 붙었어. 선 명상. 보통 명상 이러면은 그냥 힐링, 신비 체험. 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선 명상의 목적은 태어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선명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제 강연의 주제는 생사 속에서 대자유의 길. 이게 이제 그 강연의 주제입니다. 생사, 태어남과 죽음 속에서 대자유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많이 겪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매우 힘들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지혜가 있다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신비한 체험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런 신비한 체험이 자기의 괴로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봐야 돼요. 얘기하자면은 어느 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수행하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봤다. 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보고 환심이 났다. 좋다 이죠. 그러면 당신 현재 지금 괴로운 문제 화가 난다. 그러면 그 화를 수행 중에 이 신비 체험만 그곳으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더라도 그것이 욕심부리고 성을 내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무엇이 해결해 주는가 하면은 감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사랑과 연민, 자비심에 의해서 좀 해결되지만 완전한 그 번뇌의 뿌리를 잘라내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 일상생활에서 뭘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 없을 때 막 화가 난다. 그럼 만일에 가지고 싶은 그 물건이 매 순간 변하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해가 생기면은 언제 마음이 까라앉게 되죠. 아, 이 괜한 욕심이 지나지 않는구나. 저 물건을 가져와도 언제나 부서질 수도 있고 변화해서 없어질 수가 있는데 깨질 수도 있고 누구 가져갈 수도 있고 저걸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이해가 오면은 그건 지혜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불길같이 올라오는 탐욕을 가라앉혀질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건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그것을 아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은 태어났고 늙고 병들어 죽어요. 당연하죠. 그건 변한다는 겁니다. 이 집도 변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도 변하고 도시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전 세계가 변하고 지구가 변하고 우주가 변해요. 매 순간 변합니다. 그러면 모든 존재 공통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진리예요. 그렇게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도 보면은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것 이 두 가지 결합되어 있어요. 그걸 몸과 마음의 결합체가 인간이다 이거죠. 이게 집도 여러 가지 건축 자재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사회도 전부 다 결합체예요. 국가도 하나 결합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 건물, 문화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석 때 저기 고향에 내려가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서로 부모와 다 연결되어 있죠.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서로 상호 우정 관계를 갖고 있죠.

온 우주도 태양계끼리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 이거는 제프리 츄라는 물리학자가 구두권 이론이라는 걸 내세운 이유도 그거예요. 서로 연결돼 있다. 그렇죠? 자,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분리돼 있지 않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걸 다른 말 연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 상호 의존하면 독립된 개체로서 자아는 없어요. 인식하는 마음은 있는데 거기에 뭘 주지하는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웃하고 싸울 때, 형제간에 싸울 때, 부모와 싸울 때, 부부가 싸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잘 안 되죠. 그냥 자아가 있으면 다 뜻대로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걸 자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인식하는 마음은 있죠.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이런 문제는 뭘로 해결한다? 지혜로 해결한다. 그래서 지혜를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미린다 왕문경에 보면은 지혜는 두 가지로 정의해요. 첫째는 절단. 잘라버린다. 번뇌를 자른다. 잘못된 견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잘라버린다. 아, 모든 것은 향상하다 이랬는데 변하는 거 보니까 향상하다는 생각을 잘라버립니다. 모든 것은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긴 건 사라지고 사라진 건 내 뜻대로 이게 사라진 걸 되돌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든 현상은 그런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죠. 불만족스러운 지혜가 생기면 소유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생긴 것을 사라지게 하거나 사라진 걸 생기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무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잘라버립니다. 이런 걸 지혜라고 그러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조명이라고 그러죠. 조명. 이 조명 밝게 비추는 것도 어둠을 몰아내고 진실을 드러낸다. 그래서 지혜는 조명이고 절단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 바탕이 지혜라는 거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반야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조 단경에서 이야기하고 모든 경전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갖춰져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갖춰져 있는 지혜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가 하는 거죠. 그 대지도론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서 모든 걸 깨뜨려 보면 되는데 왜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까? 하고 용수보살에게 질문을 던지는 분이 계셨어요. 그 용수보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상을 알아차림을 함으로 해서 지혜가 이끌려 나오는 것이다 이랬어요. 내가 갖추어 있는 지혜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딱딱하면 딱딱하고 알고 부드럽으면 부드럽다 알고 덜면 든다 알고 내리면 내린 줄 알고 감정이 오르면 오른다 알고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고 이렇게 아는 걸 있죠. 그래 왜 그냥 알만 되는데 왜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쓰느냐.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걸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빠르게 미첩하게 알아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계속하면은 지혜가 개발되는 거죠.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인데 자기 마음을 본성을 깨뜨려 보면 되는데 곁으로 보지 못하면은 선지식에게 지도를 받아라. 그 육조 단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식 지도를 받아가지고 바로 자기 마음의 본성이 지혜라 하는 걸 알면은 굳이 내 따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이끌어낼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게 좀 쉽지 않다, 어렵다, 그게.

선지식을 잘 만나야 되겠죠.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불교의 특징이 뭐냐 이러면은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혜가 있다. 이게 지혜와 자비가 이게 특징적인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제 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혜 부분이에요. 얘기하자면은 대개 이제 뭐 많이 들어봤을 단박에 깨닫는 도노법은 선지식에게 물으면 되고, 모르면은 점수법은 네, 수행 방법을 배워서 알아차림 훈련하면 된다. 그 내가 내 안에 본래 내 마음의 본성이 지혜다, 반야지혜다 이렇게 바로 알면 되는데, 모르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돼. 지혜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점수법이에요. 나 알아차림하는 것. 뭐 도노법이든 차점 닦는 점수법이든 상관없어요. 같은 마음이고 같은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수행을 해서 내가 지혜가 개발이 되든 전지식이 법문을 듣고 내가 아, 내 마음의 본성이 지혜구나 알았든, 자 어쨌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깨달게 되면 깨달음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바로 열반의 깨달음 내용이에요. 열반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 불사 이런 뜻이, 다른 말은 불생불멸, 불생불멸 다른 말은 공, 빌공자, 공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연기.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연기법이잖아요. 그 연기법이나 불생불멸하는 열반이나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 우리가 이게 육체를 갖고 살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데, 늙고 병도 죽음을 딱 줄이면은 생사라 그런 거죠. 태어난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죽지 않는 것이 있구나. 이리 알았어. 그래서 선지식 지도를 받거나 내가 수행을 했어. 깨닫고 보니까 이 불생불멸하는 마음에 나타나면서 이 불생불멸하는 마음에 눈을 떠나 감거나 바뀌지 않는구나. 이 생로병사가 없구나. 한 알았다 이기죠. 이렇게 이제 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간에는 뭐 윤회가 있니 없니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하고 있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경전이 근거해서 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열악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 일자의 같을 여자,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말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내 마음이 동요가 없다, 내가 띵방질을 하거나 피곤해 눈을 감고 있어도 환의 밝음은 바뀌지 않는다, 죽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육교 단경에는 반야 삼매라는 말이다. 반야는 지혜고 삼매는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일상생활에 말하거나 하지 않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이게 바뀌지 않는 경지에 이르라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잠을 잘 때 꿈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도 마음이 바뀌질 않아. 이거는 이제 몽중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상생활 동정일여 상태, 움직이지 움직이지 않거나 늘 일여 상태에는 이 거친 의식의 세계고 세계인데, 꿈속의 세계는 미시한 세계예요. 내가 미시한 속에서 몸은 깊이 잠들어 있고 마음은 의식이 깨 있으면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다. 아, 꿈속에서 마음 움직이

죽이지 않구나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성철 선생님께서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노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똑같아. 똑같아. 똑같다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병이 들었거나 병이 안 들었거나 똑같다 이기죠.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죽지 않는다는 건 육체는 죽음이 있는데 마음은 죽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어느 노인이 또 찾아와가지고 성철 스님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도 주위에서 가보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하니까 스님 저는 앉기만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당신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군요. 그러면 그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 경계가 꿈속에도 있습니까? 네, 노인이 가만히 생각하다니 꿈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멀었습니다. 더 정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화가 또 전해 옵니다. 이게 이제 몽중일화겠죠? 이런 이야기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 수행 점검하는 잣대기도 우리나 화두를 들거나 수행 열심히 하면 꿈속에다 화두를 들고 있다 해서 몽중이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깨닫고 난 뒤에도 꿈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경계가 있어야 된다 얘기죠. 말하자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렇고 꿈속에서도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숙면 이려는 어떨까 얘기죠. 숙면 일어락 하는 게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는데 의식은 깨 있어요. 몸은 잠들어 있다. 이건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오매 일어라고 단 낮이나 밤이나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그러면 선종에서만 하는 이야기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남님에 보면은 남님은 이제 쫑가파 대사 티베에서 쫑가파 대사의 저술입니다. 그래 보리도 차제로 우리나라 아네요. 거기도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나타난 현상은 밤이 낮까지 환하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생사가 없음을 깨달은 이 경계도 역시 숙면 일어가 있어야 된다 얘기야. 내가 수행 열심히 해서 그런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깨치고 난 뒤에도 그런 경계가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그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이제 말을 잘 안 듣고 이제 죽음에 임박했다 합시다. 그러면 육체가 해체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요. 몸은 흙, 물, 불, 바람 4대로 이루어졌어요. 흙의 요소는 뼈라든지 피부라든지 장기 같은 거 21가지인가 그래 있습니다. 물의 요소는 침이라든지 피 같은 거죠. 불의 요소는 체온입니다. 바람에서는 에너지죠. 기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체되는 게 뭐냐 하면은 몸이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허구 요소죠. 그럴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마치 산사태가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이미지 나타날 때 예를 들어 이제 그 지금 현재 자리에 보존하고 있는 분이 이제 임종에 가까웠을 때 언제 관을 준비하느냐. 요거 손을 갖다가 등 밑으로 싹 집어 넣으면 손이 안 들어가면은 아, 그 요소가 무너졌구나. 그러면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허그 요소가 물의 요소로 해체된다 이기죠. 허기 물을 만나면 해체되듯이. 그 다음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해체된다 했어요. 불이 일어나는데 물을 끼얹으면은 안개 같은 게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물의 요소가 해체될 때는 안개 같은 이미지가 생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요소가 바람의 요소로 해체됩니다. 그럼 바람이 불 때 불꽃이 막 날리듯이 불의 요소가 해체될 땐 체온이 이제 식어가는 과정에서 불꽃이 막 나타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의 요소가 의식 속으로 해체되는 거죠. 해체될 때는 이렇게 등불 같은 호롱불 같은 그런 램프 불 같은 게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육체가 해체되면은 뭐가 해체될까? 육체와 관련되는 번뇌가 해체되는 거죠. 허구 요소, 단단한 허구 요소 관련되는 거는 잔만이나 고집이나 자아관념 같은 게 해체되는 거죠. 번뇌가 저절로 해체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무리 요소가 해체된다 하는 건 분노 같은 것도 해체되는 거예요. 무리 요 그다음에 불의 요소가 해체된다 하는 탐욕이 해체되는 거예요. 번뇌가 바람 요소 해체되는 식질투 같은 게 해체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호흡이 끊어지지 마지막에. 그럼 여러분들께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 호흡이 끊어지면 간호사와가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해야 돼요.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 그냥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유언을 그렇게 하셔야 돼. 왜? 아직까지 죽음의 과정이 계속되니까 거친 번뇌가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육체와 관련되는 번뇌가 다 소멸해버리죠. 그런데 깨달은 분들은 어떨까 이게죠. 깨달은 분들은 내가 지금 육체가 해체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의식은 바뀌지를 않아요. 깨달은 의식, 깨있다 하는 건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법구경, 담마바다의 그런 이야기는 깨있는 자는 불사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의 경지라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하는 마음은 뭘 얘기한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이걸 기억하시지. 오늘 주제가 지혜입니다. 이려 상태라 하는 자체는 지혜가 현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지혜라 그랬죠. 불생불멸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저절로 잘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내가 깨닫지 못한 상태는 저절로 번뇌가 없어지지만 깨달은 자의 이려 상태는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 깨어있는 마음이 안 바뀐다. 이죠. 그때는 뭘 이야기하냐. 생사이래라 그래요. 태어난 거 죽음이 똑같다. 이게. 지금 내가 태어나서 이때가 쭉 와 깨치고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죽음이 임박하고 좀 육체가 해체돼가는 과정에서도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불생불멸한 마음이 그대로예요. 그걸 일여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이래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죽음에 흰색 마음이 나고 흰색 마음이 나타나고 그러면 미세한 뭐가 분노가 사라 붉은색 마음이 나타날 때는 미세한 탐욕이 사라 검은색 마음이 나타날 때는 미세한 무지가 사라진다. 저절로 사라지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해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환히 밝고 오더라도 밝고 오듯이 마음이 확 밝고 온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깨달은 분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 늘 밝아 환하 밝고 있는 거죠. 명명불매로로 상제 밝고 밝고 어둡지 않다. 벌써 불생불매라는 마음이 현연돼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 과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생사이려라 그런 거죠. 그렇지만 깨치지 못한 상태는 그렇게 미시한 탐진체가 쭉 소멸해 마지막에 이제 청명한 빛의 마음이 쭉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고는 이제 깨달으신 분이 보리심을 일으키면은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천상이 좀 있다가 다시 중생세간으로 중생구자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법신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그냥 내가 다시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중생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보리심을 일으켰다면은
그 다음에 49일 동안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내적 죽음 끝나고 그 다음에 49일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럼 뭐 49일 동안 있어도 전혀 마음의 동력 없어.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자기 까르마가 나타나가지고 그 7번 태어나고 7번 다시 죽는 과정을 거쳐요. 몸은 바람의 요소, 에너지와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만들어진 몸이에요. 6세나 7세 된 몸, 동자 몸이죠.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에요. 그것도 다시 또 8단계를 거쳐서 태어났다가 8단계를 거쳐서 죽음을 49일 동안 7번. 그래서 49제 지내잖아요. 77이 7일마다 한 번씩 죄를 지는 이유가 그거야. 죄를 지는 내용이 뭐예요? 법문이잖아요. 법문. 당신 죽지 않는다는 얘기. 육체는 진짜가 아니라고. 이런 법문이지만 깨달으신 분은 49일 동안 있을 때 뭡니까? 중류일회라고 합니다. 중류일회. 그러니까 이쪽 세계도 아니고 저쪽 세계도 아니고 중간 세계 중류라 그러는데 중류일회야. 마음이 동요가 없어. 늘 일회 상태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깨달으신 분은 자기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 어머니를 선택해서 이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요. 디까 니까야 확신경이라고 하는 경에 보면은 이 이야기는 이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는데 네 가지 경우가 있어. 자, 첫 번째 이유는 뭔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도 들어간 줄 모르고 들어간다. 어머니 태 속에 머물러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머물고 있다. 태어나도 태어난 줄 모르고 태어난다. 이건 깨닫지 못한 분들이잖아요. 수행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고 머물고 태어난다. 그런데 이걸 뭐라 하는가 하면은 들어가는 건 입태, 머무는 주태, 태어나는 건 출태, 태락하는 거는 바로 이제 자궁을 얘기하죠. 가서 들어가서 이제 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번부예요. 그리고 또 태어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윤회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다가 태어났다가 살면서 죽어서 49일 지나고 다시 어머니 자궁을 빌려서 다시 또 태아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 깨달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 이게. 두 번째 경우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삼파자나띠, 삼파잔나라 그럽니다. 삼파자나띠가 있어요. 지혜입니다. 무상고 무아를 아는 지혜. 이 지혜를 갖고 있는 지혜가 뭡니까? 아까 제가 이려라 그랬죠. 이런 지혜를 갖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는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간다고 본인이 알아. 그런데 머물 때를 모르고 태어날 때 모르는 게 두 번째 경우예요. 세 번째 경우는 뭐냐 하면은 들어갈 때 알아. 삼파전나때에서 의식 깨 있어. 어머니 태 속에 머물 때도 알아.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게 세 번째 경우. 네 번째 경우는 들어갈 때도 삼파전나띠 분명하게 아는 알매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들어가고 어머니 태소에 머물 때도 분명히 알고 머물고 태어날 때도 분명히 알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입태, 그러니까 입태할 때도 안다간 입태 이려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머무는 거 아는 것은 주태 이려죠. 머물 주자선이죠. 태어나는 거 출태 이려예요. 이 중에 이제 첫 번째 빼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전부 다 성인의 경지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태자 성기라는 경전에 보면 초기 경전에 보면은 시탈 태자 태자로 태어나기 전이죠. 어머니 이제 그 들어가잖아요. 자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머물 때는 어떻게 해요? 명상을 하다가 어떨 때는
세계의 우주의 신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태속에서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다음 어머니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태어날 때는 어땠습니까? 옆구리로 태어나가지고 일곱 금 그런 때마다 용꽃이 받쳐줬죠. 천상천하 유화독존. 그 앞에는 그런 얘기죠. 천상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보다 더 존귀한 자는 없다. 보통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그 앞구절이 또 있어요. 한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아무리 둘러봐도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 나밖에 없구나 이런 뜻이에요. 중생 구제하는 데 있어서 중생 구제할 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 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 태어나잖아요. 그 출퇴 이르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뭘까요? 영급 이르라 그래요. 영급 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래전에 입적하신 청담 스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태어나가지고 일생 살다가 깨달음 얻어서 동정이려, 몽정이려, 그죠? 숙면이려. 그 다음에 죽을 때에 생사이려. 중요의 세계는 중요이려. 그죠? 입퇴할 때는 입퇴이려. 머물 때는 주퇴이려. 또 어머니 태어날 때 출퇴이려. 그 다음 명급이려. 이게 대자유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오감이 자유로운 거죠. 그 이 생에서 여러분들이 어찌게 하든지 깨달음 얻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선 명상할 때 선이라는 거는 삶과 죽음, 태어남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선 명상, 명상이 왜 들어가겠어요? 하도 선이 어렵다 하니까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했을 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선에서 명상을 붙임으로 해서 선의 이 집행이 넓어진 건 사실이에요. 총무원장 스님이 2년 전에 선 명상 선포를 하셨죠. 그런 경우는 일반의 이 명상하고 선 명상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사 해탈을 목적으로 한다. 해탈, 불해, 벗어날 탈이잖아요. 모든 것을 이게 얽히고 성경을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박당을 벗어난다. 바깥에서 이 모양의 속박당한 모양의 속박이 벗어나는 것. 안으로는 거칠고 무거운 과거 인연의 속박이 벗어나는 것. 이 두 가지 벗어나는 게 바로 해탈이에요. 해탈의 다른 이름이 열반이에요. 열반을 번역하면 불사,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생불멸, 그거는 공, 연기 이렇게 연결되죠. 이름 다 해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잘 기억해 두시고 법문을 열심히 듣다 보면 혹시 또 전생에 또 여러분 수행을 했거나 법문을 많이 듣고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고 서원을 세웠던 뭐가 있으면은 깨달음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신 분은 어느 순간 깨달을 수 있는 조건 되면 단박에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고 난 다시는 뭐 선명상 지금 나이가 들어서 못해 이런 분이라도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선명상의 법문과 인연이 되어서 또 이 생이 아니면 다음 생 좀 늦긴 늦었지만 인연을 지어주면 혹시 또 모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구체적인 뭐 방법을 제시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삶과 죽음 속에서 생사가 없음을 깨닫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영혼이 영급 일의 경계로 들어간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이 사바세계든 천상세계든 가고 오미 자유롭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대자유의 길을 갑시다. 자, 마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 항상 편안하리라.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를. 나라를 잘 지키는 임금이 국경을 지키듯 자기를 잘 지켜야 하느니라.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것이니라.

0: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 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 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 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해암.

환자인 구충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충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고꼬함은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 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녹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뜻.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3: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1: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0: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 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있느냐 안 녹아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마상도 지혁진의 대남 열전!
2: 이 노래의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안무나
3: 이렇게 이렇게 둘, 셋, 넷, 하나,
2: 오! 춤도 금방 하네.
4: 네, 바지, 잠깐만요.
1: 잠깐만요.
5: 나의 사랑에 녹아
4: 녹아 녹아
5: 나의 노래에 녹아
4: 녹아 녹아
6: 계속 앞으로도 변함없는 목소리로 노래하고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7: 오, 흥분했어요. 감사합니다.
8: 네. 오늘도 내가 그대 옆에 있을 테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요. 고고씽.
1: 대박이다.
2: 와와
1: 고고씽까지?
2: 아니 고고씽을 어떻게 알아?
1: 어떻게 알았지?

0: 너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1: 당연하지. 보물을 얻었는데.
0: 보물?
1: 요 며칠 누렁이가 자꾸 산속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산에 새끼라도 낳았나 싶어 따라갔거든.
2: 근데 거기 뭐가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전에 잃어버렸던 축구공이 떡하니 있는 거 있지?
1: 아니, 어떻게 축구공이 거기 있냐?
0: 누렁이 따라가길 잘했네.
1: 내 말이. 그래서 누렁이한테 고구마 간식도 좋지.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통영 용화사다.
1: 용화사?
0: 용화사는 신라 때 은점 스님이 창건한 절인데 그때 이름은 정수사였어. 그러다 고려 때 산사태로 허물어진 절을 다시 지으면서 천택사가 되었고 조선시대에 다시 용화사로 중창된 절이야. 용화사에 가면 부처님의 진신살이 7과를 봉안한 고대 아쇼카 양식의 불사리 사사자 법륜탑은 물론 다양한 불교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통영 용화사로 고고! 오랜 역사를 지켜왔던 천택사는 임진왜란 때 불타 그만 폐사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90여 년이 흘러 벽담 스님은 폐허가 된 천택사를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죠.
3: 그냥 포기하시죠, 스님. 지금 상태로 다시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4: 포기해도 부처님께 기도나 드리고 포기하겠네.
0: 벽담 스님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미륵산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0: 동굴로 들어가 7일 밤낮으로 미륵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 기도해도 답이 없는 건 포기하란 뜻이겠지.
0: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그날 밤, 벽담 스님의 꿈에 미륵 부처님이 나타났죠.
2: 나는 당내 교주 미륵불이다. 나와 갈 곳이 있으니.

0: 이곳은 미래의 용화 회상이 될 도량이니 이곳에 가람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라 지어라. 그러면 만세의 길이 남을 것이다.
1: 꿈에서 깬 벽담 스님은 미륵불이 알려준 곳에 천택사를 옮겨 새로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했답니다.
2: 용화는 미륵의 세상이니까 미륵산에 완전 어울리는 사찰이 된 거네.
1: 맞아. 불국토 통영에 어울리는 사찰이 된 거지.
2: 근데 저 암자는 뭐야?
1: 아, 용화사의 부속 암자인 도솔암이야.
2: 도솔암?
1: 응. 도솔 스님께서 호랑이의 은혜로 지은 암자지. 도솔 스님이 미륵산 바위굴에 머물며 참선 수행을 하던 어느 날 굴 밖에서 애처롭게 우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 어? 저리 슬피 우는 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나가서 살펴봐야겠어.
1: 도솔 스님이 굴 밖에 나오자 그곳엔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벌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3: 어? 뭐가 불편한가? 이런, 목에 비뇨가 걸렸잖아. 이대로라면 죽고 말 텐데. 잠시만 참아라. 내가 금방 뽑아줄 테니.
1: 도솔 스님은 호랑이 목구멍에서 비녀를 뽑아주었고 덕분에 호랑이는 목숨을 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굴 밖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 이번엔 또 무슨 일이려나?
1: 도솔 스님이 굴 밖으로 나오자 호랑이가 물고 온 처녀를 내려놓고 사라져버렸죠.
3: 정신을 잃었잖아. 이보세요. 괜찮습니까?
4: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일이?
4: 저는 전라도 보성에 사는 배이방의 딸인데 혼인날을 받아놓고 이렇게 호랑이한테 잡혀왔습니다.
3: 어쩌다 그런...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1: 도솔 스님이 처녀를 보성 집까지 데려다 주자 처녀의 부모는 기뻐하며 도솔 스님에게 사례금을 내밀었습니다.
5: 300냥입니다. 제 딸을 구해주신 보답으로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3: 아닙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니 거두세요.
5: 그저 할 일이라뇨. 스님은 우리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은인을 그냥 보내다니 안 될 말이죠. 그러니 받아주십시오.
3: 그럼 이 돈으로 암자를 지어 부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5: 그럼 저희는 더없이 감사하지요.
1: 도솔 스님은 처녀의 부모가 준 돈 300냥으로 도솔암을 지었고 도솔암 위쪽엔 호랑이를 만났던 바위굴이 남아 그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답니다.
2: 안 보여. 도대체 뭘 보는데? 극락 뭐야? 뭔데 보겠다는 게 극락이냐?
1: 망원경으로는 극락 못 보거든.
2: 진짜? 망원경으로는 어디든 볼 수 있다며?
1: 그렇다고 극락은 아니지.
2: 그럼 우리 엄마 못 보는 거네. 극락에 가셨나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1: 가셨을 거야. 장담해.
2: 그렇겠지?
1: 당연하지.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나홍 선사의 천도 이야기가 담긴 이천영월암이다.
2: 영월암?
1: 이천영월암은 신라 문무왕이 삼국통일을 염원해 의상대사에게 명령에 창건한 경기도 유일의 화엄사찰이야. 원래 이름은

0: 부각사였는데 고려 때 나홍선사가 중건하고 조선 영조 때 영월대사가 중창하면서 영월함이라 불리게 됐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인천 영월함으로 고고! 600여 년 전 영월함으로 향하던 나홍선사는 멀리서 들려오는 상여 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1: 이 겨울에 누가 생을 마감하셨을꼬. 가서 영가에게 법문이라도 들려줘야겠어.
0: 상여 소리를 따라간 나홍선사가 마주한 건 상여가 아니라 지게에 올려진 낡은 관이었죠.
1: 누구 영가길래 이리 초라한가?
2: 아랫마을에 살던 여인인데 자식을 잃고 시금을 전폐하더니 결국 이리 되었네요.
1: 얼마나 마음을 끓였으면.
0: 가엾은 마음에 죽은 여인과 그 아들을 위해 천도제를 올리고 영월함으로 돌아온 나홍선사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님의 안부가 궁금해졌습니다.
1: 어머님 잘 계시겠지. 아무래도 잘 계시는지 보고 와야겠어.
0: 나홍선사는 도력을 발휘해 극락에 도착했는데 어디에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출가한 아들의 부모는 극락으로 인도된다고 했는데 설마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
0: 나홍선사는 구천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중음신으로 떠도는 어머님을 발견하게 됐죠.
1: 어머니, 왜 구천을 헤매고 계십니까?
3: 구천은 너무 춥고 너무 어두워.
1: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제가 극락으로 천도시켜드릴 테니.
0: 구천에서 돌아온 나홍선사는 마의 열애불 앞에 영단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위해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1: 지장보살님, 부디 제 어머님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0: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49일째 되던 날, 나홍선사 앞에 어머님이 미소를 띠며 나타났습니다.
1: 어머니,
3: 지장보살께서 나를 극락으로 인도하셨으니 이제 마음 놓거라.
1: 네, 무정했던 아들은 용서하시고 극락 왕생하십시오.
0: 그 후로 영월함 마의 열애불 앞에는 부모의 영가를 천도하기 위한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4: 아이, 동이엔 어디 간 거야?
5: 야, 뭔가 미안.
4: 너 설마 뭐 훔쳐먹느라 늦게 온 건 아니겠지?
5: 마의 열애불께 우리 엄마 극락 가게 해달라고 빌고 왔거든. 근데 이 나무는 뭐야? 나무가 바위를 받치고 있네.
4: 영불암 대웅전을 지키는 느티나무야.
5: 오, 대견한 나무네.
4: 이 나무 말고도 영월함엔 또 대단한 나무가 있지.
5: 어떤 나무인데?
4: 궁금하지? 그럼 영월함을 지키는 나무 이야기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0: 영월함은 나홍선사의 설법을 들으려는 스님들과 신도들로 늘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나홍선사가 영월함을 떠나게 됐죠.
6: 떠나시다니요?
1: 전국 팔도에 법문을 전해야 하니 어쩌겠나. 아쉽지만 떠나야지.
6: 하지만 스님이 법문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조금만 더 머무시죠.
1: 나중에 또 들름세.
6: 조심히 가십시오.
1: 신도들에게도 잘 말해주게.
6: 네, 모두 아쉬워할 겁니다.
1: 그러면 나를 대신할 걸 두고 갈

0: 알겠군.
1: 나홍 선사는 성큼성큼 절 입구로 가더니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심었습니다.
0: 이제 이 지팡이가 이 절의 일주문을 대신할 걸세.
2: 이 지팡이가요?
0: 그럼 난 가네.
1: 그렇게 나홍 선사가 떠나고 며칠 후 놀랍게도 지팡이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죠.
2: 아, 지팡이에서 싹이 나다니. 나홍 선사님, 잘 가꾸겠습니다.
1: 은행나무는 마치 나홍 선사의 합장을 보듯 한 뿌리에서 두 기둥으로 자라나 지금도 영월함 앞에서 일주문을 대신하고 있답니다. 너 팥죽 먹었지?
3: 안 먹었는데?
1: 치, 입에 팥죽 묻었거든.
3: 들켰네.
1: 치, 치사하게 자기만 먹고.
3: 너무 조금밖에 없어서. 아, 미안.
1: 난상이 있었음 혼내줬을 텐데 말이야.
3: 무슨 난상?
1: 있어, 고산사 난상.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제천 고산사로 가야겠다.
3: 고산사?
1: 와룡산 정상에 있는 고산사는 신라 헌강왕 때 도선국사에 의해 창건된 나한 도량이야. 한국전쟁 때 사찰 일부가 불에 타 주요 유물들이 사라졌는데 1956년 다시 재건되고 대대적으로 복원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제천 고산사로 고고! 고산사엔 16난상이 있었는데 공덕이 많은 성자임에도 나한들은 장난을 좋아해 종종 잘못을 장난으로 꾸짖었죠.
4: 내가 마을에서 팥죽 먹은 건 안 들키겠지?
0: 큰 스님 밥하라 했더니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냐?
4: 그게 장작을 가지러 산에 다녀왔는데요.
0: 이놈, 산에도 팥죽이 있다더냐?
4: 그걸 어떻게?
0: 봐라, 난상 입에서 팥죽이 흘러내리는 거.
1: 이런 장난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한상을 찾아왔는데 아랫마을에 사는 여인 역시 매일 나한상을 찾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5: 부디 제게도 아이를 점지해 주십시오.
1: 하지만 나한상을 못마땅하게 여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인의 남편이었죠.
6: 너 그 돌덩이에 절을 하고 왔다 그 말이지?
5: 돌덩이가 아니고 나한님이라니까요.
6: 나한님 좋아하래. 그런다고 아이가 생길 것 같아? 안 되겠어. 내 이놈의 나한들을 부숴버려야지.
5: 그만둬요. 그러다 벌받아요.
1: 여인의 남편은 고산사로 와 나한상을 도끼로 부셔버렸습니다.
6: 벌을 받긴 뭘 받아. 그냥 돌덩인데.
1: 몇 년 후 여인은 아이 둘을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둘 모두 앞을 보지 못했죠.
6: 미안하오. 그때 내가 나한상을 부수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들도 멀쩡했을 텐데.
1: 그 후 고산사의 나한상은 전란으로 아홉 구가 훼손되고 한 구는 홀연히 사라져 여섯 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여섯 구는 열 구의 나한상을 대신한 외벽 탱화와 함께 고산사 응진전에 모셔지게 되었답니다.
3: 사라졌다는 나한상 말이야, 어디로 갔을까?
1: 글쎄, 어디선가 중생을 제도하고 있지 않을까?
3: 그렇겠지? 동해번쩍 서해번쩍 바쁘게 다니면서.
1: 맞아, 고산사엔 그런 분이 또 계시지.
3: 그게 누군데?
1: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
3: 경순왕이 왜 바쁜데?
1: 궁금하지? 그럼 바로 다음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보자고.
4: 꼬꼭!

0: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고려 왕건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식들과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 나는 와룡산 고산사에 머물려 한다.
2: 저희는 월악산으로 가 기거할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1: 미안하구나. 너희를 이렇게 보내서.
2: 우리 걱정은 마십시오. 신라를 되찾을 때까지 꼭 건강하세요.
1: 다시 볼 수 있겠지.
0: 경순왕은 고산사에 머물며 8년 동안 망국의 한을 달래고 마의태자와 덕주공주를 그리워했죠.
1: 태자는 잘 있다던가.
3: 예, 미륵사에서 머물고 계신답니다.
1: 그래, 덕주공주는 어떻던가?
3: 덕주사에서 마애부를 조성하며 지내신답니다.
1: 그 아이들을 잠깐이라도 봐야겠다. 당장 말을 준비하라.
0: 경순왕은 와룡산에서 월악산까지 하루는 덕주공주를 만나러, 하루는 마의태자를 만나러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1: 태자야, 잘 지냈느냐?
2: 네, 아버님. 아버님도 잘 계시죠?
1: 아, 난 잘 지낸다. 내일 또 올 테니 몸 조심하거라.
0: 그 후 경순왕이 말을 타고 달린 곳에는 심하령, 경순왕이 머문 와룡산은 구모산, 월악산은 자식산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게을러서 정진에 힘쓰지 않는 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한, 어리석어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한, 사람들은 이 더러움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0: 여명청사 여명808 이어캠 판매 기적 한국표준협회 소비자 웰빙 환경만족지수 21년 연속 1위 수상 세계로 수출하는 여명808 금탑산업훈장 순발명가가 직접 발명한 발명특허품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1: 여명808 정말 좋아요
0: 상쾌한 아침 참 좋은
1: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2: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해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손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에 탐욕심을 낸 탓이니 세상 욕락 저버리고 불타처럼 수행하며 어려운 일 능히 참아 조사처럼 정진하라.

불제자라. 호의옷이 아껴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일하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줘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음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만을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회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고의 답도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표주박에 기름을 담아 활활 타오르는 불에 부으면 불은 오히려 표주박에 붙어버린다. 분노도 이와 같아 오히려 착한 마음을 태워버린다. 분노를 없애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심을 제거하라.

뿌리가 다치지 않고 견고하면 나무가 잘려도 다시 자란다. 이처럼 숨어있는 가래가 뿌리 뽑히지 않으면 이 괴로움은 거듭 일어난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근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가난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겪어야 하는 심한 고통을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기를 숫대한 첫째 딸에는 마치 불꽃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은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정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생기나니.

같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에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밥을 옥상소 심심상계 옥고광 염염불리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환구서방 아미

시방세계 무불연 불영동생인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화형자득의 달

재앙영소멸 토지철룡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뭔가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 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댓글 없으니 삼보 전령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을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량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 소복해산불 보광월전 묘음 존황불 환희장 만이 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네.

옴 설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설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 주의 계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큰원 세우고 선정치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스승 안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바퀴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상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아픈지 뭘 원하는지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결코 나와 내가 둘이 아님을 긴밀한 관계 속에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좋고 나쁜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또 다른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가 자연의 일부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낸다면 불필요한 욕심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무아의 반야지혜입니다. 가을이 물들고 있습니다. 저 파란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마음으로 물 흐르듯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 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 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 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 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

0: 에 비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2: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만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0: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1: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2: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2: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0: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2: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0: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해양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

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버버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 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코스모스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벌써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호텔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양식 셰프셨고
2: 첫 번째 음식으로는 시래기 된장 덮밥입니다. 4차식 마파두부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깻잎 페스토 파스타입니다.
1: 한중 양식이 다 네. 함께 모여있네요.

0: 사찰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이 녹아있느냐 안 녹아있느냐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사찰 음식이 어떻게 네. 변화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0: 네.

0: 안산 불교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문화축제 영산대제를 오는 10월 11일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영산제 불교음악회,
1: 다도체험 사찰 음식 문화체험을 비롯해
0: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여법하게 진행됩니다.
1: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법주사에서는 속리산 단풍과 함께하는 2016 가을 국화 향연축제를 10월 9일부터 법주사 경내에서 개최합니다. 계산대제와 사찰음식 체험 등 행사에 동참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국화와 다채로운 음악회도 함께 즐겨보세요. 문의는 043-543-3615번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품은 노보이차 108점이 더머사 성보박물관에 모였습니다. 호급차부터 임급차, 7자 병차까지 시대별 보이차를 통해 차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총지종이 총기 55년을 맞아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이번 법회에서 밀교 전통의 수명관정 수결식도 함께 거행됐습니다. 동국대학교 인도철학 총동문의 추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인도철학과 출신이거나 인도철학에 조예가 깊은 스님들도 참석해 학문 전승과 인도철학 중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들이 제55차 총동문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천월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진명 스님과 정관 스님, 법회 스님과 원형 스님이 자랑스러운 운문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길상사가 22개국 40여 주한 외교 대사들을 초청해 사찰 음식과 다독, 음악으로 불교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2배 많은 대사가 길상사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품은 노보이차 108점이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모였습니다. 호급차부터 인급차, 7자 병차까지 시대별 보이차를 통해 차 문화의 흐름을 살펴보는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빛바랜 포장지와 오래된 글씨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거치며 숙성된 노보이차가 한자리에 펼쳐졌습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어제 2층 기획전시관에서 특별전 108 노보이차 대전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다행자 조희광 선생이 오랜 시간 수집하고 준비한 노보이차 108점이 공개됐습니다. 민간에서 생산된 가장 이른 시기의 호급차부터 국영화 초기의 인급차, 이후 규격화된 7자병차까지 시대별 보이차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차의 형태와 포장, 제작 방식의 변화를 통해 보이차의 역사와 차 문화의 흐름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호 스님은 오랜 세월을 거쳐 깊어지는 차의 모습에 수행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2: 차 잎이 차가 되고 차가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 깊은 향과 맛을 이루기까지에는 기다림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3: 오랜 세월을 견디며 깊은 향과 맛을 품어낸 108가지 노보이차는 끊임없는 정진으로 마음을 비워내는 수행자의 삶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1: 특히 이날 개막식에는

0: 말레이시아 다성 등시의 선생과 백수청 세계 차문화 교류 협회 명예 회장 등 국내외 차문학의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등시의 선생은 100년을 넘긴 노차를 언급하며 오랜 세월을 간직하는 보이차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1: 지상의 보차

0: 있습니다.
1: 예, 기대 미래 쌍방 能有更多的交流与合作，让今天结下的善缘，啊，如同一杯普洱茶，经过时间的沉淀，越来越醇厚。
0: 전 시장에는 후원 박태만 서예가의 선시와 차시를 표현한 서예 작품도 전시됐습니다. 108점의 노보이차에 쌓인 세월과 차 문화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108 노보이차 대전.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2: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해온 총지종이 총기 55년을 맞아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이번 법회에선 밀교 전통의 엄숙한 수명관정 수계식도 함께 거행돼 부처님의 법제자로 구경성보를 서원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전국 각지에서 모인 스승과 교도들의 지극한 염성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집니다. 총지종이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충북 단양 소노벨에서 종령 지성 대종사를 비롯해 통리연장 녹경 정사 등 종단 주요 스승과 500여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총기 55년 총지 대화합법회 및 수명간정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종령 지성 대종사는 간세음보살의 자비와 문수보살의 지혜, 보현보살 행원의 힘으로 보살의 길로 걸어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4: 보현보살의 행운 힘을 가지시고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살의 길로 살아나가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3: 이어 정계아사리 통리원장 녹경정사는 수계심덕과 삼지정계를 교설하고 사중근계와 십성계, 신무진계를 내리며 수계 제자들에게 불태전의 용맹정진을 당부했습니다.
5: 이제 불자들은 계를 받은 후 미래 제가 다 하도록 태전하지 말고 지극한 서운으로 수행할지니라.
3: 부처님의 법을 받아 중생을 제도하라는 불법 전수와 보살행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불자들은 밀교 교법의 실천과 생활 속 불교 구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6: 불타의 자비와 보살 정신을 본받아 고통에 빠진 중생을 5세대 이상 반드시 보리를 성취하겠습니다.
3: 대화법회로 화합과 단결을 다진 총지종 교도들은 수명간정 수계를 통해 불제자로서의 신신과 원력을 더욱 굳건히 다졌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2: 1996년 대학 구조조정 이후 사라진 동국대 인도철학과 한국 인도철학의 학문적 위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도철학의 교육 기반을 되살리고 후속 세대를 육성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7: 1990년대 동국대 불교대학은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세계학과 체제였습니다. 1996년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가 전공체제로 명칭이 바뀌었고 이후 불교학부 체제로 통폐합돼 이제는 대학원 과정만 남은 인도철학과. 2016 동국대학교 인도철학 총동문회 추계 심포지엄이 한국의 인도철학과 인도학, 그 현재와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인도철학과 출신이거나 인도철학에 조예가 깊은 스님들도 참석해 학문 전승과 인도철학의 중흥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8: 우리 동대의 인도학이나 인도철학과가 꼭 생기기를 바라고 그래야만이 우리 불교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제 나름대로 확신을 해봅니다.
9: AI를 사랑하는 우리 시대에 학생들이나 우리 스님들이 논리적으로 인도철학이 꼭 온만 성취되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기원드립니다.
7: 특히 인도철학과 일기인 자광 대종사는 인도철학 발전을 위한 후원금 지원을 약속해 대중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8: 인도철학을 무시하면 불교가 성립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도철학은 위대한 불교를 탄생시킨 바탕이 됐다는 자부심을 한번 가지시고.
7: 사기 출신인 은혜사 조실 법타 대종사는 인도철학과가 통폐합된 과거를 개탄하며 학과 개설 필요성에 사자후를 냈습니다.
8: 그러니까 경영 차원에서 운영 차원에서 수지타산을

0: 했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째 하필이면 인도 철학과야. 어? 불교의 뿌리 아닙니까?
1: 심재관 상지대 교수는 고전 인도학이 불교 연구의 토대라며 과거 동국대 인도 철학과가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원전 강독과 세부 과목을 체계적으로 교육했던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1996년 학부 통폐합 이후 기존의 교육 기반이 위축되고 학과 중심 전통이 소진된 점을 뼈아프게 지적했습니다. 심 교수는 국내 고전 인도학 재건을 위한 3대 전제로 원전 강독 훈련, 학부 대학원 연계 교육 체계 재구축, 고고학 사료 연구 병행을 제시했습니다. 강성용 서울대 남아시아 센터장은 인도학과 인도 철학 역시 사회를 향해 학적 가치와 유용성을 끊임없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부 통폐합 이후 어언 30년, 인도 철학의 새로운 30년을 여는 마중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0: 앞으로 인도학 연구에 투자하고 인도 불교 철학 접해를 넓혀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화가 된다는 강한 의지로 실천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1: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고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제55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가 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4: 운문사 승가대학 동문스님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일 운문사 청풍요에서 열린 제55차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에는 선후배 스님 등 3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5: 운문사를 이렇게 면면이 이어가고 빛이 나게 하는 것은 우리 운문사 선후배 스님들의 힘이라는 생각을
4: 특히 각 분야에서 활동하며 운문인의 위상을 높인 자랑스러운 운문인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진행자인 진명 스님과 종로 노인 복지 관장을 역임한 정관 스님, 서울 진관사 주지 법회 스님과 서울 청룡암 주지 원영 스님이 수상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동문회의 주요 활동을 보고하고 회칙 개정을 통해 소임 인수인계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동문 스님 150명과 청소년 108명, 교사 8명이 참여해 청소년과 스님이 함께하는 운문사 마음온 원데이 명상이 열린 바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네팔 구호를 위해 3천만 원의 성금을 총무원에 전달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동문 장학금 전달식도 마련돼 학부와 석사 박사과정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스님 11명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6: 건강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정말 수행자가 될 수 없어요. 행복한 수행자. 인대
4: 말 우리는 신라했기 때문에 성불입니다. 제56차 동문회를 이끌 차기 회장에는 천월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29회 회장 무영 스님에서 30회 회장 천월 스님으로 동문회가 전달되면서 제56차 총동문회 소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6: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후배 스님들 덕분에 별 탈 없이
7: 수처작주하는 마음의 자세로 제56차 총동문회를 이끌고 나가도록.
4: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선후배 간 화합을 더 많이 가지고 모교 발전과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55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운문사 승가대학 총동문회. 수행과 교화의 현장에서 정진하고 있는 운문인들이 한마음으로 인연을 이어가며 모교와 불교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2: 40여 대사관과 관저가 모여 작은 지구촌으로 불리는 서울 성북구. 무소유 법정 스님의 법향이 서린 성북구 길상사가 22개국 40여 주한 외교대사들을 초청해 사찰 음식과 다도, 음악으로 불교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2배 많은 대사가 길상사를 찾았는데요. 도심 포교도량을 넘어 민간 외교회장으로 자리매김한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얇게 썬 가지 위에 콩고기와 새싹잎을 올리고 돌돌 말아줍니다. 겨자 소스에 찍어 한 입 먹자 알싸함과 상큼함이 어우러져 입맛을 돋웁니다. 사찰 음식 명장 대한 스님 지도 아래 주한 외교 대사들이 직접 만든 가지 새싹말이입니다. 서울 성북구 길상사가 지난달 30일 독일과 일본, 콩고와 스위스 등 22개국 40여 외교대사를 가을 기운이 완연한 사찰로 초청했습니다. 지난해 12개국 20여 대사가 찾은 데 이어 두 배가 늘어난 인원이 길상사를 찾은 겁니다.
9: You can taste the nice ingredients and it's something very different. It's just a contrast of a taste, so it's lovely.
10: I was so impressed with all those ingredients. Very appreciated. Thank you very much. This is a great opportunity.
8: 32개 사찰에서 각기 고유의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음식들을 관람하고 또 시식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불국사의 물국수와 흥국사의 돌산 갓김치, 범어사의 우엉전 등 각양각색의 사찰 음식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대사들을 위한 저녁상에는 배보쌈 물김치, 서기버섯강정, 녹두전과 능이국 등 자연의 재료를 바탕으로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11: It had been passed down from our ancestors. I hope you enjoy the exhibition.
8: 여섯 명의 길상사 통역 봉사단은 전 일정을 함께하며 스님과 외교대사 간 가교로 활약했습니다.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한국 불교의 의미와 뜻을 전하기 위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12: 오늘 같은 통역 봉사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성북구 이제 이웃분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참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8: 주지 취임 이후 올해로 3년째 산사를 적극 개방해 포교도량을 넘어 민간 외교 중심지로 길상사를 한 단계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주지 덕조 스님. 스님은 이 작은 만남이 단순히 문화 교류를 넘어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소중한 인연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13: 지금은 성북동이라는 한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입니다. 가까이서는 인연이 마음까지 가까워진다면 더욱더 깊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4: 우리 대한민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 이날 조계종 원로의원 동명대종사와 성북구 사암연합회장 원경스님도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사찰 음식 체험에 이어 열린 앞마당 음악회는 한국 불교의 포용성과 산사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길상사는 도심 포교도량을 넘어 민간 외교 중심지라는 새로운 기치 아래 한국 불교의 맛과 멋을 세계인에게 알렸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평생 수행과 교화에 헌신하며 한국 불교에 큰 자취를 남긴 성림당 월산대선사의 사상이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조명됐습니다. 특히 깨달음에만 머물지 않고 삶 속에서 화합을 실천했던 월산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갈등하는 현대사회에 울림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견 스님의 논문을 통해 박성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 토함산 불국사에 주석하며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었던 성림 월산 대선사. 만공 스님에게 이멋고 화두를 받아 정진하고 성철 스님과 봉암사 결사에 동참했던 선승이자 두 차례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내며 종단 기틀을 다진 지도자입니다. 월산 스님의 사상을 집대성한 첫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습니다. 월산 스님의 손상좌이자 성림 선문화연구소 소장인 성견 스님이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에서 월산 선사의 중도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성견 스님은 시자 스님들이 녹음한 법문, 비문과 같은 방대한 자료를 모으는 등 6년 전 월산 스님의 숨은 가르침 복원에 착수했습니다.
15: 전국에 큰 스님께서 정진하셨던 그 도량들을 다 찾아갔거든요.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중도를 가지고 써야겠다.
1: 성견 스님은 특히 월산 스님의 중도의 가르침에 주목했는데 그 핵심을 투출 권고뇌, 불사일법, 위지 중도라는 법어에서 찾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뚫고 벗어나되 어느 한 법도 버리지 않는 것이 중도라는 의미인데 분별을 떨쳐버리는 초월적 깨달음에 멈추는 게 아닌 다시 현실로 돌아와 중생을 보듬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월산 스님의 사상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불국사 종무소 현판엔 중화당이 새겨져 있는데 불성의 본체인 중과 그걸 세상에 펼치는 보살행인 화를 둘러보지 않는 월산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15: 중자는 불성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고 화는 육바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불성을 체득하려고 하는 정진과 이제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는 보살행이 다르지 않다.
1: 이념과 세대 갈등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에 월산 스님의 중도 사상은 강력한 처방전이 될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견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닌 차이를 인정하되 그 차이에 매몰되지 않고 관계 속에서 화합을 찾는 지혜를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15: 우리가 정진하는 것은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되고 그게 화합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세계 평화의 길이고 화합의 길이고 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 갈등이 심하고 대립이 심하는 이런 사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월산 스님의 중도 사상은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전망입니다. 성견 스님은 이번 연구에 머물지 않고 외국 학술지 논문을 준비하는 한편 내년 월산 스님 30주기 달해제를 맞아 박사 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펴낼 계획입니다. 월산 스님이 강조한 세계 공일과 세상의 유정과 무정의 모든 존재가 모두 하나라는 가르침은 개인의 수행을 넘어 사회, 나아가 세계 평화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2: 태고종 제51기 합동득도 수계살림 입재식이 지난 1일 태고 총림 서남사 중앙 금강계단에서 봉행됐습니다. 입재식은 정수원장을 맡은 서남사 주지 승범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중앙종회의장 법륜 스님, 포교원장 능혜 스님 등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과 출가 사찰에서 동참한 은사와 신도들의 격려 속에 진행됐습니다. 승범 스님은 출가는 큰 복이면서 누구나 할 수 없는 어려운 선택이라며 새롭게 출가 수행자로 태어난 만큼 나를 비우고 수계살림에서 보고 배우고 익힌 것을 온전히 채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제51기 수계살림은 남행자 26명, 여행자 11명이 입교해 오는 30일까지 한 달 동안 기초습의와 의식, 부처님 일대기, 태고종 지종풍 등을 익혀 삼위 삼인이계를 수지하게 됩니다. 10월 첫째 주 주간 법보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의 2016 영캠프 청년 전법 소식, 그리고 전통과 과학, 디지털 기술을 아우르며 확장되고 있는 불교학 박사학위 연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권학위원회의 청년 전법 활동이 1만 명 수계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9월 17일 동국대 서울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개최된 2016 영캠프에는 1만 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3기 1계와 5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올해 영캠프는 동국대 불교학생연합 학생기획위원단이 직접 기획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수계 대법회에 참여한 진우 스님은 1만 명의 청년불자가 한날 한시에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들이 한국 불교의 미래라고 격려했습니다. 수계를 마친 청년들은 발언문을 봉독하며 계율을 삶의 지표로 삼고 불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영캠프는 엄숙한 수계법회뿐만 아니라 문화 공연과 워터캐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불교를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할 수 있는 축제장으로 마련됐는데요. 동국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스스로 불교와 인연을 맺고 신행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접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 불교 관련 박사학위 취득자가 총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동국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방문화대학원대 6명, 공주대 4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교학이 10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보 응용 각 7편, 사상의례 각 5편, 수행 4편, 불교상담 3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불교학 연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학, 관광, 교육, 사회복지 등 다른 분야와 불교를 결합한 연구도 활발했는데요. 교학 분야의 초기 불교 문헌에 대한 기존 해석을 새롭게 검토한 연구와 성보 분야의 불교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 불교의식대학이 제28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학장 해공 스님이 사찰과 포교원 등에서 실제 상용하는 의식 위주로 집중 지도합니다. 상주 권공, 49제, 천도제 등 연불 불공 기초부터 전문 범폐의식 전반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신청 바랍니다. 수강 문의는 010-5765-8604번입니다.
1: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노보이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이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중흥을 이끌었던 대충대종사의 제33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10월 13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대종사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는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3-423-7100번입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도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삼마 삼부타사 숙기오뚜 시청하는 부부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A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으로 포교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BCE 386년 부처님 임매일 후 100년 뒤 외사리 강엄성 대림정사에서 발생한 상자부와 대중부의 근본 분열 1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자부와 대중부의 근본 분열 1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자부와 대중부가 분열하는 그 장면을 전하는 율장 소품을 같이 보죠. 세종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신 후 100년이 되었을 때 외사리에서 왓치족의 비구들이 10가지 사항, 즉 14를 제기했다. 상자부와 대중부가 분열을 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10가지 계율에 대한 새로운 해석, 요 문제를 율장 소품에서는 저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BCE 486년 음력 4월 보름에 꾸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서 임매를 하셨으니까 율장에서는 100년 뒤에 외사리 강엄성에서 14비법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으니 BCE 386년 음력 4월 달 정도, 양력으로는 5월 중순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그 외사리 지역에 살고 있던 스님들이 새로운 계율을 제정을 하기도 하고 기존의 계율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게 10가지 사항인데 그 10가지 사항을 하문으로 번역을 할 적에 14라고 했습니다. 이 10가지 쟁점 사항이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 율장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정법과 비법 또는 정법과 사법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간행에 대해서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스님들과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에도 위반될 뿐더러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은 새로운 계율을 후세 스님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해서 써서는 안 된다라고 원칙주의자 스님들이 첨예하게 부딪혔던 사건이었습니다. 요 10가지 쟁점 사항, 그것은 저번 시간에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큰 주제가 뭐였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열 가지 쟁점 사항이 발생을 하고 난 다음 교단이 분열을 하게 되는데 그 교단이 분열을 하면서 한 판은 많은 대

대중이 우리를 지지합니다라는 의미로 대중부라는 이름을 쓰게 됐고, 또 한편은 우리가 부처님의 전통과 역사성을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상자부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그러면 부처님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교단을 후세 유럽인들이 보수파라고 규정을 했고,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자신들에게 편리하게 해석을 해도 된다라는 그룹을 진보파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분류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 7,000명의 700명의 스님들이 8개월 동안 논의를 하면서 양파에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을 각각 4명씩 선출을 해서 마지막에 8명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정을 끝냈는데, 그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스님들은 그 조정을 수용을 하고 받아들였고, 어떤 스님들은 그 조정을 불복을 하고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요 분쟁의 핵심 논쟁은 스님들이 제가자로부터서 돈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의 문제였는데, 이게 이후에 종교 비즈니스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게 아닌가. 이네 가지 쟁점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단의 명칭의 문제죠. 어떤 단체를 우리가 보면, 그 단체의 명칭만 봐도 그 단체가 뭘 하는 단체인지를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까? 대개 우리가 단체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을 애매하게 짓지 않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단어로 사용해서 단체의 이름을 짓죠. 그러면 부처님 인멸하시고 최초로 교단이 분열할 때, 한파는 테라바다라고 이름을 정했고, 다른 파는 마하상기까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테라바다라고 이름을 정한 걸 그대로 하문으로 번역을 하면 장로파가 되고, 마하상기까라고 이름을 정한 걸 그대로 하문으로 번역을 하면 대중부가 되죠. 그러면 대중부라는 말은 우리가 얼핏 듣기로는 많은 대중들이 모여 있다라는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외사리 강음성이라는 지역을 놓고 보면 대중부를 구성하는 인원들이 다수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료를 놓고 보면 인도 전역을 살펴보면

특히 지역에 있는 하나의 동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중부라는 단어만 탁 놓고 보면 아, 저 단어가 인도 전역을 대표하는 단어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한 발 물러나서 보면 고 외살이라는 지역으로 국한 놓고 보면 다수파일 수 있지만 인도 전역을 놓고 보면 극히 한 지역에 있는 동아리에 불교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를 해버리고 그 단어에 매몰돼 버린 측면이 너무나 강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상자부 또는 대중부라고 했을 때 요즘은 이런 규정이 한 3, 40년 전부터는 거의 폐기하고 안 씁니다. 그런데 아직은 한국에서 불교 개론이나 불교사 책을 펼쳐보면 상자부는 보수파, 대중부는 진보파 이렇게 구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됐을까? 원전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는 19세기에 그러니까 1800년대 중반에 유럽에 있는 불교학자들이 이 사건을 규정을 할 때 그 당시 유럽의 사상의 흐름에 따라서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은 보수파, 전통을 파괴하고 새로운 전통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또는 진보파 이런 흐름을 가지고 불교사를 평가를 하다 보니 부처님이 제정해놓은 계율이나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원칙주의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수파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부처님의 정법을 파괴하거나 부처님이 제정해놓은 계율을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편하게 좀 생활합시다 라고 했던 이 그룹들을 진보파라고 평가를 해빈 거예요. 이거는 진보파가 아니라 정법의 파괴자거나 아니면 현실 타협주의자라고 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르게 평가되는 사항을 유럽의 19세기 중반 유럽의 불교학자들이 유럽의 정치의 용어를 그대로 불교사를 평가하는데 도입을 해서 써버렸고 그것이 일본으로 와서 일본 학자들이 하문으로 번역을 하면서 진보파 보수파로 번역을 했고 그것이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 흐름이 지금까지 답습이 되어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 원전 저 사건을 기록해놓은 율장 소품을 보면 절대로 보수파, 진보파로 구분할 수 없고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려는 원칙주의자와 부처님의 정법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타협주의자 또는 개량주의자들의 충돌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건을 전하는 율장 소품의 전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매우 황당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포사라는 장소 가운데 동으로 만든 바루를 놓아두고서 포살에 참석한 남자 신도들에게 보시어
비구 상가의 돈을 보시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밤에 참석한 스님들이 나누어서 가지겠습니다. 율장 소품에 그대로 기록이 돼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살에 참석을 했던 야사 깔린다까 붓다라는 스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벗들이여, 비구 상가의 돈으로 보시하지 마십시오. 사문 사키아의 아들들, 즉 출가한 불교 스님들은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해버립니다. 아마 거기에 참석했던 남자 신도들이 스님들에게 돈을 공양 올리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웠겠죠. 아니면 좀 새로웠겠거나. 그런데 돈으로 공양 올리자고 주장을 하이 거기에 참석했던 스님 한 분이 내부 고발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래의 스님들은 탁발을 해서 하루 음식을 조달하고 신도들이 스님들이 필요한 약품이라든지 가사라든지 바루 같은 것은 공양을 올려도 되지만 돈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이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찰에 시주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이 시주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스님 개인에게는 돈으로 시주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날 밤 왓지족의 비구들은 금이나 은화를 비구들의 숫자에 따라서 몫을 나누고 분배했다. 그리고 야사 깔린다까 붓다의 목도 나누어 주었다. 그러자 야사 스님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불전함에 여어놓은 돈을 스님들이 끄집어내갖고 N분의 1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고는 그 문제 제기를 했던 스님 목도 주니까 그 스님이 저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았던 스님들이 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그 불전에 놔놨던 돈을 나눠서 가지는데 그 스님 목도 떼어갖고 주니까 그 스님이 나는 안 받습니다 라고 하니까 돈을 받았던 스님들이 그 스님이 불법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모함을 합니다. 그러고는 돈을 받은 우리를 신도들 앞에서 모욕을 줬다고 그대가 나를 모욕을 했어. 그러니 우리가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스님들이 정법을 지키려고 하는 스님에게 징계 조치를 내립니다. 벗들이여, 여기 야사 깔린까따 붓다는 신심 있고 청정한 믿음이 있는 제가의 남자 신도들을 꾸짖고 모욕하고 불신을 조장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모욕한 야사 스님에게 참회 조치를 하자. 이래가지고는 자신들의 불법을 저지르는데 동참하지 않았다고 정법을 지키고자 하는 스님에게 참회 조치를 내리니까 그 야사 스님이 그 부당함에 대해 가지고 항의를 하면서 14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쟁이 시작이 되니까 불법을 저지렸던 스님들이 이런 포옹을 합니다. 이 논쟁은 가혹하고 곤욕스러울 거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편을 많이 얻으면 이 쟁사에서 더욱 큰 힘을 얻고 무사히 우리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이제 자신들을 동조해 줄 스님들을 찾아다니는데 문제는 말로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뇌물을 싸갖고 다니면서 뇌물을 주면서 동지를 규합을 합니다. 율장 소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존자들이여, 장로께서는 비구들의 필수품인 바루, 어복, 자구, 침통, 허리띠, 여간왕, 물병 여가기를 받아주세요 하고 저는 물건을 사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걸 부처님의 정법이라고 인정을 해달라고 로비를 하러 다닙니다. 저게 율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이제 그렇게 싸가지고 물건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로비를 하이 어떤 스님이 어이 버시여 그만두세요. 나에게는 바루와 어복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뇌물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율장에 그대로 기술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고서 어떻게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계율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고치고자 하는 스님들이 이게 진보주의자고 자유주의자인가 원칙의 파괴자들이고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정법을 오염시켜 버리는 그런 행위들이죠. 그래서 저 장면을 전하는 율장 소품 원전을 보면 우리가 늘상 이야기했던 진보파 대중부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처님이 제정했던 계율, 그걸 그대로 지키자는 원칙주의자들과 그걸 좀 완화시키고 개량하고 필요한 것은 새롭게만 제정을 해서 사용하자라고 했던 개량주의자들이 이거는 수행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죠. 이게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부에서도 4명의 팽의원을 선출을 하고 상자부에서도 4명의 팽의원을 선출을 해서 8명의 팽의원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율장 소품에 보면 동쪽 왓지국에서 온 비구 4명, 사빠가민, 살하, 꾸짜소비, 바사빠까미까 이름이 쭉 나오고 이 사람들은, 이 스님들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을
개정을 하거나 새로운 계율을 제정해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파에서 추대한 팽이언들이고, 그리고 북쪽 빠빠에서 온, 요 빠빠는 외사리하고 구시나가라하고의 중간 지점입니다. 빠빠에서 온 비구 4명, 즉 레바타, 삼부타, 사나파신, 야사, 깔린다까, 뿌타, 수마나 등인데, 이 4명의 팽이연들은 어떤 경우든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계율은 손을 대서는 안 되며 전통적으로 해석되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새로운 계율을 제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경연 8분이 모여가지고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BTN 불교TV로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봤던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사항을 제정한 부처님의 의도와 그리고 현재 외사리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비교를 하면서 이게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과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의견을 다 물었을 때 10가지 의견을 다 묻고 통합해갖고 투표를 한 게 아니고 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투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율을 개정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합시다라고 주장했던 그 대표들조차도 만장일치로 이게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계율하고는 입에 댄 겁니다 라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14 비법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불교사나 불교개론을 보면 외사리에서 일어났던 제2결집의 내용은 14비법 논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추대해 놓은 팽이연들조차도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다릅니다 하고 깔끔하게 그 사건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깔끔하게 말로서 해결됐다고 해결이 될 일 같으면 처음부터서 문제가 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목탁 세 번 치고 잘 끝났다 하고 자리를 틀고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렇게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수용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부처님 이래의 145년 동안 지켜줘오던 단일 교단에서 떨어져 나가갖고 새로운 교단을 세운 분들이 마하상기까, 즉 대중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부는 자신들의 대표들이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판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편리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이게 마하상기까 대중부가 테라바다 근본성단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역사적인 실체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편리한 생활에 길들여졌던 삶을 이전의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불편함을 나는 수용하기가 싫어. 부처님의 정법을 지키려고 하면 암만 해도 조금은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정법은 정법이고
나의 이 편리한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하고 했던 분들이 떨어져 나간 것이 이14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돈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100년 뒤에 외사리 강음성에서 스님들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신도들에게 스님 개인한테 시주를 하세요. 그것도 돈으로. 그렇게 되면서 사찰에 시주하는 것 말고 스님 개인에게 시주를, 그것도 돈으로 하면서 결국 수행이 비즈니스화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해버렸죠. 이렇게 일단 문이 한번 열리고 나니까 18개 부파가 200년 동안 우후죽순으로 확산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불교는 발전됐는지 몰라도 부처님의 정신은 상당히 오염되는 결과를 초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처님 전통 교단을 지키던 분들은 대중부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나니까 자기들은 그냥 근본 교단이라고 했으면 될 텐데 내공이 부족을 했는지, 아니면 부처님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우리 교단이 물려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신들의 성단의 이름을 테라바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테라라는 말은 장로들이라는 말이고 바다라는 말이 가르침이거든요. 장로들의 가르침, 이걸 남아있는 교단이 이름을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저도 제 스승을 포함을 해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조사 스님들, 그리고 남방에 있는 많은 아라한 스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찬탄합니다만 저의 영원한 스승은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름을 지을 것 같으면 장로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짓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름을 짓지 말든지. 그런데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역사성과 정통성을 강조한다고 테라바다, 상자부라고 지었는데, 이름을 짓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면 필연적으로 조직 이기주의, 좌파 이기주의에 매몰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 이래에 145년 동안 지켜줘던 근본 교단은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부처님으로부터서 가르침을 받았던 직계 제자들이 이 땅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인멸 후 100년 뒤에 교단이 분열을 해버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 인멸 후 100년 뒤 외사리 강엄성 대림정사에서 발생한 테라바다, 상자부와 마하상기카, 대중부의 근본 분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인도의 부파불교와 중국의 종파불교가, 중국과 한국에서의 종파불교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살아갔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대반열반경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타파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0: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되기 바란합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빗겨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오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2: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5: 신라 경덕왕 때였습니다. 가난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소년 대성은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어머니를 지극히 모시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흑륜사의 점계 스님이 마을에와 보시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6: 하나를 보시하면 만 배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5: 그 말을 들은 대성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7: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지난 생에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어머니는 생계를 이어가던 작은 밥마저 기꺼이 부처님께 보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성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신라의 재상 김물량의 집에는
8: 모량리의 대성이 이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5: 라는 하늘의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얼마 뒤 태어난 아이는 손바닥에 대성이라 적힌 금패를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전생의 대성이 다시 태어난 것이라 믿었고 아이의 이름도 다시 김대성이라 지었습니다. 김물량은 전생의 어머니까지 모셔 함께 봉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김대성은 토함산에서 곰을 잡은 뒤 꿈속에서 원망하는 곰을 만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는 곰을 위해 절을 세우고 다시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석굴암을 짓던 중 천장의 큰 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지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 하늘의 신들이 다시 이어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마침내 불국사와 석굴암은 완성되었습니다. 두 생에 걸쳐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했던 김대성의 효심은 천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국사와 석굴암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을 찾는 사람들은 찬란한 문화유산뿐 아니라 부모를 향한 사랑과 감사라는 변치 않는 가치를 함께 만나게 됩니다.

남을 가르치듯 스스로 행한다면 그 자신을 잘 다룰 수 있고 남도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신을 다루기란 참으로 어렵다.

0: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의 기업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팔공산 은혜사에서는 10월 17일 토요일 은혜사 특설 무대에서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투 승전 기념 낙 페스티벌을 봉행합니다. 육중원 밴드, 김기태 밴드 외 다채로운 출연진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임진년 을승과 을병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특별기획전 108 노보2차 대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2차의 궤적이란 주제로 평소 만나기 힘들었던 명품 노보2차 108점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특별한 자리로 호급차와 인급차, 칠자병차 등을 선보이며 서예가 박태만 작가의 작품이 함께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10월 2일 금요일 오후 2시 성보 박물관에서 열리며 문의는 051-508-2200번입니다.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인연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 하우스. 고맙습니다.

불기 2569년 을세년 진관사 국행 수륙제 회향 기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1395년 조선 태조께서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설행하신 이래 627년 동안 평화와 상생을 상징하며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불교 의례입니다. 위로는 모든 불보살님, 아래로는 지옥 중생에 이르기까지 차별 없이 공양을 베푸는 수륙제는 무량한 공영 공덕과 가피의 장이자 대승 불교의 꽃입니다. 올해 을사년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49일 동안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들을 모시고 장엄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이제 그 대표 위패를 야단법석 연꽃 연지단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어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치사가 있겠습니다.
1: 존경하는 사부대중,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보살님의 가피와 조상 선열의 은덕이 서린 도량 진관사에서 국행 수륙 대제를 봉행하며 수륙제 개건 627주년과 광복 80주년이라는 장엄한 인연을 맞이했습니다. 수륙 대제는 유정과 무정, 산자와 망자를 가리지 않고 두루 제도하는 대자 대비의 법회입니다. 이는 한순간의 의식이 아니라 법계 일체 중생을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서원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야 할 원력입니다. 진관사는 근현대사의 아픔과 희망을 함께 간직한 성지입니다. 경리에서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는 독립의 염원과 민족의 숨결을 증언하는 성스러운 기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태극기에 담긴 호국과 자주의 뜻을 기리고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들의 넋 앞에 다시금 머리 숙여 예경을 올립니다. 아울러 국행수륙제는 그 역사성과 장엄한 의례를 바탕으로

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륙제가 단지 한국 불교의 의례를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인 자비와 평등, 화합과 상생을 구현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임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이 장엄한 법석이 가능하기까지 원력을 다해 주신 진관사회주 개호 스님과 주지 법회 스님, 그리고 보존회와 사부대중, 관계기관의 모든 정성에 깊은 찬탄과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관사 국행수륙대제 봉행을 축하드리며 법석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와 공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은 진관사 수륙제 보존회 이사장이시자 진관사 주지이신 법회 스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2: 청명한 가을 개건 627주년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지난 9월 7일 입제를 시작으로 49일 동안 기도 정진하여 환희로운 회향의 법석을 맞이하였습니다. 거룩한 법석을 증명해 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성파 종정예하와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께 깊은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신 대덕 스님들과 김진 광복회 부회장님을 비롯해 광복회 회원님들, 또한 독립유공자 가족분들,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각국 멕시코를 비롯해 각국 대사님과 내외 기빈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보사님의 가피가 충만한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나라와 국민의 안녕,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며 환희롭게 봉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수륙제 주제는 광복 80주년 온 세상을 비추는 감사의 기도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고 부처님의 대자비로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순국 선열의 애국심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관사 국행수륙제도 그 맥을 성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법석에 동참하신 수륙제 학교 학생 여러분, 설판 제자, 사부대중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김구 선생의 증손이신 광복회 김진 부회장님께서 축하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국민의 평안과 우리나라의 번영을 기원하는 진관사 국행수륙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행수륙제 독립운동가 후손인 제가 초대받게 된 것은 매우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늘도 나눔 실천을 통해서 또 지관사에서 광복회에 또 이런저런 후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의 한 사람으로서 불교가 우리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은 매우 깊고 또한 동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사 준비에 수고를 아껴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님과 총무원장님, 진우 큰스님,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스님 등 4대 부종 모든 분들에게 노구에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이 광복 80주년 온 세상을 비추는 감사의 기도제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평안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107년 10월 25일 광복회 부회장 김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이어서 참석하신 내빈들께도 축사를 청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이렇게 청명한 가을날 천년 고찰 진관사에서 국행 수륙제의 회향을 함께하게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고요히 스며드는 아침입니다. 49일 동안 자비의 마음으로 법회를 이어오신 스님들과 불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관사 수륙제는 오랜 세월 동안 서울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온 살아있는 문화유산입니다. 모든 존재를 위로하고 서로의 아픔을 품어온 자비의 전통입니다. 올해 주제처럼 온 세상을 비추는 감사의 기도가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모든 생명에게 평화와 희망의 빛으로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시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본받아 서로의 다름을 품고 누구나 존중받을 수 있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진관사 국행 수륙제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염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0: 다음은 우리 지역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님께서 축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이 진관사 오늘 국행 수륙제를 준비해 주신 우리 법회 주지스님, 또 해주스님, 우리 개호 해주스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 진관사에 너무 스님들께서 너무 고생을 많으시고 애써주셨어요. 또 우리 진관사의 사부대 중 우리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평이란 도시가 앞으로도 더 진관사와 함께 더 멋진 곳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한 제일 중요한 건 유네스코 무형유산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내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화를 지키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광복 80주년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광복회도 오늘 오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세상들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좋은 시간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0: 자, 이어서 허민 국가유산청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박수로 맞으시기
2: 네.
0: 바랍니다.
3: 수륙제는 온 천지와 그리고 수륙에 존재하는 모든 고운들의 천도를 위해서 지내는 엄중한 불교 의례입니다. 깊은 자비와 화합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 행위를 넘어서 우리 전통 문화의 결정체이자 호국 정신,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의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올해는 진관사 수륙제 재건 627주년인 동시에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해인 만큼 오늘 시행되는 이 진관사의 국행 수륙제를 통해서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희망을 밝히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우리 전통의 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담고 이 중요한 국가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해서 국민 모두의 삶에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회주 개호 스님과 주지 법회 스님, 그리고 진관사 수륙 보존회 관계자 모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장엄한 수륙제의 공덕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두루 미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0: 자, 끝으로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자 진관사 수립자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장이신 임돈희 교수님의 축사 말씀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1: 진관사 수륙제는 수륙제 설행을 중심으로 공익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추모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평화로운 세계에서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것은 유네스코 무형유산협약의 핵심인 공동체적 가치에 가장 충실한 것입니다. 이 수륙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방향성과 확장성은 수륙제가 지니는 가장 크고 긍정적인 가치입니다. 화합하지 못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혼돈의 시대에 수륙제의 가치는 향후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으로 세계인이 공유해야 할 무형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의 발언으로 이 염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지금부터 그 진관사 국행수륙제 낮제의 첫 의식인 실현이 시작되겠습니다.

특지선년 알게 원승삼보 가지려 고운고 참하래.

대주스님께서 수구섭이 신막법 여시행자 능득도 입을 지키고 뜻을 바르게 하며 몸을 계를 범하지 않는 자는 능히 도를 얻으리라라고 적힌 금판으로 도량을 문을 세 번 두드리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네, 타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영가님들이 이제 도량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모신 영가님들이 지금 수립제 연지단에 편히 앉으시도록

이어서 신중 요자 발화 의식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체로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1: 충정명단 제병원 16의 화엄주.
0: 네, 합장하시고 함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0: 예.
1: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해 주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대종사께서 법석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곳 진관사에서 국행수륙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로 인류가 갈망하는 평화, 모든 삼라만상이 다 나와 둘이 아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대자대비의 사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최필로 모공 공불염하고 이도로 활수 숨어

상 무원원을 나 무아미 타불 채색의 물감으로 허공을 그림을 그린다 이거라요. 그 허공의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채필로 모공 공불념이요. 채필로 하늘의 그림을 그리도 그 그림이 되지, 염색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도로 할 수 수머니라 잘 드는 칼로 가지고 물을 잘랐다, 이거라. 칼은 지나갔지만은, 지나가고 나면 그 상처가 남습니까? 표도 없이 된다, 이거라. 인심 안정 여공수하야 인심이 안정이 되면은 허공과 같고 물과 같아서 여물 상응 무원이라 무원원이라 모든 사물을 대할 때마다 원수와 원망이 없다 이거라. 그럼 뭐냐? 그대로 평화다 이거라. 여러분들 그대로 평화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대로 평화를 누리십시다!

0: 네, 먼저 진관사 교무이자 사단법인 진관사 수륙제 보존의 어산 덕현 스님께서 밤제를 알려주시겠습니다.
1: 진관사 국행 수륙제 밤제 알림. 불기 2569년 10월 26일 49일간 봉행되는 국가 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 7제 밤제를 맞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밤제에서 일체의 부처님과 일체의 보살님과 일체의 외로운 영혼들을 청하여 한 자리에서 환희로운 법식을 평등히 배우고 있습니다.